범패 중에서 영산제를 올릴 때 행하는 영산작법 절차 중에 하나, 대직찬 때 부르는 영산대직찬 들으셨는데요. 박송암 스님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대직찬은 중직찬, 소직찬과 함께 영산 삼직 중에 하나인데요. 부처님에 대한 찬탄과 귀의를 노래하는 음악입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석가열애의 마지막 설법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스로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라. 스스로를 진리의 등불로 삼아 그 진리의 의지에 살아가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석가모니는 정반왕과 마야부인 사이에서 왕자로 태어났지만 우리 인간의 삶이란 생로병사의 고통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되고 마침내 왕족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를 하죠. 고행의 연속과 긴 수행 끝에 마침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자가 됐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그의 고행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의 마지막 설법, 스스로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라. 스스로를 진리의 등불로 삼아 그 진리에 의지해 살아가라 하는 말, 남의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진리를 의지하라는 부처의 뜻, 오늘 다시 새겨봅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5월 24일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이 제공하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악산책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청취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코너 함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에 음악 문화의 여백, 수요일에 열릴 무대 펼칠 소리, 목요일에 이 시대의 예인, 금요일에 생각의 향기와 같은 코너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창작한 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그리고 일요일 오늘은 전곡 감상 코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금독주 가진 영산회상 전곡을 듣는 순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대금독주 가진 영산 회상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소정 김정수 대금독주 가진 영산 회상이란 음반에 수록된 음악입니다. 이 음반은 대금 연주자 소정 김정수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6년에 발매한 음반인데요. 대금독주 가진 회상 전곡을 연주해서 대금소리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음악을 대금소리로 온전히 듣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봅니다. 오늘 들으실 가진 회상은 정상지곡이란 아명으로도 불리는데요. 이 음악을 연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음반에서는 현악영산회상의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떨이, 상현도들이까지 연주하고 여기에 밑도들이와 돌장을 거쳐서 다시 현악영산회상의 상현도들이 사장으로 이어져서 하현도들이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까지 연주한 후에 뒤풍류 음악인 천년만세 세 곡,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까지 연주하는 가진회상입니다. 오늘 가진회상은 소정 김정수의 대금독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김정수는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 7기생인데요. 지난날 대금의 명인 고 녹성 김성진에게 대금 정악을 배우셨습니다. 국립국악원 연구원을 거쳐서 1980년대부터 추계예술대의 국악과 교수로 재직하신 바 있습니다. 연주자로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셨는데요. 한국창작음악연구회 회장과 KBS 국악관현악단의 초대 악장을 역임하셨고요. 1988년에는 한국청소년국악관현악단, 1996년에는 서울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하기도 해서 국악관현악 발전에도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오늘 상령산부터 우조가락도들이까지 이어 연주하는 가진회상 대금 독주 듣겠습니다. 소정 김정수의 대금 연주고요. 전체 연주 시간 70분 8초입니다.

현악영산회상에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떠리, 상현도들이, 밑도들이와 돌장, 상현도들이, 사장, 하현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까지 이어 연주한 음악이었죠. 가진회상 전바탕 들으셨는데요. 전체 연주시간 70분 8초였고요. 소정 김정수의 대금독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6년에 소정 김정수 대금독주 가진 영산회상이란 이름으로 발매한 음반에 담긴 음악으로 들어보셨습니다. 대금 연주자 김정수는 1998년에 KBS 국악대상의 대상, 그리고 1999년에 KBS 국악대상 공로상과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에서 오늘은 대금 독주로 듣는 가진 영산회상 전곡을 듣는 시간으로 함께 하셨고요. 이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진주 건무 반주 음악 듣겠습니다. 진주 건무는 조선 후기에 건무가 유행되는 현상과 맥을 같이 해서 발생한 걸로 추정되는 춤입니다. 진주 지역의 교방과 권번을 통해 이어진 춤인데요. 교방 권번 전승이라서 여성들의 춤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춤은 무대 규모에 따라서 인원수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짝수로 추는 춤입니다. 오늘 진주 건무 반주 음악을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연불로 시작해서 자진 타령으로 마무리한 음악 진주건무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이번에 탑돌이라는 음악 준비했습니다. 탑돌이란 말, 탑을 돈다는 말인데요. 바로 오늘 음력 4월 초파일의 행사에 탑돌이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전국의 사찰에서 탑돌이 행사를 할 텐데요. 탑을 도는 행위는 부처의 뜻과 그의 공덕을 노래하는 행위고요. 궁극적으로는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일의 하나로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대중화 흐름에 따라서 의례적 기능 외에도 하나의 놀이처럼 확산이 됐습니다. 탑돌이를 할 때는 원래 불교의 사물인 범종이나 운판, 목어, 법고를 치면서 범패와 염불만 했었는데요. 이후에 여기에 사면육각을

연주하기도 하고 여러 민요풍의 노래까지 곁들여서 확산이 됐습니다. 오늘 들으실 탑돌이는 민요풍의 노래로 새로 만들어진 음악인데요. 이춘희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전국 사찰에서 탑돌이를 하겠네요. 탑돌이를 할 때 부르는 민요풍의 노래 탑돌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보유자 이춘희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경기민요 노래가락 듣겠습니다. 전태룡의 소리입니다.

조영 이사님의 말씀처럼 에너지를 남용하지 않는 절제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아, 기후변화와 에너지 분야는 더 늦기 전에 정말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걸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죠. 5월 10일이었나요? 광명 시민의

0: 함께 걷는 사람들. 빠르게 나이 들어가는 사회를 살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치매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혹은 내가 치매면 어쩌지? 이런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분도 많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가까운 곳에서 치매 환자와 또 가족을 돌보며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강동구 치매안심센터의 홍종석 사회복지사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강동구 치매안심센터 사회복지사 팀장이시고 또 책도 쓰셨어요. 치매 가족들을 위한 책, 치매는 처음이지? 또 쓰신 작가님이시기도 한데 청취자분들께 직접 인사 좀 해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치매안심센터에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홍종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치매안심센터에서 일반 지역 주민 그리고 치매 가족 종사자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치매와 관련된 상담 그리고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과 상담을 바탕으로 치매는 처음이지라는 도서도 얼마 전에 출간을 해서 이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0: 아는 만큼 보인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모르면 용감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치매를 잘 모를 때는 오히려 에이 뭐 그냥 뭐 기억력이 떨어진 거 아니야, 또는 뭐 어머니가 오늘 좀 그냥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 이럴 수도 있는 것을 우리 팀장님은 너무 아시니까 혹시 걱정이 더 많거나 혹시 막 저 어르신 상담 받으셔야 되는데 뭐 이러시진 않으세요?
1: 네, 아무래도 이제 계속 근무를 하면서 많이 뵙는 분들이 치매 환자분들과 이제 가족분들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노후에 대한 걱정,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 네. 이런 분들에 대한 걱정도 또 많아지긴 했는데, 좀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처음에는 저도 이제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제 그런 것들이 훨씬 많아지고, 노후에 대한 뭐 간병 부담 이런 것들이 더 심했다면 조금 더 이제 최근에는 느끼는 게, 정말 치매가 있는 분들도 주변에서 좀 더 관심과 이제 배려만 있다면은 좀 더 지역사회에서 같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더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0: 다행입니다. 제가 치매 안심센터인데 혹시 치매 안심센터에 근무해서 더 두려운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이제 그 모르는 단계에

0: 조금만 알면 두려움이 생기지만 더 깊이 알게 되면 그게 그렇게 또 두려워할 것만은 아니구나.
1: 네.
0: 또 방법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겠죠. 예전에는 치매 증상을 간과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환이다. 이제 나이 드셨다. 그냥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당연하지 나이가 드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든가. 근데 이제는 오히려 조금만 기억력이 좋지 않아도 검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바뀌지 않았나요?
1: 좀 더 아무래도 사람들이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이전보다 더 심해진 건 네. 맞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전보다 검사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치매에 대한 상담도 이전보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0: 네.
1: 뭐 고령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상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전보다 사람들이 이제 퇴행성 뇌질환이 이 치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전에는 7, 80대 좀 후반, 중후반 혹은 치매가 어느 정도 정말 좀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서 부모님들을 모시고 오는 가족분들이 많으셨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본인이 궁금해서 혹은 본인이 예방 차원에서 혹은 가족 중에서도 예전엔 자녀랑 많이 왔다면 최근에는 배우자랑 같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60대 초반 분들도 많이 검사나 상담을 문의하고 계십니다.
0: 예전에는 이미 진행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가 모시고 올 때 이분은 이미 내가 병 걸렸어? 이것도 잘 모를 단계일 수도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근데 지금은 스스로도 혹시 내가 치매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받고 그리고 만약 치매라는 진단을 받고 그러면 뭐랄까 이게 아직 완전히 치매는 아닌데 치매가 나에게도 와서 이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더 클 것 같기도 해요 초반에.
1: 맞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이제 초반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0: 네.
1: 저희들이 치매 검사 단계가 이제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기초 검사에서 이상 여부가 없으면은 이제 정기적으로 기초 검사를 받도록 안내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스로 느끼시기에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채널 등을 통해 가지고
0: 네.
1: 이제 자가 진단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들이 괜찮다 그래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시는 좀 불안감, 두려움이
0: 네.
1: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이런 정기적인 검사 등을 통해서 관리한다라는 건 좀 좋은 측면이긴 하지만 좀 불안감이 이전보다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좀 앞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0: 왜 옛날에는 그냥 아유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도 자꾸 어머 어떡해 내 치매 아니야? 막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은 2010년부터 강동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환자와 또 그 가족들을 만나 오셨는데 원래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돌봄.
1: 네, 맞습니다.
0: 네.
1: 사회복지사로 이제 관련 전공을 이수를 했고
0: 네.
1: 기존에는 이제 복지기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치매와 관련된 기관들이 그때 막 생기기 시작한 시점이어서 그때부터 치매안심센터라는 곳에 근무를 하고 있고 이 치매안심센터라는 곳은 보통 이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는 보통 치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인식 개선 혹은 치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담, 사례 관리 이런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함께 입사를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제가 신기한 건 이 병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이렇게 경험하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우리가 어머님들이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 뭐 맨날 엄마는 허리가 아프다 그렇지? 라고 할 수 있듯이
1: 네.
0: 이렇게 어르신이나 또는 돌봄에 관해서 일찍부터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전 되게 신기하고 그 특별한 능력처럼 보이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1: 처음에 제가 이제 근무했던 것이 노인복지관이었는데요. 제 노인복지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노인복지관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사회활동 프로그램들 혹은 봉사활동 그런 여러 가지를 하시러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좀 더 그 안에서 뭔가 치매라는 질병이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었었는데
0: 네.
1: 치매라는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치매가 있으면 무조건 시설에만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0: 가질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초반만 하더라도. 근데 이게 아니라 좀더 지역 사회에서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좀더 어떤 코디네이터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치매에 대해서, 돌봄에 대해서 어딘가에서 전문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던 중에 치매 안심센터라는 곳이 그때 당시 이제 초반에 만들어졌었고, 그래서 이제 치매 안심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1: 네.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치매에 걸리신 분하고 관계를 맺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런 분을 돌보는 가족들하고 관계를 맺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도 일을 이렇게 오래 지금 벌써 16년째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0: 벌써 그렇게 된 것입니다.
1: 아니 팀장님도 내가 벌써 이렇게 약간 놀랍지 않으세요?
0: 맞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간이 그렇게 흘러간 것
1: 네.
0: 같습니다.
1: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원동, 왜냐면 모두가 다 김병의 효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사회복지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긴 세월 동안 계속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0: 지역사회에서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만나 뵙는 치매가 있으신 혹은 이제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이제 치매로 진단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낙인이 생긴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의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치매로 진단받기 전 혹은 진단받은 후 그게 진료실을 들어갔다 나온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족들이나 혹은 주변 이웃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치매라는 하나의 질병 혹은 환자로만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치매 환자로 봐야 되는 것이 맞는지, 그냥 치매가 있는 사람, 우리가 이제 어떤 질병이 있을 때그 사람을 질병으로 보지는 않고 그냥 그 사람이
1: 그렇죠.
0: 그 병에 그냥 있는 사람이고 옵션인데,
1: 일부분,
0: 맞습니다.
1: 그냥 일부분인데.
0: 그렇죠. 그래서
1: 네.
0: 그런 것들이 좀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 개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진짜 그러네요. 우리가 그 입안에 염증이 났다고 해서 넌 염증이야 이렇게 얘기하진
0: 그쵸,
1: 않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상하게 뭐 내가 치매래 그러면 갑자기 치매가 앞으로 치매 환자 이렇게 치매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0: 네.
1: 부분입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아까도 뭐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0: 네. 치매 안심센터는 전국 256곳 보건소에서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영이나 위탁 등으로 해서 전국 256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치매와 관련된 상담, 그리고 치매에 대한 검사, 그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에 따른 뭐 정상군, 경도인지장애군, 치매군으로 나눠가지고 비약물 치료에 대한 개입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치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 치매로 사실 진단받은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돌봄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결국에 돌봄이 필요할 수 있을 때 그거에 따른 상담 등, 그다음 코디네이터 혹은 사례관리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해드리고, 그리고 치매가 있는 분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공적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 자원이라고 하는 자원봉사자, 이웃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 혹은 그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굉장히 전반적이네요. 우리가 옛날에는 병에 걸려야만 병원에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에는 걸리기 전에도 많이 가잖아요. 안
0: 그쵸.
1: 걸리려고.
0: 네.
1: 그것처럼 치매 안심센터도 이렇게 확정된 분,
0: 확진되기 전에.
1: 확진이 된
0: 네.
1: 분만 가는 게 아니라
0: 네.
1: 그 전에부터 가서 전반적인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0: 네,
1: 그런
0: 맞습니다.
1: 곳이네요. 네. 치매는 처음이지라는 책을 쓰셨는데, 아, 저 이것도 놀랐어요. 사회복지사 일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바쁘고 고단한
0: 네.
1: 일인데, 언제 책을 쓰셨어요?
0: 이 책은 이제 작년에 나왔고요. 작년
1: 네.
0: 이제 2025년 그 가을 정도에 이제 출간이 됐고, 치매 전문 출판사인 이제 디멘시아 북스를 통해 가지고 의뢰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추천을 해 주셔 가지고, 좀 우연한 기회에 이제 치매와 관련된 그동안 상담이라든지 강연 활동은 계속 하고는 있었는데,
1: 네.
0: 이런 것들을 좀한 번에 모아서 일반 사람들이 좀볼수 있게, 관계 기관 사람들이 좀 혹은 일반 주민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들만 있었던 와중에 그런 좀 제안을 받게 돼서 이런 생각들이나 자료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저에게는 또 굉장히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1: 네. 왜 이제 상담하시다 보면 같은 말씀

0: 말씀을 수천 번 반복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가족이 올 때마다.
1: 맞습니다.
0: 그럴 때 그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아, 책이 있어서 책을 좀 미리 읽고 오면 좋은데 뭐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1: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정부가 많이 이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아마 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당장 그 상황이 아니면은 그게 보이지 않고.
0: 맞아요.
1: 네, 또 제도라는 게 좀 쉬울 수도 있지만 그런 쪽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면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0: 네.
1: 그래서 가족이나 주민은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고 대신에 이제 관계기관 종사자분들은 꼭 이런 도서를 봤으면 좋겠고 혹은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도 좀 어느 정도 부양 부담에 있는 부분이 좀 괜찮아졌을 때 좀 더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이런 책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많은 분들이 미리 준비하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있지 않으면 안 하게 돼요.
1: 맞습니다.
0: 네, 운동도 그렇고 이런 어떤 돌봄에 대한 지식도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음악을 네.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아우, 그 책이 경기도 우수 출판물로 선정도 됐더라고요.
1: 아, 네. 책이 그래도 좀 잘 좀 많이 잘 나와서 그런지 그래도 네. 좀 여러 곳에서 많이 또 찾아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좋은 기회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0: 아유, 뒤늦게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김에라의 해금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로 In Loving Memory 듣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1: 강동구 치매안심센터의 홍종석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가족 입장에서는 그 부모님이 좀 전과 달라 보이면 치매 생각을 좀 먼저 하게 되죠. 되게 죄송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제일 먼저.
2: 일단은 저희 쪽에도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님이 치매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너무 완강하게 거부를 한다. 나는 괜찮은데 왜 자꾸 환자 취급을 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또 실제 저희가 이제 치매 검사에 대한 안내나 실제 검사를 뭐 복지관이나 경로당, 주민센터 여러 곳에서도 이제 진행을 할 때도 많은 분들이 나는 치매 환자가 아닌데 왜 이런 검사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치매 검사는 치매로 진단받지 않으신 분들에게 예방 차원에서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가족분들께는 꼭 말씀드리는 게 부모님이 치매 검사를 거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왜 자녀들에게 이제 공부하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자녀가 공부를 책상에 앉아서 바로 시작하면은 뭐 그러면은 정말 이제 굉장히 특이한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2: 그래서 이렇게
1: 그렇죠. 되게 특이한 네. 거죠.
2: 그래서 부모님이 치매 검사를 거부하는 것은 건강을 염려하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것이지만은 그것을 절대 강요하지 말고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거를 또 가족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최근에 좀 제일 많이 안내 드리는 방법인데요. 제일 좋은 것은 배우자님. 이제 배우자님께서 보통은 이제 아버님들이 검사를 많이 거부하시곤 합니다. 아무래도 네, 어머님들도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이제 아버님들이 좀 많이 거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아버님들에게 검사를 거부하거나 혹은 어머님이 검사를 할 때 배우자께서 오늘 내가 좀 치매가 걱정이 돼서 내가 치매 검사 받으러 가려고 하니 당신이 나의 보호자로서 좀 같이 가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동행을 한 김에 부부가 같이 좀 받으시는 형태가 가장 최근에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지혜로운 방법이네요. 네. 네. 근데 우리가 그냥 쉽게는 왜 화를 내시는 거야? 검사해서 아니면 좋은 거지 이렇게 했지만 네. 화 나실 것 같아요.
2: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그 화는 사실 두려움의 표현인 거잖아요.
2: 맞습니다.
1: 네. 내가 진짜 검사를 받았는데 치매라고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 당신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2: 불안감.
1: 네. 그게 화로 그냥 표현되는 게 아닐까. 자식에게 뭐 화가 난다기보다는
2: 그렇죠.
1: 네, 그런 걸 것 같아요. 검사 어떻게 하는 거예요?
2: 네. 치매 안심센터에서 진행되는 검사와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검사는 프로세스가 동일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검사를 하면은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일반 개별적으로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하게 되면 그냥 일반 건강보험에 따라 가지고 비용이 나오는 게 또 차이점인데요.
1: 비싸죠.
2: 사실 치매는 검사나 치료비보다 돌봄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단비 자체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비용, 특히 이제 치매랑 암을 많이 비교하는데 암과 비교했을 때는 검사나 치료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1: 보통은 어느 정도일까요?
2: 보통은 이제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네네. 비급여가 아닌 MRI나 특히 MRI 비용이나

0: 검사라든지 아니면 페트 그런 거 추가 검사를 했을 때 이제 비용이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보통 50만 원 안에서 네. 되고 치매 안심 센터를 통해서 가면은 이제 2, 30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이 될 수도 있다. 네. 이 정도로 추정해서 말씀드리는데 대신에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신 치매인 줄 알았는데 치매가 아닐 수도 네. 있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은 그 해당 의사와 상담을 해보셔야 되십니다.
1: 다른 질병 때문에 그렇죠. 뭐 요즘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진단을 받게 되거나 하면 가족들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누가 돌보지?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외자녀도 많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런 것 때문에 이 돌봄에 대한 걱정이 또 굉장한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치매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무서워하고 무서워한다기보다 이제 두려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공포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치매라는 질병보다도 돌봄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내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대변을 혼자서 못했을 때 혹은 내가 나도 모르게 길을 잃어버리고 누군가를 못 알아보고 또 다른 모습들을 보였을 때 내가 돌봄이 필요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돌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라고 저희는 꼭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0: 네. 그렇죠.
1: 네. 이걸 처음에는 어떻게 나 혼자 해야 되나 이 생각부터 들 텐데 요즘에는 많이 좋아져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 책에서도 이제 노인장기 요양보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 이거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얘기 좀 해주세요.
0: 네. 치매와 관련해서 치매와 돌봄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치매 가족분들께 이제 안내 드리는 게 크게는 돌봄 제도 그리고 네. 이제 경제적 지원 제도, 세 번째로는 권리 보장 제도인데요. 그중에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돌봄 제도고 돌봄 제도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서 이제 모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대상이시고 이런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경증이라고 하더라도 치매 경증이라고 하더라도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실 수 있고요.
1: 네.
0: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쪽으로 직접 방문하시는 등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플도 나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어플을 통해 가지고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그리고 그 왜 나머지도 얘기해 주세요.
0: 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당사자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그때는 꼭 가족이 같이 있으면서 환자의 상황을 얘기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보통 괜찮나요? 어떤 것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어르신들께서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실제로는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제 거동도 힘든 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가족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왜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그래서 그때 가족이 여러 상황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공단 직원이 간 이후에는 장기 요양 의사 소견서라는 거를 병원에서 받아오게 하는데요. 그 소견서까지 접수가 되게 되면은 공단에서 등급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등급이 나오게 되면은 이용할 수 있는 거는 크게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그리고 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가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네. 거기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방문 요양이라 그래서 네. 일주일에 5일에서 6일 하루에 3시간 정도씩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찾아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주 야간보호 서비스라는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하는 게 대표적인 제가 서비스입니다.
1: 네.
0: 방문 요양은 약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고요.
1: 네.
0: 주 야간보호 서비스는 약 한 달에 40만 원 전후가 발생되고 마지막으로 시설 서비스라고 하는 노인 요양시설 혹은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일반 사람들은 이거를 요양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 네.
0: 요양병원이랑은 다릅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약 1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4인실에서는 그 정도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1: 갑자기 그런 생각 들어요. 진짜 취하면 안 취했어? 이러시잖아요.
0: 네.
1: 그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들도 나 할 수 있어 하는 게 사실은 약간 진짜 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낯선 분들 앞에서는 할 수 있어!
0: 맞습니다.
1: 라고 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이 물론 막상 그 현장에 있으면 우리 아빠 왜 그래? 이럴 수 있는데 약

0: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 그냥 마음 아파요.
1: 맞습니다.
0: 네. 가족들이 이제 또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언제쯤 요양시설을 알아봐야 하나. 언제까지 내가 돌봐드릴 수 있고 언제부터는 이제 정말 시설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 결정하는 것도 참 힘든 것 같거든요.
1: 맞습니다.
0: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저는 우리나라에도 일본의 케어 매니저 제도처럼 돌봄에 대한 코디네이터를 좀 더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혹은 그런 전문 기관, 전문 직종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가족들의 여러 가지 판단으로 해가지고 시설에 대한 입소 여부를 많이 결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의 현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치매안심센터와 장교양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과 함께 언제 시설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좋으냐라고 하면은 저는 꼭 말씀드리는 게 미리 초기부터 시설에 대한 준비를 해놓으시라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준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설은 평생 동안 들어갈 수도 있고 괜찮아지면 회복되면 다시 집으로 오실 수도 있는 곳이기는 하는데요. 시설을 알아볼 때 많은 분들이 갑자기 참다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시설을 많이 결정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입소할 수 있는 시설 하루 이틀 한 몇 주 안으로 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들이 집 알아볼 때 하루 이틀 만에 계약하고 결정하지 않듯이 내가 평생 살아갈 부모님이 평생 살아갈 집이라는 생각으로 초기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직 시설 안 갈 건데 라는 생각은 당연히 그렇게 가지시는 것은 괜찮으시되 미래를 준비하는 뜻에서 시설을 미리 좀 이런 곳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곳을 찾아보면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 언젠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보통은 많은 분들이 대소변이 어려워지시거나 그래서 돌봄이 많이 필요해 주시는 특히 대변 관리가 안 됐을 때 혹은 치매 등으로 인해 가지고 가족이 좀 더 돌보는 시간이 많아지거나 배회나 실종의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을 때 그때 시설들을 생각하시는데요. 네, 그것 때문에 죄책감도 많이 가지십니다.
0: 너무 이해할 수 있는 게 근데 뭐가 어렵냐면요. 급히 알아보면 마음에는 안 들지만 날짜가 맞는 대로 그냥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도 생기는데 또 미리 알아보는 친구들 중에는 알아보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데 기다리라는
1: 그러니까 맞아요.
0: 예, 뭐 언제까지는 여기가 자리가 없습니다. 그쵸,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처럼 막 약간 뭐 줄 서 있는 것 같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는 더 복잡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걱정도 좀 들긴 했어요.
1: 맞습니다. 네.
0: 치매가 있어도 익숙한 일상과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고 중요한 건 존중과 이해다라는 말을 책에 쓰셨는데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모습은 어떤가요?
1: 제가 지역사회에서 많이 만나뵙는 분들은 결국 치매로 인해서 많은 지지체계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틀리다 보니까 치매로 진단받고 10년이 넘었는데도 그 초기 증상 그대로이신 분들도 있고 갑작스럽게 악화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오히려 초기 증상에서 그대로 머물러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셨습니다. 실제 치매 유병률 조사라는 보건복지부 통계 조사에서도 중증 치매 환자는 100명 중에 약 2, 3명 정도 퍼센트고 그 외에는 초기와 중등도 치매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이었던 거는 이웃, 종교기관, 주변 사람들이 그냥 요 어르신 잘 지내는지 매일 보던 사람이 안 보이는데 어떤 상황인 건지 어떻게 보면 동네 수명처럼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그런 문화가 공적 자원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었고 공적 자원과 그런 비공식 자원이 함께 개입이 됐을 때 치매가 있어서 조금 불안하지만 불행하지는 않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0: 이 가족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뭔가요?
1: 가족들은 이제 치매가 있으신 분이 혼자서 내가 우리들이 일을 나갔을 때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 혹은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닐 때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면은 내가 그것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데 가족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주변에서 그냥 좀 더 멀리서 지켜보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족한테 알려도 줄 수 있고 이런 모습들이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화로 된다고 하면은 좀 더 불안감을 낮출 수가 있겠죠.
0: 나중에는 그 부모님 관찰하는 카메라를 달아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좀 우리 부모님이 괜찮으신가.
1: 맞아요. 근데 그건 이제

0: 집 안에서만 되다 보니까
1: 네.
0: 대부분은 집 안에서 있으면 너무 답답하니까 보통
1: 그쵸.
0: 나가서 있고
1: 네.
0: 나가서 있을 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는 기본적으로 저는 초기 때 그런 것들을 대비하라고 안내를 드리는데요.
1: 미리.
0: 네.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을 해놓으시면은 치매로 진단받았을 때 외부에서 받든 치매센터를 통해서 받든 등록을 해놓으시면은 기본적으로 경찰청 서버에다가 지문 사진 사전 등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실종이 돼서 핸드폰도 없고 신분증도 없을 때 지구대에서 지문 조회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수도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실종 예방 물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옷에다 붙이는 인식표라든지
1: 네.
0: 혹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배회감지기를 또 문의를 하세요. 그런데 배회감지기가 크게는 충전을 하는 워치형이 있고
1: 네.
0: 충전형이 있고 충전하지 않고 태그형 제품이라고 해서 그거는 배터리 교체형인데 1년 이상 배터리가 갑니다.
1: 네.
0: 위치를 찾는 거는 이 GPS형보다는 충전형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이제 소형이고 금액도 부담 없기 때문에
1: 네.
0: 장교양 등급을 받았으면은 복지용구 업체에서
1: 네.
0: 그렇지 않으면은 민간 제품으로도 이 배회감지기 태그형 제품을 해놓으면은 아직은 우리 부모님이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라고 하는 분들도 미리 대비해 놓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1: 이러다 우리 나중에 진짜 칩 어디 쪽이 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음악을 한 곡 듣겠습니다. 롬의 옛 이야기 듣고 또 이야기 나눌게요.

0: 로움의 옛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가까운 곳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을 돌보며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강동구 치매안심센터의 홍종석 사회복지사 팀장님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치매가 개인의 병이라기보다는 사회가 같이 고민하는
1: 네.
0: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요?
1: 맞습니다.
0: 네.
1: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질병 이름으로 된 법이 이제 크게 두 개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암관리법, 하나는 치매관리법. 치매관리법은 이제 2012년, 11년, 12년에 이제 시행이 돼서 치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총체적인 관심을 가지는 이제 정부에서 법도 만들었고, 또 5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관리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관심도 가지고 있고, 특히 전국적으로 256곳의 치매 안심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확실히 치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치매와 관련돼서 언제 어디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치매 상담 콜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899-9988이라는 치매 상담 콜센터가 있는데 그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중무휴 전문 상담원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상담 콜센터를 꼭 이용을 하고 그곳을 통해서 치매 안심센터를 연결받을 수 있도록 또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뭐 18세부터 99세까지 누구나 99세 팔팔하게 살수 있다는 이런 번호인가 봐요.
1: 맞습니다.
0: 네.
1: 그 번호예요.
0: 네, 1899-9988.
1: 9988. 네.
0: 네. 요즘에 너무 혼자 사는 분이 많아지면서
1: 네.
0: 그 어르신들도 혼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고립 이런 게좀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1: 네,
0: 사회는
1: 맞습니다.
0: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그런 거 어떻게 좀 막을 수 있을까요?
1: 네, 이 사회적 고립은 치매의 위험성으로도 굉장히 크다라고 WHO 사회연결위원회에서도 발표를 했고,
0: 네.
1: 얼마 전에 이제 란셋위원회라는 곳에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치매 위험 요인으로 해서 무려 5%를 사회적 고립으로도 이제 꼽았는데요. 앞으로의 사회는 더 사회적 고립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는 모두 다 이제 예측은 하고 있는
0: 네.
1: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런 공적 자원이라든지 AI 이런 거 발달도 당연히 좋지만, 사실상 사람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관심을 가지고 내가 모르는 타인과의 어떤 관계와 소통을 통해 하는 문화가 조금씩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언젠가 내 부모님, 내 가족, 그리고 내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관심 가져주는 관심과 관계가 많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앞으로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이제 어르신들이 좀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치매에 걸리면 내 삶은 끝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 하시지 않나요?
1: 네,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치매
0: 네.
1: 검사도 그래서 거부하고, 내가 치매
0: 네.
1: 진단을 안 받으면 그냥 치매 환자 아니니까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도 하시죠.
0: 근데 어때요? 이전의 삶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렇죠. 이제 통계 보건복지부에서 치매 유병률 조사 통계를 했을 때도 중증 치매 퍼센트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약 2, 3명 정도이기 때문에 초기와 중기가 많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치매 안심센터의 주 사업 중에도 조기 발견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조기 검진 사업. 초기에 발견을 해서 현재 나와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중에서는 증상 완화제가 있기 때문에 증상 완화제를 통해서 초기에 잘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그냥 노화에 따른 깜빡깜빡함인지, 이 치매로 인한 깜빡깜빡함인지 모를 만큼도 수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살짝 불편한 점이 있으면 조금 주변에서 배려해주는 그런 문화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슬로우 계산대 같이 뭔가 빠르게 계산하는 사람은 빨리 계산하지만 천천히 계산하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사회가 서로 배려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도 이전보다 괜찮아졌지만 앞으로는 더 치매가 있어도 나이가 들어도 좀더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0: 네.
1: 있습니다.
0: 우리 팀장님이 뭐 대부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마무리로 앞으로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또는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이렇게 팀장님이 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있으실까요?
1: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치매 안심센터를

0: 꼭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 그리고 이제 지원 등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한편 정기적으로 치매 검사도 받으시는 한편 치매가 있는 분들도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문화 그리고 사실상 우리들이 나중에 언젠가는 다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네. 맞는데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시설에 갔을 때 어떤 환경이면 좋을지 시설에 있는데 내가 이 시설이라는 곳이 절대 나쁜 곳이 아닌데 우리들은 지금 요양시설 가라 그러면 아무도 좋아하시는 분은 없으실 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안전을 위한 통제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을 서로가 배려하는 문화가 됐을 때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 시설에서 나와서 동네를 돌아다녔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어쩌면 좋을지 않을지 그리고 통제된 곳 안전이 중요한 것보다 그 당사자의 삶, 뭐 치매가 있는 분들이 혹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요양시설을 가더라도 내가 키우던 반려동물과 같이 올 수 있고 그리고 시설이 개방되어 있어서 마치 카페처럼 어떤 문화 공간처럼 사람들이 오가고 있고 시설에 있는 분들이 불편해서 외부로 나가는 게 힘들다면은 그 사람들과 그런 공간에서 같이 교류했을 이런 지역사회와 함께 개방된 그런 돌봄 기관들이 보다 지금보다 많아지는 그런 문화와 환경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치매가 있어도 좀 더 돌봄이 필요해도 불편하지 않는 환경에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폐쇄가 아니라 개방이 네.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그리고 너무 불안해하면 그게 오히려 더 건강을 망칠 수 있으니까 그쵸. 조금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0: 맞습니다.
1: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 오늘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동구 치매안심센터의 홍종석 사회복지사 팀장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금현 앙상블의 기억의 숲 흐르고 있습니다. 치매는 모두가 함께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 삶의 문제라는 거. 그리고 또 혼자 감당할 게 아니라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사회와 연결돼 있으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거. 그런 생각 한 번 더 해봤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보이는 마음. 그게 바로 돌봄의 시작일 거예요. 이 곡 들으면서 저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함께 걸어요.

마음속에 저마다의 불을 밝히는 날이에요. 초여름에 푸른 잎사귀 사이로 오색 연등이 꽃처럼 피어나는 오늘.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음력 4월 초파일.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날을 불교의 가장 큰 명절로 여겨서 연등을 달고 탑돌이를 하면서 세상의 어둠이 걷히기를 간절히 기도해왔는데요. 올해는 내일 대체공휴일까지 이어지면서 이 팍팍한 일상에 지친 우리 마음에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자비로운 여백이 생긴 것 같아요. 석가모니가 이 땅에 오며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결국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귀하고 평등하다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오늘 하루만큼은 미워하는 마음, 조급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고운 눈길 한번 건네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금유비의 연주로 연꽃정원 첫 곡으로 전해드리죠.

금유비의 연주로 연꽃 정원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오늘은 전국 사찰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법회 또 연등놀이로 활기가 넘치겠죠? 종교와 상관없이 절밥 드시러 오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중국, 일본, 저 멀리 인도까지도 이 날을 기리면서 평화를 기원한다고 해요. 오늘 같은 날은 물에 갇힌 생명을 풀어주는 방생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내 마음을 꽉 죄고 있던 어떤 답답한 생각들을 좀 너른 강물에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기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라도요. 마음의 묵은 때를 씻어내는 편안한 탑돌이 하듯 연등 아래 모인 간절한 소망들이 가장 낮은 곳까지 환하게 비추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할게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오늘 어떤 빛깔의 연등을 밝히고 싶으신지도 궁금하네요.

고보석의 거문고 김상준의 단소 연주로 상령산 듣고 오셨는데요. 이 곡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도 편안하게 그리고 밝은 빛을 밝혀보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유 있게 함께하는 이 시간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키코 부시의 낡고 사소한 것들의 자리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릴게요. 주변의 사소한 물건과 일상 공간을 통해서 삶의 숨은 의미 그리고 또 진실을 찾아가는 아키코 부시의 섬세한 사색집이에요.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시간인데요. 오늘도 박범훈의 음악세계, 달마를 위한 소리 7집, 김성녀의 찬불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는 이곳으로 해주세요. 샵 0302번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어요. 승려들이 탑을 돌면서 부처의 공덕을 찬미하고 소원을 빌면서 부르던 탑돌이 준비했는데요. 토케토리의 노래와 연주예요.

토케토리의 노래와 연주로 탑돌이 듣고 오셨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죠.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청취 가능하세요. 아쟁, 대금, 그리고 타악기가 어우러져서 광활한 대자연의 웅장함과 대지를 그린 곡 만나볼게요. 프로젝트 앙상블 련의 연주로 네이처 트리 전해드려요.

그리고 한옥 찻집, 황갈색을 띠는 나뭇결은 언제나 따뜻한 느낌을 준다. 창문 밖 백송이 가지마다 눈이 무겁게 이고 있을 때도 책상의 잔잔한 물결 무늬는 곧 따뜻해질 것이라고 다독이는 듯하다. 그래서 이 책상에서 일하는 것을 나는 좋아한다. 햇살이 통창 유리를 통과해 이 책상 위에 부드럽게 떨어질 때 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떠오른다. 세상에는 멈춰있는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도 있기 마련이라고. 사소한 것이 위대해지고 위대한 것이 사소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혹은 평범함과 특별함은 한 끗 차이이기 때문에, 혹은 주거 공간에 물건들이 놓이고 재배치되는 방식이 어떤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에, 혹은 사물에 목소리를 부여하고 생명이 없는 물건에 인격과 의미를 불어넣는 일이 인간에게 지극히 쉬운 일이기 때문에, 혹은 어쩌면 언어가 눈앞에 놓인 진실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하여 적당한 언어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윽고 나는 그동안 무엇 때문에 내 집에서 불안을 느꼈던가를 떠올린다. 베이비시터의 청재킷 주머니 밖으로 삐죽 튀어나온 담뱃갑. 아들이 부엌에 놓아두고 키우던 우리에서 탈출한 뱀.

수도생처럼 느닷없이 입을 꼭 닫아버린 사춘기 아이. 험악한 분위기의 식사 시간. 알만한 점잖은 어른들끼리 돌연 사이가 틀어진 일. 딱히 이렇다 할 이유 없이 집안 전체에 서늘한 바람이 불던 모든 순간을 떠올리니 어쩌면 한국인들이 틀린 것만은 아니구나 싶다. 살아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관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아마 당신이 살아온 방들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오롯이 자신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물질 세계와 타협하는 방식에 대해 나름대로 내린 결론들도 그 방들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굳이 녹색 벨벳 커튼이나 낡은 마룻바닥, 시인이 사용했던 아담한 침대는 없어도 된다. 소박한 나무 책상이나 시인의 하얀 원피스도 필요하지 않다. 문을 열지 닫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방에 머무는 것으로 충분하다. 당신이 바라는 것이 희망이 이는 경내나 달콤한 시간의 소멸이라면 그 방은 어디라도 좋다.

흔들 의자 듣고 오셨어요. 안수련의 해금, 김경희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아키코 부시의 낡고 사소한 것들의 자리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렸어요. 20년간 건축문화 잡지 에디터로 활동했고요. 문화, 자연, 건축, 디자인에 관해서 다양한 글을 쓰고 있는 작가입니다. 섬세한 관찰력, 또 사색적인 문체를 선보이는 작가예요. 가끔은 내 집인데도 정을 붙이지 못해서 겉돌거나 이유 없이 마음이 스산해지는 날이 있죠. 가족들의 눈치를 보느라 숨이 막히기도 하고 집안 곳곳에 쌓인 짐들을 보면 한숨부터 나오기도 하고요. 그럴 때는 인테리어를 바꿀 게 아니라 그냥 딱 내 마음에 드는 작은 의자 하나 혹은 내 손으로 직접 문을 닫고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방 한 칸만 있으면 충분할 거예요. 내가 언제든 숨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완벽한 내 편 같은 공간 말이죠. 부처님 오신 날,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키코 부시의 낡고 사소한 것들의 자리와 함께했습니다. 무던히라는 곡 이어서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 이제 무던히 한번 마음대로 살아보자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던히 고생했다, 무던히 애썼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 마음 담아서 이 곡 감상해 보셔도 좋겠어요. 모던의 노래와 연주로 무던히 듣고 올게요.

모던의 노래와 연주로 무던히 전해드렸어요. 이어서 태평가 감상해 보실까요? 전영랑의 노래 프렐류드의 연주예요.

전영랑의 노래 프렐류드의 연주로 태평가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의 여름하루 1부 끝곡은 풍물 준비했는데요. 한세현 외에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마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의 미량 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2부 첫 곡으로 원 듣고 오셨는데요. 바이날로그의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일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박범훈의 음악 세계, 달마를 위한 소리 7집, 김성녀의 찬불가 만나볼게요. 원장 현유 대금 산조, 짧은 산조 둘 준비했습니다. 원장 현의 대금, 원완철의 장구 장단으로 감상하시죠.

일요일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꾸며집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박범훈의 음악세계 달마를 위한 소리 7집 김성녀의 찬불가 만나볼게요. 오늘은 온 누리에 자비와 평화가 깃드는 날,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이 기쁘고 성스러운 날을 맞아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마음을 가장 깊이 있게 어루만지는 여섯 곡의 찬불가로 채워갈 텐데요. 본격적인 음악 감상에 앞서서 우리 불교 음악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두 거장의 이름을 먼저 떠올리게 돼요. 바로 국악 작곡의 마에스트로 박범훈 작곡가와 이 시대 최고의 예인 김성녀 선생입니다. 박범훈 작곡가는 어려울 수 있는 불교의 찬불가를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대중화시킨 주인공이죠. 여기에 국극, 마당놀이, 연극을 넘나들며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소리꾼으로 우뚝 선 김성녀 선생의 독보적인 성음이 더해졌는데요. 그렇기에 이 두 거장이 손잡고 만든 찬불가는 단순한 종교음악을 넘어서 지친 현대인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예술작품이라는 찬사를 받습니다. 그 찬란한 명반의 첫 문을 열어줄 곡은 류종민 시인의 시 곡을 붙인 금강송입니다.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수백 년 동안 푸름을 잃지 않는 금강송의 고고한 기계를 불교적 수행의 은유로 풀어낸 곡인데요. 어렵고 힘든 여울 같은 세상이지만 부처님의 밝은 빛 앞에서는 하나의 투명한 거울이 되어 스스로를 비추게 된다는 성찰을 담고 있어요. 인생은 잠깐 머무는 그림자 같으니 고요한 마음으로 이 밤을 두려움 없이 건너가자는 노랫말로 돼 있죠. 오늘처럼 좋은 부처님 오신 날에 잠시 새 속에 짐을 내려놓고 푸른 솔바람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어요. 김성녀의 노래로 금강송 듣고 올게요.

원장현류 대금 산조, 짧은 산조 둘 전해드렸어요. 원장현의 대금, 원완철의 장구장단이었습니다.

김성녀의 노래로 금강송 전해드렸어요. 김성녀의 맑은 목소리에 합창이 더해진 곡. 내 마음에 끝자락까지 스며드는 평온함이 느껴졌죠. 맑은 솔바람으로 마음을 정화하고 나면 한결 가벼워진 길목 위로 아름다운 소리 인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어서 감상하실 두 곡은 연달아 들려드릴 텐데요. 모두 고 목정배 교수가 노랫말을 쓰고 박범훈 작곡가가 선율을 얹은 노래들입니다. 동국대 명예교수이자 시인이었던 목정배 교수는 박범훈 작곡가와 무려 34곡을 함께하면서 우리 찬불가의 깊이를 더해주신 분이죠. 먼저 들으실 미륵님 오신에는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는 미륵 부처님의 현신을 노래합니다. 용화수 맑은 물에 이 마음을 씻고서 온 세상을 청정하게 만들자는 깊은 서원이 서려 있는데요. 기나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사바세계 고뇌를 거두어주는 부처님의 대자비를 품고 있어요. 이 거룩한 울림은 곧바로 달마가 서쪽으로 가는 날로 이어집니다. 단 1분 46초의 짧은 곡이지만 여운은 길고도 깊죠. 해가 뜨고 달이 환하게 빛을 쏟아붓는 첫 새벽. 말 한마디 없이 서쪽으로 떠나간 달마 대사의 무심한 수행의 경지를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수려하게 그려냈습니다. 대나무 잎으로 배를 만들어 타고 건너간 그 언덕에 불도화 송이송이가 피어난다. 그 아름다운 시적 깨달음을 따라 우리도 잠시 본래 안의 맑은 마음 찾아 떠나볼까요? 예인 김성녀의 목소리로 두 곡 전해드리죠. 미륵님 오시네.

동토에는 물이 마르고 서강에는 대나무 숲이 흐드러지게 우거지고 대잎으로 배 만들어 타고 건너간 언덕에는 무심한 적정만 노래에 묻어서 무공적 밖으로 흘러오네.

오늘은 달마도 되고 보조도 되어보고 내일은 해능이 되어서 도노 견성의 보리를 부캐로 심으소서. 아니,

미륵님 오시네 먼저 들으셨고요. 이어서 달마가 서쪽으로 가는 날까지 두 곡 함께 하셨어요. 김성녀의 노래였습니다. 노래인 듯 연극 대사인 듯 그렇게 느껴지시죠? 달마도 되어보고 해능도 되어보고 달마 대사가 떠나간 소림의 뒤안길을 고요히 걸어 나온 듯한 깊은 적정이 감돕니다. 이렇게 수행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불교의 가장 큰 우주이자 가르침의 시작인 부처님의 일생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이어서 만나볼 곡은 무려 9분이 넘는 대작 팔상도입니다. 제목 그대로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모습부터 하얀 코끼리의 꿈을 꾸고 이 땅에 태어나는 탄생의 순간, 그리고 출가와 성도, 마침내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일생을 여덟 가지 극적인 장면으로 찬탄하는 곡입니다. 하늘나라의 맑고 향기로운 기운이 감도는 이 장엄한 소리의 서사시는 긴 러닝타임 내내 마치 한편의 거대한 음악극을 보는 듯한 웅장함을 선사할 텐데요. 김성녀 선생이 드라마틱한 목소리로 내레이션을 하고요. 구음에 가까운 합창이 더해집니다. 성자의 위대한 자취 속으로 완벽하게 데려다줄 이 곡. 김성녀의 노래로 팔상도 감상해 보시죠.

세상에 가득히 퍼지는 룸비니 동산, 마야 부인 해상길 떠나는

사람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이 고통 무엇으로 치유하랴? 태자는 동서남북 천지사방에서 사고 팔고 뼈아프게 느끼었네. 출가 수행의 광명이여, 지극히 안락한 왕자의 자리, 이 자리 헌신처럼 버리고 보면 해탈의 문에 다가가리라. 이 왕궁 벽을 뚫고 나면 창궁 같은 자유 벗어나고 뛰어넘자. 흑빛의 검은 머리 몽랑 자르고 새로운 깨달음의 길은

게으름이고 괴로움의 끝머리는 비굴함이다. 두려움 없는 자유로움이 최상의 길. 이 길을 찾아 나서가면 눈, 비, 바람, 벼락, 천둥 무엇이 두려우랴. 산도 들도 무짐승이 좋은 벗이 되리라.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마음의 불길. 이 불 꺼지면 만법이 하나이리. 망상의 군대들 창칼 들고 덤벼와도

청할 법 하시는데 어디서 무얼 하는가? 해탈에 이르는 길 간결하고 소상하게 오비구 팔만 대중이 소식에 감복하여 불의의 일심을 깨치게 되었도다.

내레이션과 목탁 소리 때문인지 어느 법문을 듣는 것도 같고요. 사찰에 온 것도 같네요. 부처님의 위대한 일생을 담은 팔상도였는데요. 박범훈 작곡, 김성녀의 노래였어요. 불자는 아니지만 가슴속에 묵직한 환희심이 피어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게 되네요. 그 장엄한 열반의 끝에서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진리의 결정체, 사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 만나볼 곡은 역시 목정배 작시의 사리여입니다. 평생 우리 문학과 불교계에 큰 족적을 남긴 큰 스님의 열반을 추모하면서 그 몸에서 피어난 사리를 보며 읊조리는 명상적인 노래죠. 노랫말 속에서 사리여, 사리여, 하늘에 마음 맑게 닦아 가슴 안에 건네시소라는 간절한 구절이 마음을 울리는데요. 떠나간 이가 남긴 가장 순결한 흔적을 통해서 남아있는 우리들이 도리어 어지러운 세속의 마음을 정화하고 그 깨끗해진 마음을 서로의 가슴에 옮겨 담기를 바라는 추모와 비움의 정서가 깊이 담겨 있어요. 깊고 고요한 슬픔을 넘어 영원한 평온으로 향하는 소리 사리여 감상해 보시죠. 김성녀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김성녀의 노래로 사리여 전해드렸는데요. 하늘에 마음을 맑게 닦아서 가슴에 건네달라는 그 염원이 깊은 여운으로 번지는 것 같아요. 금강송의 푸름으로 시작해서 부처님의 일생과 사리의 신비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는데요. 오늘 한 장의 음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곡은 오늘의 주인공이신 바로 그분을 직조한 노래, 덕신 스님 작시의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도솔천 맑은 하늘에 상서로운 기운이 어린 찬란한 빛으로 룸비니 동산에 꽃을 피우며 오신 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외치시며 이 오탁한 사바세계에 자비의 단비를 내려주신 날을 기쁨으로 예경하는 노래입니다. 오색 연등의 불빛을 우리 몸과 마음의 심지로 삼아 밝히면서 성불하는 그날까지 내 안에 천진스런 본래 내 모습, 그 마음의 빛을 찾아보자는 서원이 따뜻하게 느껴지죠. 오늘 이 노래와 함께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에 밝은 빛이 환히 피어나기를 바라봅니다. 김성녀의 맑은 목소리로 부처님 오신 날 들어보시죠.

부처님 오신 날 전해드렸어요. 박범훈 작곡 김성녀의 노래였습니다. 온 세상에 자비와 광명이 가득하길 염원하는 시간. 한 장의 음반 어떠셨어요?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우리는 국악 작곡의 거장 박범훈과 예인 김성녀, 중앙대학교 음악극과 불교연합합창단의 합창,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 그리고 한국불교학의 거목 고 목정배 교수가 오랜 세월 아름다운 소리의 인연으로 빚어낸 명반, 달마를 위한 소리 7집 김성녀의 찬불가 함께 만나봤어요. 오늘 우리가 만난 소리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마음을 넘어서 삶의 거친 비바람을 견뎌온 우리 모두의 고단한 어깨를 어루만져주는 것 같죠. 노랫말 한 구절마다 서린 시적인 사유, 또 그 위에 얹어진 장엄하고 정성스러운 선율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지러웠던 이 마음의 소음들이 좀 고요하게 가라앉는 듯한데요. 특정한 종교를 떠나서 오늘 이 음악들이 앞만 보고 숨가쁘게 달려오느라 미처 돌보지 못했던 우리 안에 천진하고 맑은 마음을 일깨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남은 시간도 더없이 평온하고 넉넉하게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음반에 담긴 소리의 깊은 결을 따라가 보는 한 장의 음반. 이번 주는 박범훈의 음악세계, 달마를 위한 소리 7집, 김성녀의 찬불가 함께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2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묵은 마음을 좀 가볍게 비워내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 시간이 되면 가는 시간이 아깝고 내일 닥쳐올 일들을 꼽으면서 한숨이 나오기도 하는 시간인데요. 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 대체 휴일이라서 마음이 한결 더 편안하고 여유로우시죠. 5월은 분명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달이지만 한편으로는 숨가쁘게 달려왔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과 내일의 휴식이 일상에 기분 좋은 활력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남은 일요일 시간도 푹 쉬면서 충전

획득하시길 바랄게요. 음악이 흐르는 하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일이의 주말엔 라디오의 황일이입니다. 한 누리꾼이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사회생활의 진리라는 글을 커뮤니티에 썼습니다. 이 글을 보면요. 사회생활의 진리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사는 정말 중요하다. 두 번째, 사람이 생각하는 건 대부분 비슷하고 특히 회사 사람의 평판은 대체로 비슷하다. 또 회사에서는 강하고 똑똑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살아남는다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다른 누리꾼들이 가장 공감한 대목이 있었는데요. 일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지만 사람이 힘든 건 참을 수 없다라는 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실까요? 한때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를 줄여서 복세편살이라는 말이 유행했었는데요.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고 싶지만 끊임없이 인간관계로 고민하게 되는 게 세상살이 같죠? 과학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AI가 사람의 심리까지 상담해주는 세상이지만 한계의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을 알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라의 몰래 듣고 황일이의 주말엔 라디오 시작합니다.

올라의 몰래 듣고 왔습니다. 5월 24일 일요일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오늘 내용 간략히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매주 일요일 라이브와 이야기가 있는 시간입니다. 엔스테이지 시간에는 김태성 소리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태성 소리꾼과 얘기 나누고요. 멋진 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요. 지역명소 소개해드리는 어디까지 가봤는 시간인데요. 성분화 여행작가와 춘천 마임축제와 김유정 문학촌 춘천 문학로드로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쇼핑 자주 하실까요? 평소에는 꼭 필요한 거 사다가 가끔 비싼 물건을 살 때가 있죠. 핸드폰이나 컴퓨터 아니면 가전제품, 여름 휴가를 기다리며 예매한 비행기 티켓도 큰 소비 중 하나일 텐데요. 여러분 최근 가장 크게 한 소비 어떤 거 있으세요? 저는 최근에 저희 아이가 놀이터만 가면요. 킥보드 타는 누나 형들 보면서 우와 이러는 거예요. 일주일 넘게 계속 우와 이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이랑 킥보드 매장에 갔습니다. 킥보드 정말 아이들이 타는 건데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킥보드 타는 건 이제 막 상상하면서 막 고르니까 저희가 막 덩달아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킥보드 타면서 우리 물건 살 때보다 더 신난다 막 서로 그랬거든요. 하여튼 저의 최근 소비 킥보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자 주제는요. 최근 내가 가장 크게 한 소비입니다. 재밌는 문자 독특한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또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신청해 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030입니다.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

선정해서 현풍 떡갈비에서 드리는 떡갈비 3종 세트 또는 신상민 청년 농부가 직접 농사지어 만든 건강하고 맛있는 기정떡, 우리쌀 별미떡. 아침에도 한 알, 출출할 때도 한 알, 새콤달콤하게 톡 터지는 김빠머 방울토마토. 한봉식품에서 집밥찌개 세트, 우리집 냄새 고민, 이제 바스 탈취제에 맡겨보세요. 바스에서 보내드리는 블랙라벨 탈취제,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면서 박인혜의 청춘가 듣고 오겠습니다. 젊어 청춘

0: 우리
1: 떡. 아침에도 한 알, 출출할 때도 한 알, 새콤달콤하게 톡 터지는 김빠머 방울토마토. 한봉식품에서 집밥찌개 세트, 우리집 냄새 고민. 근데.

박인의 청춘가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 최근 내가 가장 크게 한 소비 무엇인지 문자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6244님께서 이번 달의 큰 소비는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 새로 한 대 샀네요. 출퇴근할 때 잘 씁니다. 영덕에서 어플로 들어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그런지 마트에 손님 많아요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날이 좋아서요. 지금 자전거 타기 딱 좋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또 자전거 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4월, 5월이 진짜 자전거 타기 가장 좋은 달이라고 하는데 바람 날리면서 타는 자전거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집니다. 0632님께서 요즘 채소 많이 사요. 건강 챙기려고 깻잎, 상추, 양배추 다 추로 끝났네요. 근데 씻기가 너무 귀찮아요. 건강해지려고 먹는데 몸에 안 좋은 걸 끊어야지. 같이 사는 양반 담배나 좀 끊어라. 속 터지네요. 절에 다녀왔어요. 담배 끊게 해달라고 제발 이렇게 간절하게 보내주셨네요. 진짜 모든 집안 식구들의 소원 아닐까요? 요즘에는요 아이들도 아빠 담배 좀 끊어요 막 이렇게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가족 모두가 소원하고 또 염원하면은 언젠간 끊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당신 몸은 이제 당신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이렇게 부담을 줍니다. 그러면 또 언젠가 끊지 않을까요? 4432님께서 가장 큰 소비가요. 3월, 4월, 5월. 아우, 경사 축의금 장난 아니네요. 축의금 내다가 집 팔겠어요. 첫 출발 축하해주는 건 좋은데 축의금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진짜 결혼하기 딱 좋은 계절이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지나가면서 그 웨딩 예식장 이렇게 지나가면요. 막 사람들 줄 서 있고 주차장 복잡하고 그런 거 보면은 참 아 이렇게 주고받는 문화 서로 참 줄여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7416님께서 에리님 점심은 드셨나요? 최근 들어 제가 크게 한 소비는요 향수 샀어요. 냄새 세심한 편인데 기분 전환할 때 다른 방법도 많지만 향수가 제일 좋아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니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소중하죠. 향수 다른 향수 딱 바꿔 끼면 정말 다른 옷 새 옷 입은 것처럼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알아주잖아요. 너 무슨 향수 뿌렸어? 너무 좋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은 향기 뿌리면서 오늘 좋은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416님께서 부처님 오신 날인데 남편 출근하고 딸은 카페 알바 가기 때문에 식구들 소풍 가는 기분 내라고 집 김밥 7줄 말았어요. 정민아 무엇이 되어 신청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진짜요. 이렇게 다들 밖으로 나갔는데 그래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기분 좋으라고 그래 김밥 싸들고 나가라 그러면서 집안에서 김밥 싸는 엄마의 마음도 따뜻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눠주셔서 4432님께

떡갈비 보내드릴게요. 당첨되신 분은요 샵0302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매주 일요일 라이브와 이야기가 있는 시간 엔스테이지 이어질 텐데요. 오늘은요 김태성 소리꾼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태성 소리꾼과 음악 얘기 사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416님의 신청곡 정민아의 무엇이 되어 듣고 엔스테이지로 이어집니다.

0: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엔스테이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태성 소리꾼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판소리를 공부하고 있는 김태성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재학 중이고요. 이렇게 광주 국악방송 라디오에 출연하게 되어 믿기지 않고 정말 영광입니다.
0: 소개 인사를 해달라고 말도 안

0: 안 했는데 먼저 해주셨어요. 아니 우리 이 시간에 출연한 분들 중에서도 가장 젊고 가장 어린 출연자예요. 여러분들 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참 목소리가 씩씩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떨린 게 나요?
1: 살짝 떨리긴 한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그러면 중학생이죠?
1: 네.
0: 아까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어떤 학교인지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저희 학교는 지금 현재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있고 저는 그 여러 과 중 저희 한국음악 전공 판소리과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한국음악 전공을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성악.
1: 네.
0: 성악 파트잖아요. 와, 그러면은 주변에 그런 재능 있고 끼 많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학교 자체가 국립 전통 예술 중학교잖아요.
1: 네.
0: 어떤가요? 그 끼 많은 친구들 사이에.
1: 거기에는 네. 진짜 거기 처음 가고 참 네. 세상이 넓다고 느꼈던 게 참으로 정말 좋은 친구들도 많고 정말 재능 있는 친구들도 네. 너무 많아서
0: 네.
1: 정말 그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같은 네. 학교에 생활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초등학교에는 별탈 없이 평범하게 지내다가 중학교에 이제 예술을 하는 친구들이 다 모여 있는 학교로 온 거잖아요.
1: 네.
0: 어떻게 보면은 태성 군도 아 나도 좀 재능이 있는데 하고 왔는데 뭐지? 이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한 부분 있어요?
1: 아.
0: 네. 궁금해요.
1: 이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게 약간 네. 처음 딱 전공 수업을 딱 들어갔을 때
0: 네.
1: 그때 딱 저희 기수 친구들 소리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0: 그렇죠.
1: 와, 저도 네. 그래도 아이 그래도 나도 여기 들어왔는데 그래도 아주 조금은 잘하겠지.
0: 자신감 있게.
1: 그래도 네. 좀 평균은 하겠지 했는데 네. 와, 거기 잘한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0: 놀랬어요?
1: 저는 거기 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재능 많은 친구들이 많아서
0: 아직은 모릅니다. 네. 서로서로 또 배울 점이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보통 이 시간에 나온 젊은 출연자들이 우리 학교 방과후 수업으로 판소리를 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반 이상이 방과후 활동으로 시작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태성소리꾼은 지금 중학생이니까 방과후 활동으로 접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떠한 방식으로 판소리를 접한 거예요?
1: 저는 제가 어릴 때 저희 네. 할머니 친구분이 네. 민요 교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민요 교실을 따라가서 네. 민요도 배우고 가끔 트로트로 가르쳐 주고 하셨는데
0: 민요도 배우고 트로트도 네. 같이 배웠단 말이에요? 네. 오, 상당히 재미난 조합인데.
1: 제가 노래하는 걸 네.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부모님께서 판소리 배울 수 있는 연구소를 찾아주셔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근데 보통 어릴 때는 아이돌 음악도 좋아하잖아요. 근데 판소리 딱 배운다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1: 저는 사실 지금도 판소리 말고 대중음악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0: 네.
1: EDM, 랩, 힙합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0: 네.
1: 대중음악도 참 좋아하지만 네. 이 판소리는 사람의 소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자연의 소리를 사람의 목소리와 감정으로 표현한다는 게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서 저는
0: 그렇군요.
1: 이런 점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소리라는 게 판소리가 사실 정말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기 때문에 판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태성 군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하고 계시나요?
1: 아직은 실력이 부족해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나중에는 꼭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0: 그렇군요.
1: 꼭 그런
0: 해야죠.
1: 경지에 오를 수 있게.
0: 그쵸. 아니 어릴 때 타판소리 처음 들었을 때 이건 뭐지? 어떤 매력으로 다가왔죠? 궁금해요.
1: 저는 판소리 딱 처음 들어봤을 때 사실 그때 저도 약간 판소리는 뭐 옛날 거고 너무 옛날 전통적이고 이런 거니까 뭐 재미없지 않을까 하고 딱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0: 네.
1: 어렸을 때는.
0: 어떠셨어요? 네.
1: 그 어렸을 때 딱 들었는데 그 소리가 저한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 감수성으로 또 판소리를 듣다 보니까
0: 네.
1: 약간 감성적인 부분하고 뭐 여러 소리를 사람의 목소리로 나타내는 그런
0: 맞아요.
1: 방식의 노래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네. 저한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0: 다양한 그런 역할들을 한 사람이 막 하잖아요.
1: 네.
0: 그런 어떤 드라마적인 것으로도 또 매력을

0: 느끼셨군요. 그러면은 그렇게 흥미를 느끼고 재능까지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은 예술 중학교까지 갔는데 부모님은 또 뭐라고 하시던가요?
1: 제가 사실 예중은 제가 첫 시험을 했는데 떨어져서 재수로 입학을 했어요.
0: 네네.
1: 처음에는 원래 재수할 생각이 없었는데
0: 네.
1: 계속 소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중에 가서 또 여러 선생님이랑 여러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도전 해서 입학을 하게 되었고요.
0: 네.
1: 저희 부모님은 언제나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일단 너 해봐라. 해보고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너한테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은 또안 맞음도 그만하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저희를 가르쳐 주셔가지고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부담을 주지 않고 자유롭게 태성소리꾼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렇게 두었군요. 그럼 그렇게 입학한 예술중학교 어떠셨어요?
1: 제가 지금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데
0: 네.
1: 서울 시흥동까지 매일 통학하다 보니까
0: 네.
1: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 귀가하는 게좀 체력적으로 힘들기만 하지만 예중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어요.
0: 무엇을 배우고 있어요?
1: 정말 훌륭하신 전공 선생님들이 계셔서
0: 네.
1: 다양한 소리를 배울 수 있고 그 외에도 한국 무용, 타악, 민요, 식창청음 등을 학교 수업으로 다 배울 수 있습니다.
0: 네, 그중에 재능이 좀 특출난 거 있어요, 태성군?
1: 근데 저는 진짜
0: 판소리 외에 다른 거.
1: 판소리 외에 잘하는 거라.
0: 왜 갑자기 고개를 숙여요?
1: 저는
0: 아니, 이렇게 뭐야, 타악도 배우고 무용도 배우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국악도 하잖아요. 근데 판소리 말고도 나 이것도 재밌는데 했던 거 없어요?
1: 저는 약간 시창청음 같은 게 약간 재밌었던 것
0: 오,
1: 같습니다.
0: 시창청음 약간 절대음감?
1: 아, 절대음감은 아니긴 한데 타악하고 한국 무용은
0: 네.
1: 다른 곳에서 약간 보기도 하고 접해보기도
0: 네.
1: 했으니까 약간 익숙한 그런 게 있었는데
0: 네.
1: 시창청음은 진짜 이 학교 와서 처음 배워보는
0: 그쵸.
1: 거여가지고 약간 새롭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좀 재능이 있던가요?
1: 재능
0: 있습니까?
1: 그건 잘
0: 있습니까?
1: 모르겠습니다.
0: 하여튼 즐겁다.
1: 네.
0: 중학교 입학 후에 예술제 이제 공연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공연이 있어요?
1: 네, 저희가 작년에 준비했던 공연은 적벽가의 적벽대전 부분을 창곡으로 바꾼 적벽이라는 공연을 했습니다. 저희
0: 그렇군요.
1: 인생의 첫 창극 공연이기도 하고
0: 네.
1: 처음으로 저희 학교 이름을 달고 했던 공연이라 저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고 연기라는 것이 정말
0: 네.
1: 재밌었다고 느꼈던 공연입니다.
0: 아직 그래도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1: 네.
0: 무대에서 이런 긴장감이나 책임감이 클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대에 섰을 때 어떤가요, 느낌이?
1: 저는 무대에 섰을 때는
0: 네.
1: 솔직히 무대에 섰을 때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고요. 그냥
0: 정말요?
1: 연습했던 거를
0: 아, 그대로.
1: 연습 그대로 하기만 하자라는 마인드로 올라와가지고
0: 그렇군요. 용기의 소질 있던가요?
1: 연기가 참 재밌더라고요.
0: 소질은 모르겠고 재미는 있다.
1: 재미는 있었다.
0: 오, 그러니까 김태성 소리꾼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됐을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앞으로 혹시 기회가 되면은 창극 해보고 싶어요? 어때요?
1: 창극을
0: 네.
1: 그때 처음 해봤는데
0: 네.
1: 소리 완창 공연을
0: 네.
1: 준비한다거나 그러면은 저 혼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0: 그쵸.
1: 그래서 약간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고독하고 외롭고 약간 이런 적이
0: 벌써요?
1: 많았는데 근데 창극 공연을 하다 보면 또 여러 사람들이랑 또 동선을 맞춘다든지 뭐
0: 네.
1: 합창을 맞춘다든지 서로 으쌰으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나서 전 정말 한번더 기회가 된다면 다시
0: 그렇군요.
1: 해보고 싶습니다.
0: 혹시 태성군이 그 다른 창극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1: 아, 네. 저 창극 여러 개 봤는데 선생님이 하신
0: 네.
1: 것도 예전에 유튜브로
0: 네.
1: 보신 적도 본
0: 네.
1: 적도 있고 또 국립창극단에서 했던
0: 네.
1: 리어라는 작품이나 다른 공연들을 많이 본 기억이 있습니다.
0: 판소리로 하잖아요.
1: 네.
0: 판소리로 여러 가지 다른 역할, 소리 그 다섯 바탕이 아닌 다른 작품으로 막 연기를 하잖아요. 어때요? 그런 거 보면?
1: 저는 그런 걸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0: 네.
1: 사실 다섯 대목은 원래 있던 소리를 그냥 이렇게 좀 변형시켜서 연기를
0: 네.
1: 지어넣고 대사를 지어넣고 이렇게 해야 돼서 약간 난이도가 덜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0: 네.
1: 예를 들면 뭐 리어 같은 다른 외국 소설을 네. 창극으로 만

0: 안 된다거나 이러면은 진짜 네.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외국 소설에서 네. 다 번역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그것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진짜 기회가 되면 태성군이 그런 역할들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또 우리 태성군이 잘생겼어요.
0: 아, 감사합니다.
1: 기대가 됩니다. 나중에. 와. 자, 이쯤에서 우리 김태성 소리꾼의 대목 첫 소리 들어볼 텐데요. 어떤 소리 준비하셨어요?
0: 네, 이번에 제가 들려드릴 소리는 네. 춘향가 중 이별가 쑥대머리입니다.
1: 그렇군요. 많은 분들도 아 정말 기대 많을 것 같은데 목소리가 참 씩씩하고 되게 힘이 차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쑥대머리는 춘향가 가운데서도 눈대목이죠. 옥에 갇힌 춘향이가 임을 그리워하며 절망과 외로움을 토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10대 소리꽃 김태성의 소리로 춘향가중 쑥대머리 대목 듣겠습니다. 북장단에는 김태옥 고수입니다.
2: 난 향이 무색하여 가져갔던 주안을 먹는 채 권하는 채 허망히 돌아가고 춘향은 홀로 앉아 울음으로 세월을 보낼 적어 춘향 형상 살펴보니 쑥대머리 귀신 형용 자곡방어

0: 다
1: 아? 부모 봉양 글공부어
0: 아?
1: 겨를이 없어 이러든가 여인 신혼 금수루지
0: 제?
1: 나를 잊고 이러든가 아? 기궁항아
0: 아?
1: 주얼 같이
0: 아?
1: 본 뜻이 서사 서비치 고정 마관 방대

호전몽을 어이 꿀 수 있나.

0: 김태성 소리꾼의 춘향가중 쑥대머리 들었습니다. 북장단에는 김태우 고수였습니다. 와, 쑥대머리. 힘드셨죠?
1: 감사합니다.
0: 지금 우리 태성 소리꾼이 변성기가 왔다고 그래요. 이게 많은 남성 소리꾼이 또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로 꼽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1: 지금 딱 변성기가 정통으로 온 상태이고요.
0: 소리 하나 끝나고 지금 변성기가 정통으로 온 그 목소리가 납니다. 굉장히 답답하다고 그래요. 네. 그래도 소리가 나오는데요.
1: 네.
0: 보통 남성 소리꾼 변성기 크게 겪으면요, 막 목소리조차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또 소리가 나와요.
1: 네.
0: 좋은 징조입니다.
1: 그러기를 바랍니다.
0: 많이 힘든 얼굴을 하면서. 아니, 쑥대머리는 어떤 분에게 또 배웠어요, 우리 대장님?
1: 제가 방금 한 쑥대머리는 저희 송재영 선생님께 처음으로 가서 배운 소리입니다.
0: 네. 상공부도 했다고 그래요.
1: 네.
0: 상공부. 많은 분들이 또 산에 가서 소리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1: 네.
0: 물론 또 산에 가서도 소리하지만 어디서 상공부 하셨어요?
1: 저희 이번 겨울 상공부는 일단 선생님 전주댁에서
0: 네.
1: 이루어졌고요.
0: 네.
1: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네. 수 있었던 저에게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0: 어떠셨어요? 상공부.
1: 상공부를 정말 네. 많이 가봤지만
0: 네.
1: 특히 송재영 선생님 특강은 정말 체계적이고 또 저에 맞춰서 소리를 알려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0: 네.
1: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0: 선생님은 우리 김태성 군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던가요?
1: 선생님은 일단 처음에 선생님께 수업을 받았을 때는 주로 하탁성을 잘 쓰라고 많이 강조하셨고
0: 네.
1: 남자답게 소리를 힘있게 하라고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0: 그렇군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던가요?
1: 송재영 선생님께 간 뒤로 정말 소리 많이 늘었고 송재영 선생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우리 또 지난번에 엔스테이지에도 송재영 선생님 출연하셨었는데 정말 너무 잘하는 소리꾼들을 많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희가 도대체 어떻게 소리꾼들을 가르치시길래 멋진 소리꾼들이 많이 배출되냐고 막 그랬는데 우리 또 태성군까지 이렇게 제자분을 또 뵙게 됐습니다.

0: 있습니다. 아니 조금 전 학교에서 우리 첫 예술제 얘기했잖아요. 올해도 예술제 하나요?
1: 네. 작년 적벽에 이어서 올해는 네. 흥보가를 주제로 예술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올해는 융합이라는 주제로 두 개의 과가 같이 공연을 했는데요. 저희 판소리과는 타악과와 함께 공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장군 역할을 맡아서 놀보를 아주 혼쭐 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7월 15일에 예약대행사하니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홍보까지 예약당에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한다고 합니다. 7월 달에. 거기 장군으로 나가면은 뭐 어떻게 홍보를 혼내는 거예요?
1: 일단
0: 조금 보여주세요.
1: 저희 학교에서 네. 한 장군을 일단 네. 긴 창을 네. 언얼도를 하나 들고 네. 계속 사자와 같이 춤을 추면서 네. 내 이놈 돌보야 내가 너 그러면 안 된댔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0: 혼쭐이 납니까?
1: 혼쭐 납니다.
0: 매우 귀엽습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자 이쯤에서 우리 라이브 두 번째 라이브 한 곡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곡 준비하셨을까요?
1: 네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두 번째 곡은 심청가 중 심청이 물에 빠지는 대목인 한곳 당도원입니다.
0: 아 그렇군요. 기대됩니다. 이번에도 자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심청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눈을 뜨기 위해 공양미 300석에 몸을 바치고 결국 인당수로 향하는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김태성 소리꾼의 라이브로 심청가족 한곳 당도하니 대목 듣겠습니다. 북장단에는 김태욱 고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2: 한곳 당도하니

불어 물결쳐 안개 뒤석 꺼져 오지 날 갈 길은 차

0: 두리도둥둥 두리둥둥
1: 잘
0: 혼헌 시 배를 부어 이제 불통 헌년 후에 후생을 보는

오복 정한 음식 구주로 돌아들고 오자서 분노할 제 도가로 가온내주고 해상 배안장수 오강으로 돌아들어 은선 돼지 건네주고 공룡 달조하는 통남풍 피로되어 초조 백만 대병 조유로 화공허니 배 아니면은 너희 허리 그저 부걸두리둥 둥둥둥 두리둥 두리도 둥둥 두리둥둥 주유의 경량허니 도연병의 귀걸에 해화로니 고범진한 장안의 강둥거요 임솔지 추치로르 소동반오라 잇고 지국 총종어사활 허니 고예 송유 보정거 난도 부 즐거미요 예도 난이 화장

0: 와, 김태성 소리꾼의 라이브로 심청가 중 한 곳 당도하니 대목 듣고 왔습니다. 북장단에는 김태욱 고수 함께했습니다. 와, 열정적인 소리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힘들죠? 아니 우리 김태성 소리꾼 올해 또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매일 연습하고 공연 준비하느라고 어머니께서 아들이 11시에 들어와요 이러던데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1: 체력적으로 많이 힘이 드는 건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하지만 제가 창극 준비하는 것이 너무 좋고 제가 하고 싶은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마음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살짝 더 큰 것 같습니다.
0: 오, 그렇군요. 앞으로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소리꾼이 되고 싶은지도 궁금해요.
1: 네, 저는 제가 판소리의 매력에 푹 빠졌을 때처럼 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소리꾼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판소리의 감동을 느꼈듯이 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감동을 전해주고 싶은 것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또한 여러 장르를 시도해보며 저의 예술 세계를 넓히고 싶습니다.
0: 그렇군요. 감동적입니다. 어머니 이야기할 때 짝 살짝 따뜻해지는 올해도 이렇게 방송도 나오고 예술제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뜻깊은 시간이었을까요?
1: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0: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1: 오늘 광주 국악방송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정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요. 소리 안에 진심과 또 뜨거운 에너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앞으로 또 어떤 소리꾼으로 성장해 갈지 더 기대가 됩니다. 저도 굉장히 따뜻해지고 큰 에너지 받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소리 들려주신 김태성 소리꾼 오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이 시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김태성 소리꾼 오늘 퀴즈 하나 준비하셨죠?
1: 네, 맞습니다.
0: 바로 내주시죠.
1: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이 학교는 전통예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대표 국립예술중학교입니다. 판소리, 기악, 무용 등 한국 전통예술 교육으로 유명한 이 학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네, 네. 제가 나온 학교죠.
0: 네.
1: 한국국악중학교. 정답을 아는 분들은 샵 0302 네. 문자로 보내주세요. 네.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0: 와, 저희 유기사사님께서 와 잘한다. 나중에 김준수 소리꾼 같이 큰 소리꾼이 될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1: 아유, 감사합니다.
0: 청취자분들 보내주셨어요. 단문 50원인데 500원으로 잘못 말하신 것도 귀여웠습니다. 정답 아는 분들 샵 0302로 문자 보내주세요. 판소리, 기악, 무용 등 한국 전통예술 교육으로 유명한 학교. 아까 제가 나온 학교입니다. 이러면서 1번 국립전통예술중학교, 2번 한국국악중학교. 아시는 분은요 샵 0302로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엔스테이지에는 김태성 소리꾼과 김태욱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멋진 라이브, 좋은 이야기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마지막 곡으로요. 김태성 소리꾼의 스승님이신 우리 송재용 선생님의 춘향가 신년맞이 들으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1: 그때의 남은 부산은 한등 두등 여러 등례를 거쳐 7, 8년이 지나갈지 또 고쳐 내려온 바 이번에는 어떠한 분이 내려오신고 허니 서울 남산골 변학도시란 양반인디 탐만하고 호색하고 싸납고 독헌지라 행신이 이런 고로 간 곳마다 봉변이로되 형세가 장한 갑부인 고로 좌천우초거여 남은 부사를 또 얻어헌 바 이번에는 남원의 성춘향이 만고 일색이라는 말을 듣고 춘향 땀에 남은 부사를 서둘렀던 것이었다. 어서 가서 춘향불 욕심에 마음은 장이 급하지만은 사또 행차라 점잔을 빼느라고 진양조로 내려오시던 것이었다. 신년맞이 내려온다. 신년마저 내려올 제 별년 맵시 장이 좋다 모란색임 반야창 띠활개 쩌벌려 일등 마부 유랑달 마 등등 그렇게 실었네 큰 사령 정창훈 뒤처제비가 힘을 주어 버련대 따른대 남대문 박성내 나라 배팔배총배배다리지네 애국애를 넘었구나 좌우산천 둘러보니 화련춘 생반화방창 버들이 부릇 포도장류 청청옥수진진 만산화 경주 은대 그늘 거리고 내려온다 이방수배 형이 통인 급장나주리 옹이허여 본마성 벽제소리 쪽쿵 고둥은 뛴다 바른 홍행 태권적 밝은 나라 요수적 당근길 강차비 말을 타고 심리학 다한다니 마부야 네 말이 좋다 말고 내 말이 낫다 말고 경마도 높이 들어서 체제를 쳐 저 구미를 일시 마음을 놓지 말고 급급이 적어거라

또 급한 마음 행사를 제쳐거나 고운 마부 영을 듣고 걸음을 재차 내려갈지 신년 급창 거동보소 키 크고 길잘 큰 몸엽수 있고 그 예쁘고 영리헌적 장신제 망고 대목관자 차지 땅줄 달아서 가는 양태 평포리 갑사가 끈덕게 달아서 한엽지로 빗손 쓰고 보라동옷에 방패절리 앞자랑 맵수 있게 뒤로 돌려 잡음에 비단쌈지 전주머니 은장도 빗손 차고 두비바지 삼성벗은 사날 초신을 얼것이노 졸배가 장요지로 초록대님에 그들어졌다 좌호 급창이 정장줄 금쳐 잡고 활개 활헐 종종 걸음치며 이놈 저놈 나지 마라 전백울로 호사바 들하는 번거지 남일광단 알려올려 날래용자

저 둥복이 제 공장이 주먹 같은 빌어주며 북포기를 날았고 성성 전정돌이 양귀빛대가 빛났네. 천은배기 검은 둥채 삼색숙은 달아서 바람결에 펄렁 소리 좋은 왕망울 걸음 따라서 웬그릉 쨍그릉 꼭두 포채빛은 햇빛에 번쩍번쩍 이 험을

0: 마성대 그뿐이로다 경희총 정도진에요 전라가면을 들어가 객사 염문하고 영분에 얼풋다녀 도구바오 총화하고 수역을 다 다르니 집사나서 지경포 꽁 별감일인 감색일인 부금을 올리거늘 골로 대령을 해 청파총 좌수별과 수경까지 허배하고 병방집사 거동마 위월망거 주어매져 대모관자 자리당줄 앞을 맺어서 졸라매고 새머리 금파 가끈 호수립시 골게 붙여 개알탕건을 바쳐서 지난 낙나 자락철리 진자주 대고 뛰어 천령배 빗솥 차고 흐들거리고 내려온다 전배나장 호사부소 통영 카세다 흰기꼽 꼭왕자도 그대 방울 자 일산 앞에 갈라서 홍우섭수 주장 곤장 홍금을 번뜩 들어 이놈 저놈 개한거래
1: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황일이의 주말의 라디오 2부 윤석영의 여러분의 연주로 입춤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1부 엔스테이지 시간에 김재성 소리꾼과 이야기 나누고 퀴즈도 드렸는데요. 6244님께서 1번 국립전통예술중학교입니다. 태성군 소리 잘 들었습니다 하고 맞춰주셨고요. 1533님께서도 1번 저렇게 멋진 아들 낳고 싶네요. 말도 조리있게 잘하고 똑똑하고 예술 감각도 있고 앞으로 기대되는 유망주네요. 응원합니다.

입니다라고 해주셨고 0632님께서도 1번 목소리도 맑고 투명한 멋진 청년 국악계 탐나는 신인이 나왔네요. 듬직하고 멋있어요.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길 응원합니다. 하트하트 해주셨고 9077님께서 정답 국립국악중학교 이렇게

박물관 개보수 엘리제공 인천국제공항 프로젝트 등을 맡았던 프랑스 건축의 거장 장미셸 빌모트가 설계했다고 하는데요. 미술관 건물도 하나의 예술 작품이고요.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저도 시간 내서 꼭 가봐야겠습니다. 문자 참여 언제나 열려 있어요. 샵 0301로 하고 싶은 얘기와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국의 매력적인 명소를 여행작가와 함께 둘러보는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림의 여러분의 연주로 여름잠 듣고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0: 주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시간,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로컬 100에 선정된 지역들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멋진 여행지로 안내해 주실 분 오셨습니다. 성분화 여행작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지난번에 우리 대전 한밭수목원 이야기 나누고 제가 수목원 너무 가보고 싶어가지고 한참 동안 수목원 뒤진 적이 있는데 진짜 이제는 너무 무더워져서 수목원 가도 되나 하고 있거든요.
1: 여름에 더 가고 갈 만한 곳이 수목원인데 너무 더울까 봐요.
0: 너무 더울까 봐요.
1: 근데 그늘 아래 들어가면 아직 장마철이 아니어서 습기가 없을 때는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십니다.
0: 그렇군요.
1: 그럼요.
0: 요즘 또 꽃축제 너무 많잖아요. 제가 또 눈여겨보고 있는 꽃축제 몇 개 있는데
1: 지금 이제 철이 딱 장미철이긴 해요.
0: 네. 네. 진짜 요즘 또 광주에서도 또 광주 그 장미축제 있잖아요.
1: 그렇죠. 조선대학교 안에서 장미축제 하고 있고요. 조금만 이제 뭐 넘어가면 전남 곡성에서도 장미축제, 장미정원이 있어서 베르사유 장미 같은 멋있는 장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는 서울에서 계속 일을 해서 일하는 동안에 갈 만한 데가 없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중랑천에서 서울에 가면 거기도 장미 터널이 있거든요. 한 5.4km 정도 장미꽃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꽤 길어요. 그래서 장미축제 하고 하시거든요.
0: 네.
1: 좀 아쉽게 축제는 어제 끝났지만 축제 끝났다고 장미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0: 그렇죠. 계속 있겠죠.
1: 그럼요. 네. 서울에서 지금 뭐 용인까지 가지 않으셔도 장미축제 즐길 수 있는 곳이 중랑천입니다.
0: 중랑천에 장미가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1: 장미 터널이 엄청 많아요.
0: 그렇군요.
1: 종류도 많아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미뿐만 아니고 뭐 장미하면 유럽이 되게 많이 예쁜 곳들이 많잖아요.
0: 맞아요.
1: 뭐 베르사유 장미처럼 그런 것들도 있고요. 엄청 큰 장미도 있어서 꽃 구경만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0: 그렇군요. 빨간 장미만 있는 줄 알았다.
1: 아니요. 정말 그게 아니고. 파란색 장미도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네.
1: 품종 개발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0: 전국적으로 또 장미 축제 시즌 시작됐다고 하니까 가까이서부터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또 강원도 춘천으로 가보네요.
1: 네네.
0: 먼저 축제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1: 제가 작년에도 소개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낭만과 호반의 도시.
0: 맞아요.
1: 춘천에서 해마다 이렇게 5월 말쯤 되면 마임 축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1일까지 8일 동안 춘천시 전역에서 이제 마임 축제가 이제 열릴 예정인데요. 올해 주제는 몸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거침없이 솔직한 우리 몸의 움직임, 그러니까 마임의 몸이랑 또 춘천시 아름다운 풍경. 그래서 그 풍경에 붙여가지고 몸 풍경이라는 축제 주제를 잡으셨는데요. 네.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마임 축제답게 올해도 재밌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꽉꽉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0: 그렇군요.
1: 이번 주 31일까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춘천으로 마임 구경하러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춘천에 닭갈비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마임의 도시라는 것도 작가님을 통해 알았잖아요.
1: 네.
0: 축제 또 올해도 열렸군요.
1: 네.
0: 이게 마임은 또 일단 몸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언어가 달라도
1: 그럼요,
0: 되고
1: 그럼요, 네.
0: 세대가 달라도 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축제면은 뭐 춘천 시내가 또 세계인들도 또 몰릴 거고 떠들썩할 것 같아요.
1: 난리 났습니다 지금. 오늘 개막했잖아요. 개막이 끝나고 이제 프로그램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춘천 마임 축제가 1989년에 시작됐거든요.
0: 네.
1: 되게 일찍 시작이 됐고 워낙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축제다 보니까 프랑스의 이제 미모스 마임 축제, 그다음에 영국의 런던 마임 축제와 함께 세계 3대 마임 축제로 손꼽히는 정말 멋진 축제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마임 하면 이제 대부분 많이 이제 몸으로 이렇게 공연하는 이렇게 유리벽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짚는 걸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임부터 해서 뭐 저글링도 하고요. 또 마술도 하고 공중 고개 뭐 이런 것도 하고 거리 극도 있어서 마임만 보는 게 아니고 거리 공연의 총집합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춘천에 가보시면 중앙로가 도심 메인 스트리트거든요.
0: 네.
1: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마임 축제가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0: 그렇군요.
1: 석사천이라고 해서 한강처럼 이제 도심을 가로지르는 작은 강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석사천 천변으로도 마임 공연들이

0: 이제 마련되어 있고 뭐 정말 그 8일 동안은 춘천에 걸어만 다녀도 이런 멋진 공연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축제다 그렇군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축제 하이라이트는 개막식 날 열리는 아수라장이거든요. 도심 한복판에서 물싸움하고 막 EDM 틀고 공연하고 그 8일 동안 공연하러 온 해외 유명 마임 네. 스타들도 그날 이렇게 아수라장을 이제 물싸움하면서 즐기는 공연이 있는데 그게 지금 존전인 오후 3시에 끝나버렸고 아이고. 좀 아쉽죠.
1: 네. 아이고,
0: 좀 아쉽지만 네. 올해 놓치신 분들은 내년에 가셔도 되고요. 네. 조금 있으면 7월쯤 되면 전남 장흥에서도 물축제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상 최대의 물축제 물싸움이라고 해가지고 장흥 물축제는 사실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축제가 네. 열리는 동안 매일 하거든요. 그래서
1: 그렇군요.
0: 아 올해 물싸움 아수라장 놓쳐서 아쉬워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셨다가 7월에 전남 장흥에 가시면
1: 장흥에
0: 네, 장흥 도심의 한복판에서 펼쳐지니까 아쉬운 분들은 이제 거기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수라장 놓치신 분들 장흥으로 네. 7월에 아수라장은 내년을 기약해야겠는데.
0: 아 예, 뭐 올해 좀 아수라장 놓쳤다면 금요일 밤에 이제 춘천에 가보시면 도깨비 난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양떼 산맥이거든요. 그래서 오. 춘천 마임 축제 시작은 아수라장이라면 마지막은 도깨비 난장이에요. 그래서 이 도깨비 난장은 이제 5월 29일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그 이튿날인 30날 토요일 오전까지 딱 이틀간 펼쳐지는데 이틀이긴 한데 풀로 48시간은 아니고요.
1: 네.
0: 금요일 밤 9시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 새벽 2시에 끝납니다. 사실 처음에 마임축제에서 도깨비 난장 할 때는 하루를 꼴딱 샜거든요. 그래요. 토요일 아침이 돼야 끝나는
1: 도깨비니까.
0: 거였는데. 그렇죠. 근데 너무 관광객들이 힘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새벽 2시에 끝나되 아침까지 하려고 했던 프로그램에 꽉 채워가지고 알차게 도깨비 난장 준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도깨비 난장 한마디로 정의하면 지상 최대 야간 예술 파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불꽃 막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파이어 아트부터 뭐 관객들 사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고개사들의 공연도 있고요. 또 밴드 공연이나 뭐 DJ 파티까지 그 밤새 열려요. 그래서 그게 도깨비 시장처럼 이렇게 도깨비 공연을 즐길 수 네. 있고 관객들도 도깨비가 될 수 있어요. 분장도 그냥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도깨비 분장하고 네,
1: 페인팅을
0: 공연들도
1: 해주는
0: 보고.
1: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돌아다니시면서 구경하시면 되게 뭐 5월 춘천의 밤을 만끽하시기에 딱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또 이것도 또한 아이들이랑 같이 가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0: 근데 아주 어린 아이들은 네. 말고 13세 이
1: 새벽을 즐길 수
0: 그렇죠,
1: 있는
0: 그렇죠.
1: 아이들
0: 그리고 약간 좀 DJ 파티랑 어우러지다 보니까 음주 가무가 좀 곁들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친구들 말고 네. 13세 이상 청소년은 네. 충분히 뭐 가능하시죠.
1: 그럼요, 네. 그럼요. 아, 도깨비 난장 놓치지 않을 거예요.
0: 놓치지 마세요.
1: 그럼 마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축제 기간에만 만날 수 있는 마임이 있을 것 같은데
0: 그럼요,
1: 공연들도 네. 더 소개해 주세요.
0: 일단 1989년부터 춘천이 마임의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춘천 시내 가보시면 마임 전용 극장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네. 축제 기획 공연을 하는 곳은 이제 뭐 안녕 마임의 집이라는 곳에서는 축제의 메인 공연인 기획 공연이 열리고요. 조금 밑으로 내려 이제 도심 따라서 내려오시면 뭐 커먼스 필드라는 춘천이라는 약 극장도 있고 또 축제 극장 몸짓이라는 전용 극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1: 몸짓.
0: 그 네, 그쪽에서는 네. 이제 해외 유수 마임 공연자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있고 이거 이전은 예약을 해서 공연을 보실 수 있고요.
1: 네.
0: 또 요즘 이번 올해 축제는 조금 이제 중앙도에서 조금 내려오시면 레고랜드 코리아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거기가 이제 엄청 큰 난장 마임 공연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공연은 사실 유료가 아니고 무료이고요. 그냥
1: 네.
0: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서 그냥 구경하시면 되니까 고 퀄리티로 무료 공연을 즐길
1: 같아요.
0: 수 있는 아주
1: 네.
0: 좋은 축제이기도 합니다.
1: 아, 저도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여기 가야 될 것
0: 그럼요.
1: 같아요.
0: 애들 막 비눗방울 그 아트도 해요. 그래서 뭐 파이어 아트도 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되게 신기해하고 서커스 공연을 보는 듯한 느낌도
1: 네.
0: 있거든요.
1: 네. 지금 들으시면서 춘천행 기차표 알아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0: 그럼요.
1: 것
0: 경춘선
1: 같은데.
0: 타고 가시면 서울에선 금방 가시니까. 네.
1: 작가님한테 또 축제 관람 꿀팁이 있을 것 같아요.
0: 여기는 일단은 8일 사실 춘천 마임 축제는 한 3번 정도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아니면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날 잡고 가시면 되게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데요. 일단 많이 걸으셔야 돼요. 거리 공연이 많다 보니까.
1: 구두 안 될 것 같은데요.
0: 안 됩니다. 네, 네. 운동화 좋고요. 슬리퍼 신으면 까지더라고요. 앞에.
1: 네.
0: 그러니까 운동화 가볍게
1: 네.
0: 챙기시고 편한 옷차림. 그리고 또 밤에 공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천변이나 뭐 황 트여진 주차장.

0: 무지라 봄에는 바람 봄밤에 바람도 좀 아직 차거든요. 그래서 겉옷 꼭 챙겨서 다니시면 좋고요. 일단 공연장에서 하는 유료 공연들은 예약이 빨리 마감이 끝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1: 맞아요.
0: 보고 싶은 공연들 찾아보시고 예약을 먼저 하시고 출발하시는 게 좋고요. 또 거리 공연 볼 때는 여기는 사실 공연자들하고 관객의 뭐 거리가 없어요. 바로 이렇게 눈앞에 뭐 1m, 2m, 3m이기도 하고 또 마임 하시는 분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잖아요. 그러면 다가오세요. 다가오셔서 공연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눈을 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그분들이 오시면 하이파이브 탁 해주시고 즐거워해 주시면 이 마임 공연을 한200% 정도 더 즐기실 수 있으니까 그것만
1: 그렇군요.
0: 유념해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진짜 옛날에는요, 이런 그 축제 같은 게 많이 없어서 해외에 가거나 뭐
0: 그쵸,
1: 예를 들어
0: 그쵸.
1: 이런 공연 축제 아비뇽 같은 데 가서 즐기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0: 엄청 많아요. 네.
1: 너무너무 퀄리티가 좋은 공연들이 많이 생겨나서 볼거리도
0: 네,
1: 많아지고요.
0: 청계천에서도 사실 주말마다 공연 되게 많이 하고요. 요즘은 약간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잖아요. 뒤에 보면. 그래서
1: 그럼요.
0: 글로벌 스탠다드가 K 예술 문화, K 공연이 우리나라부터
1: 네,
0: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런
1: 맞아요.
0: 생각도
1: 그래서
0: 들고 있습니다.
1: 이제는 문화 수준이 저희도 이제 많이 높아져서 거리공원의 공연 볼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딱 앞에서 눈을
0: 예. 아,
1: 마주치면서 볼수
0: 그럼요.
1: 있는
0: 그럼요, 그럼요. 예전에는 사실 버스킹을 하다 보면
1: 네.
0: 되게 무대가 없는데 무대가 있는 것처럼 엄청 멀리 떨어져서 보시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요즘 뭐 그런 거 없습니다.
1: 옛날에도 샤이한 관객들이
0: 맞아요,
1: 많았으니까
0: 맞아요.
1: 지금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공연할 때 저도 공연을 가끔 하니까요. 기분이 좋아요,
0: 아,
1: 요즘에.
0: 김영창들이 많아졌죠? 판소리 하실 때도. 네.
1: 많아요. 변덕스러운 날씨니까요. 걸칠 거 하나 딱 준비하시고 또 예매 상황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음악 한곡 듣고 얘기 더 나눠볼게요. 크러쉬의 뷰티풀 들을게요.

0: 크러쉬의 뷰티풀 들었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강원도 춘천의 마임축제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김유정 문학촌과 춘천 문학로드 안내해 주실 것 같은데 김유정 작가님 만나러 가볼까요?
1: 네. 학창시절에 사실 한 번쯤 읽어봤을 소설들 있잖아요. 뭐 봄봄부터 해서 네. 동백꽃도 있고 국어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네. 문제이기도 하죠. 그 단편 소설들을 쓰셨던 분이 바로 김유정 작가님이신데요. 네. 춘천이 이분의 고향이세요. 그래서 이분 고향 마을에 김유정 문학촌이 이제 만들어져 있고 그 문학촌 안에서 이제 문학 로드를 좀 즐겨보라 하셔서 춘천 문학 로드가 함께 조성되어 있는데요. 김유정 문학촌이 있는 곳은 김유정 작가님의 고향 마을 바로 신내 마을입니다. 소설의 주로 배경지가 됐던 네. 곳이 이 신내 마을인데요. 이게 김유정 문학촌 요즘 친구들이 저희 때 이제 교과서에서만 봤던 곳들이고 1930년대 배경이다 보니까 딴 나라 이야기 같긴 하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약간 문학 감성을 좀 채운다는 느낌인지 여기에 되게 문학 투어 하러 많이 온다고
0: 그래요.
1: 하더라고요.
0: 네. 네. 아니 책과 문학을 사랑하는 분들 또 젊은 분들도 요즘 또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특별한 봄 여행이 될 것 같은데 김유정 문학촌이 생가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작가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을 것
1: 같은데요? 많이 남아 있죠. 이제 사실 이제 사셨던 진짜 집은 진짜 생가는 이제 낡아서 많이 이제 없어졌고 그 모형 그대로 이제 김유정 작가님의 생가였던 초가집을 이제 복원하고 그걸 중심으로 문학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전시관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 또 옆에 공예 체험들을 이제 할 수 있게 공예 체험 공간들도 마련되어 있어서 약간 느낌이 마을 전체가 그 민속촌 같은 느낌처럼 마을 전체가 이렇게 김유정 마을처럼 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가 초가집에 가보시면 뭐 물레방아 소설에 많이 나오잖아요. 물레방아도
0: 맞아요.
1: 나오고 그다음에 노란 생강나무꽃이 또 메인 군락지가 이게 네. 생가 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생강나무꽃 저도 처음 봤는데 이 약간 노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산수유꽃 느낌도 나는데 좀 특이한 느낌이 나는 예쁜 꽃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되게 그림처럼 예쁘고요. 네. 또 전시관에 가보시면 이제 김유정 작가님이 직접 쓰셨던 친필 편지 그다음 메모하셨던 것들 전시되어 있고 또 단행본들도 이제 그 초판들도 전시되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작가님 대표작인 봄봄이나 동백꽃의 주요 장면들을 요즘은 이렇게 서로 주인공들이 디오라마라고 해가지고 인형으로 만들어놓은 장면들 있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그런 전시들도 아이들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것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김유정 문화촌이 좀 특별한 이유가 마을 전체가 그냥 그 소설 속 배경이에요. 따라다녀 보면 봄봄이나 동백꽃이나 김유정 작가님 책을 먼저 읽고
0: 네.
1: 가보시면 이 장면 여기서 봤네.
0: 맞아요.
1: 이 장면 여기서 봤네. 그러죠. 제가 좋아했던 주인공 중에 하나 전 동백꽃의 점순이를 되게 좋아하고 그때 엄청 당찬 여성 신여성이잖아요. 너 이거 감자 묵어봤나 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뭐 영화에서 네가 아버지 뭐하시노 사실 원조가 이 동백꽃에
0: 맞습니다.
1: 나오잖아요. 그래서 책을 먼저 읽고 가시면 그때 이랬구나 저때구나 그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요. 네. 또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좀 긴 장편 소설보다는 단편 소설의 어떤 한 구절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 구절 보고 거기에서 그런 모습을 같이 연출하면서 이렇게 인증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는 그런 감성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0: 그렇군요.
1: 되게 재미있게 문학 투어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0: 소설을 보고 가면은 더 특별할
1: 그럼요.
0: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설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배경이 이곳에 있는 거잖아요.
1: 가보시면 거기에 또 감자 굿즈라고 감자가 또 메인이잖아요. 동백꽃에.
0: 네.
1: 그래서 봄감자 굿즈도 되게 귀여운 마우스패드도 있어서 거기 가면 약간 많이 죽게 이렇게 굿즈 막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막 마우스패드도 사오고 막 감자도 막 빵도 사오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0: 나중에 다 예쁜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1: 아 마우스패드는 아닙니다.

0: 같아. 괜찮은데.
1: 소비 조심하십시오.
0: 아, 예.
1: 아니 김여정 문학촌 마을길이 춘천 문학로드로도 이어지는 건가요?
0: 네, 문학촌 안에가 이제 마을인데 마을에 이제 거점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들 있는 춘천 문학로드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제 해설사 분들 신청을 미리 하시면 해설사 분들과 함께하는 문학 투어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해설사님 안 계셔도 가면 설명판, 표지판들도 다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차분히 한나절 정도 돌아보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데요. 일단은 거기 이제 소설 속 재미있는 장면들이 마을 골목길, 뭐 고삿길, 뭐 이렇게 숲길, 닭장 앞에 이렇게 막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림 동화 보는 것처럼 한번 그렇게 돌아보셔도 좋고 가다 보면 거점 공간이 몇 개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몇 곳은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서 소개해드렸으면 하는데 한 곳은 책과 인쇄 박물관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사실 다 디지털되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책을 만들 때는 납 활자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거를 잉크를 발라서 쾅쾅 윤전기에 돌려서 찍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책이 안 나오니까 친구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쇄문화, 책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아날로그 시대 때 그걸 직접 볼 수 있게 그 실제 사용했던 기계들이 이 박물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수도 인쇄기들 보면서 설명 들어봐도 참 재밌고요. 거기서는 또 나만의 엽서 굿즈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납 활자를 이렇게 맞춰서 내가 그 남기고 싶은 글귀를 만들면 그걸 이렇게 잉크 발라서 쾅 찍어가지고 엽서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뭐 특별한 선물로 주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1: 그래서. 역시 체험에 빠질 수 없었군요.
0: 아, 그럼요. 여행에서 체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도 되게 좋고요. 또 가면 이제 전상구 소설가님이 이제 자기의 작품들과 또 책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전상국 문학의 뜰이라는 곳에 가시면 되게 양지바른 곳에 유리창 너머에서 책 읽어볼 수 있게 북카페처럼 마련해 놓으셔서 거기서 양지바른 이렇게 마당을 보면서 읽으면 책을 읽으면 되게 힐링되게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1: 그냥 이 여행은 문학 그 자체의 여행이 될 것 같은데요.
0: 그럼요. 그럼요. 네, 너무 풍경이 예뻐요. 그 마을 자체가 되게 정겹고 아늑한 느낌이 있어서 정말 전상궁님의 문학의 뜰에 가면 정말 없던 시상도 떠오르는 만큼 되게 좋은 곳이고요. 좀 오다 보면 뭐 아트팩토리 봄이라고 복합문화공간도 마을 안에 문학촌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연극 같은 거 그러니까 뭐 동백꽃이나 봄고무 같은 거를 연극으로 만들어서 상설 공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극 좋아하시는 분들은 연극도 보시고 또 책방도 있거든요. 그래서 김윤정 작가님이 사실 그 1930년 40년대 농촌 계몽운동을 하셨대요. 그래서 만드신 야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학 자리에 글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책도 살 수 있고 당시에 그 3, 40년대 우리나라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할 수 있게 그 책방들도 있습니다.
1: 글 잘 안 써지시는 분들 여기 가셔가지고 영감 팍팍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일단은 좀 뭔가 수선스럽지 않고 되게
1: 조용하고 고요하고
0: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느낌이 좀 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1: 맞아요. 특별한 춘천 여행이 될 것 같은데 또 마지막은 또 뭐니 뭐니 해도 우리 또 빠질 수 없죠. 맛집.
0: 네, 닭갈비만 먹고 오면 안 됩니다.
1: 이게 그러니까요.
0: 그렇게 좀 메인 메뉴가 그렇게 특별한 음식이라면 제철 요리를 먹는 게 딱 좋거든요. 여행지에서 음식 먹을 때는. 근데 강원도는 사실 산나물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철에 나오는 게 두릅 지금 산두릅 많이 새순 돋을 때거든요. 그리고 산두릅이랑 뭐 취나물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게 갖가지 원추리 나물도 있고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봄나물들이 지금 엄청 쏟아져 나와요.
1: 돈나물도 있고.
0: 그렇죠. 돈나물은 이제 산보다는 좀 들녘에 있어서 산에서 나오는 산나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춘천 막국수 유명한데 그 막국수에 새콤달콤한 양념장 얹고 막 뜨더운 나물들 있잖아요. 살짝
1: 막국수와 막 뜨더운 나물.
0: 그렇죠. 산나물. 갓 뜯은 산나물, 취나물, 곰치 뭐 이렇게 그런 나물도 갖가지 나물을 그냥 정말 무슨 샐러드처럼 이렇게 막국수의 반 틈을 이렇게 다 반 정도를 나물로 덮어서 주시거든요. 비벼서 드시면 와 되게 상콤한 맛이 입맛을 확 돌게 만들어줍니다.
1: 봄나물 막국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0: 봄나물 막국수에 봄나물 몽땅 얹어서 주시고요. 거기에 이제 곁들여진 사이드 메뉴로 두릅을 튀겨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두릅튀김 이렇게 데쳐서 초고추장만 찍어 드셨던 분들은 꼭 두릅튀김 드셔보셔야 되는데 이게 딱 튀기면 두릅이 고소해져요. 약간 고기 느낌처럼.
1: 그렇죠. 그렇죠. 질겅질겅 씹을 수 있잖아요.
0: 씹는 맛도 있고 미네랄감도 있어가지고 또 두릅튀김이 별미거든요. 그래서 봄나물 막국수에 두릅튀김 드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왜 이렇게 맛에 진심이세요?
0: 지금 막 나도 먹고 싶다. 막 갑자기
1: 봄나물 막국수 진짜 먹고 싶어. 거기다가 딱 두릅튀김까지.

0: 왜 약간 고기 먹 고기 땡기겠다 싶을 때딱 먹어주면 고기 같은
1: 두릅 튀김 진짜 나오잖아.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어.
2: 아 얼마나 맛있을까.
1: 맥주 안주로 정말 좋지요.
0: 진짜 이 계절에 먹어야 더 맛있는 춘천의 네. 별미. 봄이 가기 전에 꼭 전부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초여름 된 것 같은데요. 이 시기에 먹어야 할 제맛들의 별미들 다 있잖아요. 아 저도 많이 놓쳤는데 놓치지 않고 꼭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가오는 여름 대비하잖아요. 아,
1: 철마다 지금 음식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천에 먹어야 될 건 딱 이번 주에 드셔야 합니다.
0: 네.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맛들. 자 오늘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춘천 마임축제와 김유정 문학촌 춘천 문학로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성분화 여행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 보내드리면서요. 안예은의 열 달 아흐레 듣겠습니다.

장미를 볼 수 있는데요. 강원도 삼척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장미축제인 삼척장미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200여 종이 넘는 장미의 화려한 자태와 향기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데요. 삼척 50천을 따라가면 형형색색의 장미가 있고 축구장 12개를 합친 것보다 넓은 땅이 모두 장미꽃밭이라서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인생샷 명소라고 합니다. 장미가 가득한 장미축제는 내일 25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꼭 축제할 때 아니더라도 장미꽃은 피어 있을 거니까 삼척 방문하실 때 장미도 한번 보고 좋은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반쯤 핀 꽃의 반쯤 핀 꽃 듣겠습니다.

반쯤 핀 꽃에 반쯤 핀 꽃 들었습니다. 내일은 월요일인데 월요일이 대체 휴일로 쉬는 날이라 마음이 한결 가볍죠. 주말에 이어서 내일까지 쉬는 분들이 많아서 여행 떠난 분들 많을 텐데요. 월요일까지 푹 쉬고요. 5월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에 일하는 분들도 파이팅입니다.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다음 주 주말 오후에도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함께해 주세요. 편안하고 행복한 일요일 보내세요. 모던 국악밴드 코스모스의 솔라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우리에겐 부처님 또는 석가모니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그분. 사실 석가모니는 석가족에서 나온 성자를 칭하는 것이고 그의 본래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였죠. 고대 인도 소왕국의 왕제로 태어난 그는 부족할 것 없이 성장하고 결혼의 아들까지 얻었지만 늘 삶의 허무함과 고통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급기야 29살에 집을 뛰쳐나오기에 이르죠. 성문 밖에서 병든 자들의 괴로움과 죽은 자의 모습을 목격한 그는 자신이 직접 겪지 않은 괴로움과 죽음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하게 됐는데요. 지금 우리 주위에도 타인의 아픔에 공감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이들을 우리는 살아있는 부처라고 부르죠. 오늘 부처님 생신을 맞아 세상 곳곳 살아있는 부처 같은 이들 모두의 행복을 빌어봅니다. 5월 24일 일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안비치 외 여러분의 소리 찬불과 탑돌이로 출발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안비치 외 여러분의 소리 찬불과 탑돌이 함께 들으면서 5월 24일 일요일 풍리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풍이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이 석가탄신일이라 내일 하루 더 대체 공휴일로 쉴 수 있으니 평소보다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풍류를 즐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샵 0302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겨주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구학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바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반가운 사연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잠시 소개해드릴게요. 해바라기님, 안녕하세요. 화창한 날씨가 좋네요. 오늘도 질청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승승장군님, 안녕하세요. 풍류음악 덕분에 더 편안한 일요일 오후 보내네요. 아쟁산조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때이른 초여름 날씨네요.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2987님, 더워도 국악방송, 추워도 국악방송, 언제나 국악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럴 때 추임새가 나오는 거죠. 얼씨구 좋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여러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지난주 주옥같은 사연 보내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께 오늘도 감사 인사드리고요. 쉽고 편하고 즐겁게 알아갈 수 있는 좋은 풍류음악 잘 선별해서 전해드릴게요. 앞으로도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노곤하지만 평화롭고 안식이 어린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있습니다. 구학방송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탭 클릭하시고요. 풍류가 좋다 페이지

홈페이지 찾아오시면요 다시 듣기 메뉴가 있거든요. 바로 다시 듣기 누르시면 저와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맞히기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인 거 아시죠?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도전해 주세요. 오늘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신 분들을 위한

0: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1: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화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 푸짐한 선물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사연 꼭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좋은 선물 전해드릴게요.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안숙선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 구음 시나이 감상하시겠는데요. 구음 시나이는 무가나 춤의 반주를 위해 목구성으로 아아아나, 아니나 또는 너흐 등의 음절을 가사 대신 부르는 육자배기 토리 소리에서 유래되었어요. 주로 굿 연행에서 불렸고요. 근대에서는 판소리 명창이 무대에 올라 기악 합주 시나이와 함께 부르거나 장구, 진 반주에 맞춰 단독으로 부르기도 한답니다. 오늘은 안숙선 명창의 소리로 구음 시나이 감상하시겠습니다.

우리 국악방송 애청자 여러분께서 특히 올해 자주 청해 주시는 곡이 있습니다. 바로 회심곡인데요. 오늘날엔 주로 민요 명창들이 많이 부르지만 원래는 회심곡도 불가의 소리였습니다. 불교의 대중적인 포교를 위해 알아듣기 쉬운 사설로 만들어진 노래죠. 돌아올 회의 마음심. 불교에서 말하는 회심이란 사악한 마음을 돌려 착하고 바른 길로 돌아간 마음을 뜻하는데요.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가 지었다는 회심곡은 선행하여 극락에 갈 것을 권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회심곡의 한자를 돌아올 회가 아닌 니우칠 회로 적기도 하는데요. 마음이 바른 길로 돌아오려면 잘못을 니우치는 것이 먼저일 테니 어떤 한자로 적으나 의미는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죠. 처음엔 불교의 포교를 위해 탄생한 노래니 주로 탁발승들이 꽹가리를 치며 회심곡을 부르고 다녔다는데요. 이를 소리꾼들이 배워서 부르며 대중적으로 속화되기 시작한 거죠. 오늘날엔 고사연불로 불리던 회심곡과 민요 명창들이 부르는 회심곡, 또 지방의 상여소리 등에 삽입돼 불리던 회심곡 등 여러 버전의 회심곡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설도 조금씩 다 다르지만 추각해보면 결국 부모에게 효도하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야 죽어서 극락에 간다는 내용이 기본 줄기를 이룹니다. 오늘날 경기 소리꾼들이 주로 부르는 회심곡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각각 불가조와 소리조로 불리고 있는데요. 두 유형 모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설법하는 부모 운증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불가조 회심곡은 축원 덕담 사설이 길게 나오다가 부모 은공과 탄생, 죽음, 저승, 지옥, 극락에 대한 얘기가 단계별로 길게 이어지고요. 이를 더 짧게 축약한 소리조 회심곡은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부모 은공으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청춘 가고 백발 오니 애달고도 슬프도다라며 늙어 죽어지면 만나게 될 사후세계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세월이 금방 가고 저승이 가까우니 세상천지 동포님네 회심곡을 허수 말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할 일을 합시다라고 교훈적인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전병훈의 소리, 회심곡 불가조 함께 들었습니다. 이 회심곡의 사설이 부모 은준경을 바탕으로 구성돼서 어버이날 즈음에 특히 많은 분들이 청해 주시는데요. 본래는 불교의 포교를 위해 만들어진 노래였다니 오늘 석가탄신일을 맞아 회심곡의 사설 내용을 노랫말 봄풀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착한 마음으로 살기를 권하는 내용은 사실 종교와 관계없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회심곡이 많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싶네요.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잠시 후 2부에는 푸짐한 선물이 걸린 2부 첫 곡 맞히기 이벤트 계속됩니다. 2부가 시작되고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 모두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먼저 1부 마지막 곡으로 국립국악원

판소리를 좋아하시나요? 판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느긋하고 나른한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판소리 연구에 최선을 다해온 저 최혜진의 다정하고 유쾌한 소리길 안내와 함께 판소리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얼씨구! 좋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최판사에서 만나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오늘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고성옥의 소리 이효도 산하였습니다. 이효도 산하는 제주도 어업 노동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민요죠. 해녀들이 바다로 물질하러 나갈 때나 배에 노를 저을 때 부르는 노래였어요. 오늘도 정답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지난주 발표와 마찬가지로 추첨을 통해 다음 주 선곡 게시판에 올려서 알려드릴게요. 계속해서 많은 응모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꼼꼼히 챙겨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받으실 당첨자분들은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문자로 받으실 주소와 성함 꼭 보내주세요. 지난주에도 첫 곡 마치기 이벤트에 응모해 주신 많은 분들 계셨는데요.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2775님, 유지숙 술비 타령입니다. 유지숙님 노래는 다 좋아요. 네, 그렇죠.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술비 타령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바라기님, 정답 유지숙 술비 타령. 저도 타령 한번 배워보고 싶네요. 요즘 정년이 보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아, 네. 여성 국극을 다뤘던 드라마였죠. 저도 정년이 참 재미있게 봤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승수장군님, 정답 술비타령. 술비가 그물의 연기라는 닷줄이군요. 이제 술비타령을 들으면 제대로 압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영미님, 술비타령.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 많은 정답 사연 보니까 곡이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는 풍류막이 나오면 어깨가 덩실덩실 들썩거리기도 하고 앞으로는 좀 더 재미있고 편한 풍류 잘 선별해서 여러분과 함께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풍류가 좋다 될게요.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음악 한 곡 듣고 풍류 사전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필기의 대금, 강백천류 대금산조, 김동표 가락 감상하시겠는데요. 김동표 가락이란 스승인 강백천에게 배운 김동표가 세월이 흘러 또 다른 후계자에게 자신의 가락을 추가하여 전승키한 가락을 말합니다. 강백천류 대금산조의 특징은 변조나 변청을 사용하지 않은 신하이제 대금산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필기의 대금연주로 감상하시고 저는 풍류사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아버지, 그런데 자진한잎이 원래는 가곡의 형태인 삭대엽을 우리말로 풀어 쓴 거라고 풍녀사전에 나왔었잖아요.
1: 그래 그때 그랬잖아. 맞아. 그리고 지금은 가곡의 반주 음악들을 기악곡으로 연주하는 모음곡을 자진한잎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지.
0: 와, 그럼 가곡은 엄청 빠른 노래인가 봐요. 빠를 삭자를 쓴 삭대엽이 원형이라는 말이에요?
1: 아마 그거는 말이야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곡이 어떤 음악인지 자세히 알고 싶거든 말이야. 아, 오늘도 풍녀 사전을 함께 펼쳐보자꾸나. 네, 오늘도 풍녀 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가곡은 시조시를 노랫말로 얹어 부르는 우리 전통 가악의 한 장르인데요. 거문고, 가야금, 세피리, 대금, 해금, 장구 등 관현악기와 장단악기까지 두루 갖춘 실내악 반주가 따른답니다. 민요나 판소리 등이 악보 없이 구전으로 전승된 것과 달리 가곡은 노래악보뿐만 아니라 반주악기들의 악보까지 전해져 오는 앙상블 음악인데요. 이 가곡의 역사는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악보로 남겨진 기록은 16세기 고악부에 수록된 만대엽부터 확인됩니다. 17세기에는 만대엽, 중대엽, 삭대엽으로 분화됐다가 후에 만대엽과 중대엽은 너무 느려서 인기가 없어지고 결국 19세기 이후 삭대엽만 살아남게 되는데요. 이 삭대엽으로부터 또 다양한 변주곡이 파생돼 오늘의 가곡 한바탕이 완성된 거죠. 이 가곡을 또 다르게 부르는 아명도 있는데요. 만년 장환지곡, 만년이나 긴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곡이란 뜻입니다. 현재 전승되는 가곡의 악곡들은 남창가곡 27곡,

이준하의 노래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여 버들은 감상하셨습니다. 이 곡이 가곡의 여러 악곡들 중에서도 가장 느린 곡인데요. 삭대엽의 두 번째 변주곡이라 이삭대엽 또는 이수대엽이라고도 읽죠. 빠를 삭자가 쓰인 삭대엽의 변주곡이 이렇게 느리면 삭대엽보다 더 느려서 인기가 없어 사라졌다는 중대엽과 만대엽은 얼마나 느렸던 걸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이삭대엽은 더 느리게 변주가 된 거고요. 가곡 한바탕의 후반부에는 한결 빠른 속도의 파생곡들도 있답니다. 5월 24일 일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리가 좋다. 아이고 벌써 아쉽지만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어요. 정대석의 검은고, 정대석제 검은고 산조 중 진양조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리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제16회 서암전통문화대상 전통공예 부문 후보를 공모합니다. 서암문화재단이 시상하는 서암전통문화대상은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전북까지 호남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온 중견 예술인을 예우하는 명예로운 상입니다. 올해 시상 분야는 전통공예 부문입니다. 대상 수상자에겐 3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호남 지역 전통공예에 맥을 잇는 중견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화천그룹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고 접수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서암문화재단이 호남의 예술혼을 응원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오늘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거리마다 환하게 불을 밝힌 오색 연등이 초여름밤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데요. 연등은 단순히 거리를 장식하는 등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마음을 밝히는 지혜와 자비의 등불이라고 하죠. 누군가는 가족의 건강을, 누군가는 평안한 하루를, 또 누군가는 세상의 안녕을 바라며 정성껏 밝힌 등처럼 오늘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도 여러분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밝혀드릴 수 있길 바라며 2026년 5월 24일 일요일 방송 시작해봅니다. 오늘 첫 곡은 단가 운담 풍경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운담 풍경 근호천 소거에 술을 씻고 방화수류 과전천 심리사정 나려가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송나라의 학자 정호의 춘일우성에 나오는 19절입니다. 구름은 맑고 바람이 가벼운 봄 한낮에 작은 수레에 술을 싣고 꽃을 찾고 버드를 따라 시냇물을 건너

0: 건너간다라는 뜻입니다. 당가 운담 풍경은 산천 경계의 봄 경치를 아름다운 사설로 노래하고 우리나라의 산세와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한농선 명창의 소리로 띄워드립니다. 단가 운담 풍경입니다.
1: 운담 풍경 건우천 소거수를 싣고 방화수류 과전천 신예산

붉은 꽃 푸른잎은 산에 한강수를 그리모고 나는 나비 우란세란 춘광춘 흥을 자랑한다 어디로 가겠어라 한 곳을 지엄지엄 다려가니 언덕구어 초도인이오 석비하여 옵니라 새벽별 가을 달빛 강심에 거꾸로지요 수중산천이와 있고 피원편안은 지역 백군한 한가합을 야랑한다 월지 녹척 펄펄 뛰고 쌍쌍원하니 또피 떡 청풍건설에 오고 소파론 푸르잉이라 조잉이르지 소유원이 만여인이라 살같이 단난배난 양진표지은 매회로다 남의 발경 소삼 동정청 풍정 뼈이기 아니냐 오월강산 부경허 동해로 건너보니 아동방 덕수강산 동금강서울 남길이 북행산 가야산 송해산 평담하고 삼각산을 올라서니

양창한 강유순은 호호양양 중대이론

0: 거야.
1: 오늘 첫 곡으로 단가 운담 풍경을 한농선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운담 풍경은 우리나라 산천 경계를 아름다운 사설로 노래하고 있고요. 군주의 만수무강을 비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0: 구름은 맑고 바람은 가볍다라는 운담 풍경의 뜻처럼 아름다운 자연 풍경은 그 자체로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1: 얼씨구!
2: 얼씨구!
1: 좋다!
2: 좋다!
1: 어이!
2: 어이!
0: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함께 해보는 시간입니다. 청중의 추임새는 소리판을 살리는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 판소리 청중들은 판을 완성하는 참여자인데요.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아, 이렇게 추임새를 하면서 소리판을 함께 만들어가게 되죠. 추임새가 많을수록 소리판의 재미와 흥이 더해집니다. 오늘은 적벽가 중 장승타령으로 함께 추임새 해보시겠습니다. 조조가 장비를 만나 혼비백산 도망을 하던 중에 산 중에서 장승을 만나 다시 깜짝 놀라게 됩니다. 화가 난 조조는 장승을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하는데요. 조조가 잠깐 졸던 중 꿈속에서 장승의 하소연을 듣게 되죠. 이 부분을 장승타령이라고 합니다. 중중몰이로 되어 있는 대목인데요. 그럼 함께 이 부분으로 추임새 해보시겠습니다. 적벽가 중 장승타령, 소리의 김일구, 북반주에는 정초로입니다. 추임새 들어갑니다.
3: 효조 듣고 화를 내어내 이놈들. 사생이 유명 그늘 어찌하여 또 우는고. 또다시 우는 자가 있으면 군법으로 참하리라. 좋은 산고가 되건디 두세 번 머물어 낙호패줄 영소라야. 한 곳을 당도하니 적적 산중 속림간에 소리 없이 키 큰 장수 노목을 질시하고 최수염 점잖으니 엄연히 서 있거나 저조 보고 대경 질세가야. 아이코여 봐라 정우가 잘 이제 나를 보고 우뚝 섰는 저 장수가 누군가 좀 살펴봐라. 예전에 보던 얼굴 같다. 성상님 그게 장승이요. 장승이라니 쟁빈의 한 일가냐?
0: 이거
3: 정옥이 여짜오대 화룡도 이수 표시한 장승이 온디 그다지 놀래시니까 효조 얕은 속에 화를 내어 오호 그 요망한 장승놈이 영웅 나를 속이는구나. 내 그놈 잡아들여 군법으로 시행하라. 사후 군사 소리치고 장승 잡아들일 적에 효조가 마상에서 잠깐 조우는 뒤 비몽 사몽 간에 목신이 조조에게 현몽을 얻었나 보더라. 천진만물 삼변할 제각색 초무기문 연하
0: 시고
3: 인황시 실롱시 구모이소를 허였고 현원시 착 죽어 이제 불통을 허였고
0: 시고
3: 상하고동국은 현금 폭판이 되야 대눈 슬상어 빗겨누어 암풍같이 내어 시리롱둥둥 탈제공황도 춤추어
0: 시고
3: 산조도 날아드니 그간이 태평기며 문왕 이랑 나무원이

0: 주기 어떠냐.
1: 아.
0: 동물 팔자가 다주대.
1: 그렇지.
0: 이내일신 군궁하게 환한향랑이 못해
1: 뭐
0: 동물 동양 못될 진대 차라리

0: 행이라고 이름지어
1: 시고
0: 행인그래 대로산병이 세웠지니 깊이 쓰지 말을 헌겨 다리서 걸어갈까 예불문 목불연 불피풍어 우뚝 서서 진퇴 중에 있는 나를 성상진은 모르시고 그다지 놀래시니 그러하고 내지는 변기를 살리기 아닌 나를 어제 횡령기 웬일이요 분간 방송 하옥기를 천만 천만 바랬네라
1: 계시고 추임새 그거 쉬워요. 오늘은 적벽가중 장승타령으로 함께 해보셨습니다. 소리의 김일구, 북반주에는 정철호였습니다. 천지만물 삼견할제 각색 초목이 먼저 나. 유소 씨, 신농 씨가 나무를 얽어 집을 짓는 법을 가르쳤다. 라는 사설로 시작을 했는데요. 나무의 여러 가지 소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장승은 자신의 일신이 공궁에서 사람들이 산에서 잘 나와 이것저것 다 만든 후에 방울눈, 다박수염, 주먹코, 붉은 칠과 사모품대 모양을 해서 장승이라고 이름을 지어 큰 길가에 세워놓았는데 가만히 서 있는 이 장승을 보고 놀라서 죄 없는 자신에게 형벌을 주려고 하시니 어서 풀어주십시오 라고 조조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이 장승타령도 원래는 원전 삼국지연의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가장 억울한 장승이 병강사에도 나오죠. 멀쩡히 서 있던 장승을 패어 병강사가 뗄감으로 썼으니까요. 어쨌든 이 부분은 새로 만들어진 창작된 부분인데요. 적벽가 안에 장승의 내용이 억울한 사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조는 놀라서 다시 장승을 풀어주라고 하지요. 그래서 장승이 다시 원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추임새도 큰 소리로 자신 있게 해보셨지요. 이어지는 대목을 김일구 명창의 박봉술제 적벽가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조조는 군사들을 점고하게 되는데요. 점고는 명단의 이름을 호명하며 점검하는 걸 말합니다. 살아남은 군사들이 들어오게 되죠. 이름도 참 친근한 허무저기, 골레종이, 전동다리, 구목쇠 등이 들어옵니다. 그럼 적벽가 중 이어지는 대목, 군사점고 대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의 김일구, 북반주에는 정철호입니다. 추임새 잊지 마세요.
0: 여조 깜짝 놀래 잠에서 발딱 깨더니만은 야들아, 그 목신 보고 행령 마라. 목신 보고 놀란 것이 아닌데 도리어 실체로구나. 도로 그 자리 갔다 분간 방송하여라. 도로 그 자리 갔다 세웠겠다. 조조가 홧김에 일호주 대치어여 오한양진 장수놈들 흠구를 하는디 이런 과감이 없지. 내가 이번 싸움에 패는 좀 보았지만은 도대체 그 오한양진 장수 근본인 즉 포잘 것 없는 순쌍놈들이니라. 아 유현덕 이소는 지가 자칭 한종실이라 하되 상산채마전에서 돗자리 치기 집신삼아 생화하던 궁반이요. 관공그소는 하동 그럭장사저만이요. 쟁비그소는 탁군 산육장사놈이라 그놈의 고리눈에 도리어 유관장 사민이 결의형제를 맺었겠다. 또한 조자룡인지 이소는 지가 비죽 신령 아들놈인 제하고 진중으로 그냥 팔팔팔 뛰어다니며 아까운 장수 목만 그냥 쏙쏙 피어가거든. 그놈 근본 뒤알리냐 상산 돌틈에서 쏙 붉어진 놈이라. 이놈의 자식인 줄을 모르겠지만은 저희들끼리 찾아가야 조자룡이라 하겠다. 아, 내 나이 실존장인디 아 이놈이 여차하면 이놈 조조야 조조야 하고 그냥 이웃집 개 이름 부르듯 불렀사니 아 내가 세욕에 뜻이 없단 말이야. 그냥 죄졌으면 좋지만은 죽지도

안컨 대 왼손놈이었다. 또한 제갈량인지 이소는 술법 있는 채 하고 말은 잘하거니와 현덕이가 용렬한 자라 그 손을 데려다가 선생이니 후생이니 하지만은 아저 남양 땅에서 팥갈든 농토생이 아니냐? 어째까지 놈이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너희도 그리 알고 그 손들에게 미리 질리지 마라. 이? 아주 별 보잘것없는 보리봉탱이니라. 정욱이 여짜오되 왕우장상이 영유종우와 예로부터 일러쌌고 병괴자는 폐라하였으니 아 남의 흠도 그만하시고 남은 군사 증고나 하여 보사이다. 아무 증고하잘 것 뭐 있냐? 정욱이 너, 나, 나, 너 합쳐서 한 50명쯤 되니 손가락으로 꼽아봐도 알겠구나. 정욱이 네가 증고하여 봐라. 정욱이가 군안을 안고 군사 증고를 하는데 대장 안유병이 물고요. 아차차차차차 그 참 아까운 놈 죽어버렸네. 아, 안유병이가 어디서 죽었는고? 오림에서 자령 만나 죽었어. 너 급히 한나라 가서 안유병이 살인 물려오너라. 성상님 혼자 가서 물려오시오. 아, 야 이놈아 나 혼자 가서 맞아 죽게야? 그렇다면 소절둥은 어이 갈 수 있단 말이오. 아, 이놈들아 그놈이 하도네 불쌍해서 하는 말이로다. 또 불러라. 후사파의 전총 허무적이 허무적이 들어온다. 족구부세 손에 들고

제갈량 동남풍아질진대 경만태기다요 불가 어찌 다 불이 쇠지나야 돌아가지 못할 배군 칼투리는 아니오고 처음

말을 해요. 내 이놈 너는 전총기 도래로 훈련도 없이 연필에 괘씸하구나. 저놈 목 쏙 비어 내 던져라. 기가 막혀. 예. 죽여요 승상장나에 죽게 되면 혼비용을 우둥서서 고향을 가게 되면 부모 동생 처자 군후를 혹은 때라 당장 목숨을 끊어 주어 조조가 감심하야 오냐 허무저가 울리 마라. 네 부모가 내 부모요 내 권술이 내 권술이니 우지 얼마나니 우지 얼마나. 야야야 그 우지 말고 거기 있다가 그 점고 끝에 함께 가자. 또 불러라. 좌기병이 골레종이 골레종 들고 온다 골레종 들고 온다 좌편팔 창을 막고

탄생만 하기로 왔네. 조조가 이 말하고 보더니 박장대소며 아따 그놈 병신 부자로구나. 우리는 죽겠다 살겠다 달아나면 저놈은 뒤에 뒤지맥이 떨어졌다가 우리 간 곳만 손가락으로 똑똑 가르쳐줄 놈이니 너희들 여러 날 전쟁 불식에 소증인들 없거냐? 예, 저놈 목욕 깨끗이 식어서 큰 가마솥에다 푹신 진태 다려라. 우리가 한 그릇씩 마시고 가자. 홀레종이가 눈을 찢어지게 흘기며 승상님 눈본이 인장식 반역이 생겼소. 내 저놈 보기 싫다. 또 자네고 또 불러라. 우기병의 전동다리.

요가 가만히 보더니만은 에이 웬 놈이 저리 성어냐? 성어거든 회쳐잡수시오. 내일로 그게 무슨 말인고? 아 성상님이 아까 병든 놈은 다리어 먹자기로 성한 놈은 회쳐서 잡수라고 하셨소. 놈아 너는 하도 성하기에 내 반가워서는 말이로다. 아 성상님 군사들이 미련해서 죽고 병신되지요? 네 이놈 그 무슨 말인고? 아 성상님도 생각을 좀 해보시오. 아 싸움을 할 때는 뒤로 숨고 싸움 아니 할 때는 앞에 나와서 그냥 처정거리고 돌아다니면은 죽을 배 없고 병신될 배 만무지요? 으따 그놈 그냥 군중에 두었다가 그냥 씨열까 싶으니 저놈 보기 싫다. 네 쫓고 또 불러라. 마병장 구먹쇠 예? 너는 전쟁에 이런 것 없냐? 예 이런 거 별로 없어. 아니 놈아 그 참 신통방통 호불랑통이네. 아 그러면 그 말은 다 어쩌냐? 말이요 다 팔아버렸어. 아이 놈아 그 좋은 말을 나한테 묻도 않고 그냥 니가 팔듯 다 팔았단 말이요? 아 그런 것이요? 한나라 공명이가 사로 보내더라고 왔기에 미리 대돈금으로 17마리의 양 7돈 받고 그냥 팔아버렸어. 이 아이 놈아 말 없으면 이 뭘 타고 가잔 말이냐? 성상님 그 타고 갈 것 걱정하지 마시오. 들 것에다가 메고 가시든지 정편케 가시려거든 지게에다가 그냥 짊어지고 설렁설렁 걸어가면 질붙고 더욱 좋지요. 야 이놈아 내가 안진뱅이 의고이냐 지게에다가 지고 가게. 그놈 눈 뻔히 큰 일렐놈이로고 아 눈이사 성상님 눈이도 큰 일내게 생겼지라. 오미 저놈들 말말이 나 그냥 폭퍼가야 나 죽겠다. 여봐라 정우가 점고 그만하고 우선 시장하니 군량지기 불러 밥 지어라. 군량지기 들어와 밥 지을 적어 점고하여 보니 불가일명이라 그중에 갑옷 벗고 투구 벗고 장길코 안진놈 눈 찐놈 펴진놈 패가고 박히질한 놈 고향을 바라보며 앙진통은 호칠

0: 나 저주가 화를 내어 채를 들어 호령하며 행군 길을 채초하더니 말을
1: 적벽가중 군사점고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김일구, 북반주에는 정철호였습니다. 전쟁 중에 간

0: 간신히 살아남은 군사들은 활도 맞고 창에도 찔려 부상을 당해 점고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다친 골레종이를 본 조조는 가마솥에 물을 부어 끓여먹고 가자 이런 참혹한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뒤에 온 전동다리 구목새는 전쟁통에 요령을 피워 숨거나 말을 파는 등 그 와중에 살 길을 도모해서 웃음을 자아냈지요. 이 군사들은 조조를 비아냥거리면서 대들기도 했는데요. 원전에는 없는 이런 군사들의 태도나 모습을 통해 간웅인 조조를 비판하고 나아가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 어제는 지나갔으니 그뿐이고 내일은 내일 가서 생각하면 되고 돌아 살아가는 것은 오늘

0: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1: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즐거운 판소리 세상.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최판사에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 판소리의 다양한 멋을 나누고 있는데요. 국악방송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2부에는 판소리 초대석, 판소리 연속감상, 최판사의 명판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관련된 창작 판소리 한 작품 만나보시겠습니다. 1971년에 만들어진 정철호 작창의 창작 판소리극 성자 2차돈인데요. 전체 4편 중 마지막 부분인 순교 편을 약 20여 분의 긴 호흡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창작 판소리극 성자 2차돈 중 순교 편입니다. 2차돈의 정철호, 달림의 성창순 외 여러분입니다.

0: 누구시오 이 밤중에?
1: 홍주여, 한 말씀만 문을요.
0: 하실 말씀은 문 밖에서라도 들리옵니다.
1: 문 밖에서 할 말을 문 열라 하겠소?
0: 그럼 밝는 날에 하시지요.
1: 밝은 날 할 말을 지금 하소리까? 자비심은 부신다면서 어서 문을요.
0: 아니되요 공주님. 남관성 보살, 대자대비 섣불성자, 힘없는 인생에 사르지 못하는 이 번뇌를 법력을 베푸사 온해의 불지옥에서 건져주시옵소서.
1: 이차도님, 문을 열고 꼭 한마디만, 꼭 한마디만.
0: 밝는 날에, 밝는 날에.
1: 그럼 밝은 날에 이몸의 말을 들어주시죠. 예, 예. 아니면 죽어요. 가서 죽어요.
0: 오, 내 마음아, 흔들리지를 마라. 남관성 보살.
2: 이차도님.
0: 예, 상감 마마.
2: 공주가 정신을 잃었네. 오이할꼬.
0: 예.
2: 어서 좀 들어가보.
0: 예.
3: 일어났소, 공목대감.
2: 글쎄, 알고 가봅시다.
3: 글쎄, 예, 조심합시다.
2: 살살.
3: 조심, 조심.
1: 이차도님.
0: 예. 공주 마마.
1: 오셨어.
0: 이 몸 이만 물러가옵니다.
1: 잠깐 꼭 할 말이.
0: 어서 말씀하시지요.
1: 이차도님.
0: 손을 놓으시지요.
1: 이차도님.
0: 이 목을 놓으시지요. 그리고 하실 말씀은.
1: 이거예요. 차요. 이차도님.
0: 이거 놓으시지요.
1: 올리치지 말고 차요.
0: 소승. 이만 물러가옵니다.
1: 안 돼, 못 가요.

0: 홍목대감, 저 말 들었소?
1: 공주, 안녕히 주무십시오.
2: 이차도님, 꼭 가셔야 하나요?
1: 소승은 밤을 새워서도 흥윤사를 신라 천지에 하루바삐 이룩하여 중생을 도탄에서 구해야 하옵니다. 용납하옵소서.
2: 그 흥윤사는 언제 다 이룩되나요?
1: 앞으로 주야 열흘.
2: 열흘? 주야라고?
1: 예, 공주마마.
2: 이 공주의 뜻을 아니 받으시면 열흘 전에 그절을 부수고 말 테요.
1: 공주마마, 그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2: 이 신라 공주는 신라왕의 딸이요. 절 하나쯤 부수고 짓는 것쯤은 말 한마디에 달렸소. 그걸 잘 아실 이차도니.

0: 임주, 그 무슨 말씀을, 그건 아니되올 말씀이시오.
1: 그럼 이 공주의 말을 들어주시오.
0: 예.
1: 어서요, 대답을 해봐요.
0: 예, 공주의 분부는 절이 이룩되는 날에.
1: 절이 이룩되는 날? 그 절이 좀 더 빨리 이루갈 도리는 없소?
0: 그도 아니되옵니다.
1: 기다려오리다.
0: 소승, 물러가옵니다.
1: 어쩌면 저렇게 눈 하나 깜짝하는 엄숙한 얼굴일까? 중은 장가도 안 든다는데 정말 장가를 안 들까? 열흘, 열흘, 밤낮.
2: 선마로님, 글쎄 열흘이면 끝이 난다, 그 말씀이요.
3: 열흘?
2: 예, 열흘이면 용상을 노리는 역적들은 다 죽이고.
3: 다 죽여?
2: 예, 나라가 편하자면 아 대감까지라도.
3: 무엇이, 나까지?
2: 예, 죽여 짐승을 만들거나 뭐 무서운 지옥으로 보낸대요.
3: 나를 제놈이?
2: 예, 불도에는 그런 도술이 있대요.
3: 그래? 뭐냐, 불도? 2차도 니네미 강한가? 선마로 내 힘이 큰가 해보자. 공모 이소는 들어. 열두 영문 군사들이 공모부 손에 달을 했으니 여지 이룩되는 그날 대군을 해왔다. 소나무를 골목 골목 불러 드어 피나도 살아. 공목은 알았느냐? 아리공 대감들아, 아리 장군사다 부러져 선사을 저리려 나야 터뜨릴 자리 있는 사람 모두 열흘을 지나리면 입돌하라 발정나이라.
2: 예, 열흘날인가요?
3: 절이 이룩되는 열흘날이라니까.
2: 예, 예.
3: 네가 강한가? 내 힘이 센가? 불도가 무서운가? 선마로 내 권세가 장한가? 어디 한번 겨뤄보자.
1: 열흘, 오늘 열흘, 흑륜사가 다 이룩되었을까?
4: 아가, 공주야.
1: 아바 마마, 오늘 열흘 저 절이 이룩되었사옵니다.
4: 오냐, 네 뜻도 이룩되나 보다.
1: 네. 네, 아이 좋아.
4: 이 모두 흑륜사를 이룩한 덕인가 보다.
1: 그런 줄 나옵니다. 아바 마마, 이 소리는?
4: 이 무슨 소리인고?
3: 한마로 상담께 하려.
4: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인고?
3: 예, 낱낱이 아닙니다. 군사들 백성들 배불같이들 구멍 둘러 해원싸고
1: 차도님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2: 예, 모르신다면 아랫지요. 대형 모도한 이 차도니가 나를 이렇게 가문한 것이나 물난리를 겪는 것도 이 나라 상감마마와 백성들의 지은 죄가 중다하여 영금하신 부처님이 벌을 내린다 하는 고로 분기 충천한 백성들이 이 차도를 안 죽이면 이 대걸로 든다는 함성으로 하리오.
5: 예, 또 신궁이나 선악모에 빌어도 소용없고 부처에게 빌어야 죄를 벗는다 하였소이다.
2: 또 한 말씀이 있소이다. 신라 천지에 백성이나 상가마마께 없으나 모두가 다 불체제온 고로 죄나 부처님이 아니오면 이 나라는 멀지 않은 멸망국이 될 것이니 부처님께 정성 드리고 제명에 따르라 의기당당하게.
3: 아씨, 저런 대형무도한 놈이 있나? 그런 이차돈을 내어주지 않으면 상감마마 용상도 이태로울 것이옵니다.
1: 대감들 닥치지 못하시오.
3: 공주는 말이 너무 지나치군. 닥치란 말이 당치 않다.
6: 사람 중에 사람이시 이차돈님 모

0: 무거운 공목 이놈들 형제를 이간하는 요사하고 간사한 곳 혓바닥을 뽑아 불지옥으로 보낼 놈들 너희 죄를 너희가 알거든 어서 싹들 물러가라.
1: 소리가 안들 대역지인 이차들 우승을 죽이라는 저 함성이 안 들리오.
0: 대궐문을 열라. 짐이 몸소 나서 물어보자. 어서 열라. 듣더라 백성들이여. 중생의 죄를 씻고 번뇌를 불살러 잘 살자는데 죽이자는 뜻이 그 무언고.
2: 이차도님 뭐가 잘못이오? 백성들은 말하시오. 착한지 옳은지 이놈이 사랑하는 죄요.
0: 보적이 불빛을 미워하듯 너희들 죄가 빛을 받을까 두려워서냐.
3: 나라는 국법이 있어. 불법을 금함인데 그 법을 어기심이 죄가 되는가 하옵니다.
4: 그러하오.
5: 이차도 늘 이래 불러주렴. 머리를 기르고 불법을 버려 신라 국법에 따져라 보고서 비명하시오.
0: 왜 국법을 다스려 고치질 못했을꼬?
6: 소승 흑윤법사 대령이오.
0: 이차돈
6: 흑윤법사이옵니다.
2: 이차돈님
6: 흑윤이라 이르시오.
0: 듣거라 어두운 죄들이 도의 불빛을 무서워 싫어하는도다. 아는 자 알리로다. 국법이 금한 불도를 버리고 공주의 부마로 태자가 되고 죽음에서 벗어나 힘없는 나를 도우라.
2: 이차도님은 공주 혼자 차지하기는 죄송하오니 불도도 3년이 있으니까.
0: 그래 주지.
6: 상관마마 국법으로 금하는 불도를 이 이차돈 흥윤법사가 상감을 기만하고 포교를 했다 하시어 이 흥윤의 목을 참아시고 화를 면하옵소서.
0: 지금 어이 이차돈과 같은 훌륭한 인재를 죽인단 말인고.
6: 화를 면하옵소서.
0: 백성들은 들을지라. 불도는 150년 내 국금의 죄를 범한 사형의 죄이나 이차도 불도를 버리고 신라의 젊은 장군으로 앞날을 맹세하면 살릴 것이니 그렇지 않을 땐 죽음이 어떠할꼬.
2: 어서 큰 소리로 말하시오.
6: 사람은 거짓이 없소이다. 부처님께서는 죽거나 살거나 괴롭거나 즐겁거나 거짓이 없으라 하시었소. 중생을 번뇌에서 건지자 목숨도 아낌이 없으라 하시었으니 이 몸은
2: 이차돈이
6: 이 몸은
0: 이차돈 흥룡
6: 이 몸은 여러 중생들 앞에 맹서하오니 천하가 그러다 해도 옳은 건 옳은 거요. 천하가 다 옳다 해도 그런 건 그런가 하오이다. 죽음이 온다 해도 불도의 오름은

0: 신라 중생을 번뇌 속에서 구할 것이오. 나무아미 답을 관세음보살.
1: 이 차도님.
2: 어서 이 차도님 목을 쳐라.
1: 어서 쳐라.
2: 예. 이 차도는 목을 노려라.
0: 자, 목을 자르시오. 그러나 다들 잘 들으시오. 이 몸은 이제 법에 따라 불법을 위하여 목 잘리우기에 나서니 불도에 영이 있을진데 마땅히 이사가 있어 불도에 도를 일깨워주는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이오.
3: 이 차도님!
2: 어서 지장고 못하느냐! 무려! 예! 선마루 알공 공복 이놈들. 선마루 죽소 형님, 나를 용서.
1: 아이고 아이고 알공 나도 죽이고.
2: 김피 김피
4: 어떤 여중생들
0: 신라의 불도요 중생의 어두운 가슴 속에 번뇌를 채로 불태우고 중생을 구원하옵소서. 나무아미 답을 관세음보살. 이리하여 이 차돈 불제자의 순교는 헛되지 않고 신라 천지의 불도가 널리 퍼져 불교사의 개화기를 이룩했고 천지 궤변 일구 신피가 흐르며 목이 떨어졌던 지금의 경주 남산에는 자추사가 이룩되었고 법흥왕은 법운이란 법령으로 머리를 깎고 대왕 흥윤사의 중이 되었으며 왕비 파도부인은 법유란 법명으로 영웅사의 중이 되었다. 이로써 백성들도 널리 불교를 숭상하게 되었으니 때는 법흥 15년이더라.

0: 오늘 부처님 오신 날 특집으로 창작판 소리극 성자 이차돈 중 순교편 보내드렸습니다. 이차돈의 정처로 달림의 성창순회 여러분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1부 끝곡으로 춘향가 중 내 그릇 내력과 경상도 산세는 대목을 보내드립니다. 소리의 안숙선, 북반주에는 김청만입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잠시 후 만나요.
1: 허허, 아, 제 행실 그런 줄은 모르고 나보고 일러 바쳤다고? 내가 행실 그런 게 무엇이란 말이냐? 그럼 내가 네 행실 그런 내력을 잃을 테니 좀 들어보소. 그런 내력을 들어를 보아라. 네 그런 내력을 내들어 보아. 개주와 행실로서 여봐라 추천으로

어디고 방출은 푸르러 아 내 바들은 유럭장 두루디네 버들은 청포장 둘러 한가지 째어지고

0: 손자락은 털렁 돌던 김이 보시고 너를 불렀지. 내가 무슨 말을 걸렸다는 말이냐. 잔머리 말고 건너가자. 못 가겠다. 아니 양반이 부르시는데 처녀니 못 간다고? 너희 도련님만 양반이고 나는 양반이 아니란 말이냐? 흥, 너도 회동 성찬판의 기출이니 양반 아닌 것은 아니로되 우리 도련님 양반과 자네 양반과는 좀 칭하가 있지. 자네 양반은 절룸발이 양반이니 어서 바삐 건너가세. 양반이든 아니든 나는 못 가. 여보게 춘향이, 오늘 이 기회가 시호시호 부재내라. 우리 사또자제 도련님은 얼굴이 관옥이요, 풍채는 두목지요, 문장은 이태백, 필법은 왕희지라. 세대 충효 대가로서 가세는 장안 갑부라. 남편을 얻을 테면 이런 서울 남편을 어째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아니 남편도 서울 남편 시골 남편이 다르단 말이냐? 암 다르고 말고. 사람이라 하는 것은 서울 산세 시골 산세 다 다르니라. 그러니 산세 따라서 사람도 타고 나는 법이여. 내 이를 테니 들어보소잉. 경상도 산세 난 사기웅장하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사기 촉하기로 사람이 나면 제주였고, 청도 산세라 사리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긍정했고, 경기도를 올라가는 터보면 천원복이로 그 백운대서 따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어디고 일홍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되라께서 이라. 양반 근본을 동지하면 판사가 통성삼촌이요, 부원군 대감의 당신 이삼주로 신령나무 무사 그러시네. 너를 불러가니 가면 내일 아침 조사 끝에 너가 노모를 잡아다가 난장 형문에 주.
1: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막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유혜은입니다. 얼씨구!
1: 판소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판소리 초대석 코너입니다. 오늘은 고창에서 활동하고 계신 중견 소리꾼 유혜은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고창에서 멀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제가 너무 영광입니다.
1: 네, 아유, 오늘 고창에서 터를 잡고 활동하시는 유혜은 씨를 모셨는데요. 유혜은 씨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적벽가 이수자이시면서 전 광주시립창극단, 전남도립국악단 단원을 역임하셨고 현재 고창군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네, 본인 소개를 청취자분들께 좀 더 해주실까요?
0: 아, 네. 네, 저는 판소리 대가이신 신재효의 고장, 판소리의 원조 성지죠. 네. 저는 고창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리꾼 유혜은입니다.
1: 네, 선생님.
0: 네.
1: 아, 그 말 마음에 드는데요. 원조 성지.
0: 원조 성지죠. 신재효 네. 선생님이 계신.
1: 네. 네, 국악의 성지, 판소리의 성지, 뭐 성지가 요즘에는 각각 있다 보니까
0: 네,
1: 각 고장이 내세우는 또 판소리의 고유한 특성이 다른데 고창은 신재효의 고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0: 네,
1: 네, 고창에서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고창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0: 아, 고창 하면은 일단은 뭐 신재효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재효 선생님이 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제자였던 진채선의 도리화가 이야기가 있는 곳이고요.
1: 네.
0: 네, 그리고 고창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판소리 전수관이 네. 있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요번에 4월 달에 마친 판소리 박물관이 재개관을 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독립문화사업회 활동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선생님께서는 이제 고창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독립문화사업회, 진채선 선양회 이 일들을 또 같이 하고 계시네요.
0: 네.
1: 고창군에 지금 신재효 판소리 공원이 있고 또 판소리 박물관이 최초로 만들어진 곳이기도 해서
0: 네.
1: 참 그 판소리 관련 유적과 그 많은 관광객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는데.
0: 네, 맞습니다.
1: 그 판소리 공원은 작년에 세워져서 거기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0: 네, 판소리 공원에서도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이제 많은 자문을 구하고 이름을 지었는데 신재효 판소리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정식 23년 5월 14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지금 선보여지고 있는데요. 명창을 초빙해서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수업을 해주고 있는 명창 초빙 판소리 아카데미.
1: 네.
0: 아카데미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크고 작은 공연들과 또 실감 콘텐츠라는 상영실이 있는데요. 영상실에서 판소리 다섯 바탕을 또 영상화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또 굉장히 또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곳입니다.
1: 네. 그 19세기 후반에 이 독립 신재효 선생이 판소리사에 끼친 업적이 굉장히 큰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재효 생각 혹은 고택을 중심으로 판소리 박물관 및 판소리 공원이 지금 조성이 돼 있는 상태예요.
0: 네.
1: 그래서 이 원래는 신재효 선생의 그 고택이 굉장히 넓은 범위였는데
0: 네.
1: 지금은 굉장히 좀 축소되어 있죠.
0: 그렇죠.
1: 네. 네.
0: 그 지금 현존해 있는 곳이 사랑채로 추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주변에 지금 판소리 공원을 기점으로 해서 그 주변 일대를 좀 더 많은 그 옛날의 어떤 그 형태를 갖추려고 또 많은 진행 중에 얘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네.
0: 갖춰지면 굉장히 또 멋있는 또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판소리 공원이라고 하니까 흔히 있는 이런 산책길이나 아니면은 뭐 나무 있거나 이런 걸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
0: 네.
1: 사실은 한옥이 굉장히 멋지게 여러 채가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1: 네. 저도 이제 구경을 여러 번 가봤는데 그곳에서 아카데미도 하시고 공연도 하시고 온갖 행사를 이제
0: 네.
1: 네, 아주 멋지게 하는 그런 장소이고요. 바로 옆에 또 읍성이 있잖아요.
0: 네.
1: 모양성
0: 네.
1: 고창 읍성이 있어서 그쪽으로도 구경할 거리가 굉장히 많고 또 이번에 판소리 박물관이 리모델링을 해서 재개관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0: 네, 네.
1: 아직 못 가봤습니다.
0: 아,
1: 어떻게 멋지게 됐나요?
0: 오시면은 제가 에스코트 하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고창 지역에는 신재효 외에도 또 최초의 여성 명창 진채선 명창이 또 태어나서 자라고 또 돌아가시기까지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진채선의 날을 매년 9월 1일로 정해서
0: 행사를
1: 크게 하고 있죠.
0: 생가터에서 직접.
1: 네네, 네. 네. 생가터 그 네. 심원면 주민들과 함께. 그렇습니다. 9월 1일. 예. 아직 조금 남긴 했는데.
0: 네. 네.
1: 올해도 또 크게 행사가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또 어린이 왕중왕대회를 또 해마다 개최를 해요. 고창에서.
0: 네. 독립문화사업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진채선 내 업적을 기리는 선양 사업과 뭐 독립 선생님의 유업을 받들고 계승하고 있는 어린이 왕중왕 대회.
1: 네.
0: 네. 왕중왕 대회 있고요. 또 올해는 또 김소희 선생님의 고창에 또 큰 선생님이셨던 김소희 선생님의 서거 31주년을 또 기념해서 저희가 흥덕면 사포리에 있는 생가에 직접 가서 제를 지내는
1: 얼마 전에 행사를 하셨죠.
0: 네. 했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날 사포리에서 한 번 더
1: 네.
0: 선생님을 기리는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1: 그렇네요. 고창군 흥덕면에 또 김소희 선생 생가가 마련되어 있어서 그쪽에서도 아주 조용하고 고즈넉하게 이렇게 작은 집이 또 조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이번에는 또 행사도 제대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0: 네.
1: 이런 고창에서의 모든 판소리 관련 행사나

0: 일들, 공연, 뭐 대회 이런 일들에 지금 선생님께서는 중심에 계시잖아요.
1: 아,
0: 스텝 역할을 참 많이 하실 것
1: 네,
0: 같은데.
1: 그냥 다방면으로 저는 이제 고창의 어떤 국악의 발전을 위해서, 네.
0: 엄청나게 바쁘시겠어요. 1년 내내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 독립문화사업회 안에서 이렇게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소리도 하시면서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계시나요?
1: 네, 독립문화사업회 산하의 이제 소리꾼들이죠. 저 비조채선
0: 네.
1: 아시나요?
0: 네네네.
1: 네,
0: 잘합니다.
1: 제가
0: 네.
1: 비조채선의 이제 마더니인데요. 현재 11명의 멤버로 구성된 여성 판소리 앙상블 그룹입니다.
0: 네.
1: 19년도에 결성이 되었고요. 23년에 창단된 23년도에 창극 옹녀, 24년도에 금파,
0: 네.
1: 그리고 25년 흥보설전을 새 작품을 이미 올린 바 있고요. 올해도 또곧 새로운 작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0: 아, 독립문화사업회 내에 창극단이 있죠.
1: 네.
0: 맞습니다. 그래서 그 벌써 해마다 창극을 올린 지가 지난 거가
1: 4년 차입니다.
0: 4년 차가
1: 네.
0: 되는 거군요. 네, 새로운 작품들을 이렇게 연습하고 올리고 하는 작업들도 이제 비조채선 동인들 중심으로 활발하게 지금 있고요.
1: 네.
0: 이 비조채선 팀이 고창 출신이거나 아니면 고창으로 시집을 오시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네, 맞습니다.
0: 선생님께서는 시집을 오신 쪽이세요? 출신 쪽이세요?
1: 저는 고창 남자를 만나서 고창으로
0: 아,
1: 시집을 온 케이스입니다.
0: 그러셨군요.
1: 네.
0: 그러면 고창에서 사신 지는?
1: 1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0: 이제 고창이 그러면 이제 제2의 고향이고 또 이제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할
1: 네.
0: 터전이 되셨는데 고창을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1: 저는 이제 시골을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0: 아.
1: 시골을 이렇게 온다, 시골에 이렇게 산다는 거에 대한 약간 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0: 네.
1: 근데,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0: 네.
1: 그리고 또 인연을 또 만나서 이렇게 오게 됐지만, 또 제가 또온 곳이 또 판소리의 고장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저는, 아, 이거야말로 정말, 인연이었구나 생각을 하면서 또 이렇게 너무나 또 지금은 고창에 또 젖어서, 네, 고창에 심취해서, 고창
0: 네.
1: 사람이 돼서 이제 또 제가,
0: 네.
1: 제 생활도 하면서 또, 후진 양성에 힘쓰면서 또 공연 활동도 하고 다방면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0: 네, 너무 바쁘게 활동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고창 지역이 참 여러 가지로 좋은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운산도 있고요, 또 복분자주,
1: 네.
0: 또 장어, 이런 것들도
1: 너무 많아요. 맛있는 게
0: 유명하잖아요.
1: 너무
0: 네,
1: 많습니다.
0: 맛있는 것도 많고.
1: 네.
0: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창에서, 이제 판소리를 중심으로 많은 활동이 있으니, 청취자분들께서도 한 번씩 꼭 놀러 가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선생님 소리 한 대목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선생님이 소리를 주로 이제 송순섭 선생님께 배웠다고 들었어요.
1: 네.
0: 송순섭 선생님 문화에서, 그러니까 수군가, 흥보가, 적벽가, 이렇게 세
1: 적벽가.
0: 바탕을, 네. 굉장히 오래 소리를 배우셨던 것 같아요.
1: 네, 오래 배우게 됐죠. 이제 선생님 지금 이제 연로하셔서 그래도 제 소리길에 있어서 가장 큰 스승님이 바로 송순섭 선생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0: 맞습니다. 이게 송선생님이 또 동편제 소리를 또 하시는 분이라서 사실은 여성 제자가 소리하기 또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텐데

0: 제목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첫 번째 대목은 수군가로 준비했습니다. 별주부 토끼가 만나는 대목인데요. 충문을 읽고 나서 드디어 둘이 만나는 상봉 대목인데요. 이 대목을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0: 네.
1: 선생님께서 이제 더 건강하셨을 때 18년도에 이제 방송 프로그램을 요거랑 선생님하고 한번 녹화를 하는 일이
0: 네.
1: 있었는데 저한테는 그 영상이 마지막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서 되게 좋은 자료로 아직도 이제 유튜브나 이런 곳에 찾으면 언제든지 볼수 있는 자료가 되었어요. 그때
0: 그렇군요.
1: 촬영을 했던 이 소리 대목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입재창을 했던 이 소리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 수공가를 준비했습니다.
0: 네.
1: 네.
0: 스승님과의 추억이 서린 대목, 수군가 중 별주부와 토끼가 만나는 대목, 그러면 유혜은 쌤께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의 유혜은, 북반주에는 심준보입니다.
2: 그때요, 별주부는 이렇게 호랑이를 쫓아놓고 곰곰이 생각을 허니 호랑이라 하는 것은 산중지 영물이라 내 충성이 부족하야 산신님이 변화를 부렸나 보다 생각을 하고 산신제를 지내는디 개벽!

후왕 반석으로 제쌍삼공 낙엽으로 면지를 깔고 산과 목실 추성당강 홍동백 늘어진 가지를 앞니로 하드득

후왕 반석으로 제쌍삼공 낙엽으로 면지를 깔고 산과 묵실 추석다가 홍동 백석 갈라놓고

목사롱 갈라놓더니 분양 재배

에이, 남해용궁 별주부 자례 감소고 상천일월 명산신령전 치성발원 남해용왕이 우연 득병하야 천이도사

즉차운안고롱 원의 말리 신고월서 파야대도 차사낭 천년퇴일수를 허급지지 복망축수 근이정장 상사상야 축문을 잇고 나서 한 곳을 바래보니 건던산 바위 틈에 묘한 짐승이 앉았당 두기난 쫑긋 두눈 도리도리 허리난 으쌘 꽁지난 묘똥 좌편청 산이옹 우파른 독순디 독수청산옹 애구분장송 흐러진 양유송 들랑달랑 오락가락 앙그추춘 기난 침생 분명한 퇴끼랑 화상보고 퇴끼 보니 산중 퇴월중 퇴랑 저기 앉은 게 태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노님 택기가 듣고 석강 장뛰며 거뒤기가 날찼낭 거뒤기가 날찾어 기산영수 소부허유 피세가자고 날찬낭 수양산 백이 숙제 재미허자고 날찬낭 백화심처 일승귀라 춘풍석 껴하림 충엉 성진화상이 날찬낭 관월장 취강남 태백 기경상 전호는 길에 함께 가자고 날찬낭 정산 기조 백록탄에 여동빈이 날찬낭 도와유수 부릉도원 거주 속객이 날찬낭 천선중 혼심처에 부디 초신 손님 건디기가 날찬낭 건던산 과부 퇴기가 연푼을 맺자고 날찬낭

0: 판소리 초대석, 오늘은 고창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혜은 씨와 담소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첫 곡으로 수군가 중 별주부와 토끼가 만나는 대목 감상했습니다. 소리의 유혜은, 북반주에는 심준보였습니다. 선생님 소리 잘 들었습니다.
1: 네.
0: 네. 아까 이제 이 소리 듣기 전에 송순섭 선생님께 배운 지가 오래됐고 수군가 흥보가 적벽가를 다 배우셨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원래 이 박봉술제는 주로 이제 지금 적벽가를 많이 부르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여성들이 좀 적벽가는 부르기 힘들 텐데 처음에 배우실 때 어려운 점 없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1: 선생님을 처음 만나 뵌 게 15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네,
1: 15살이었고요. 부산에서 이제 막 이렇게 광주로 오셔서,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적벽가를 바로 배우진 않았고요. 뭐 단가, 뭐 선생님이 장부가, 적벽부, 이런 단가들이 네. 이제 알려주셨었어요. 그래서 배우다가, 아, 선생님 적벽가를 배워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선생님께 배우겠다, 이렇게 찾아갔는데요.
0: 네.
1: 여자들은 적벽가를

0: 국어를 안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아니 왜 안 되냐고 그러면서 했는데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딱 적벽과 서름 타령하고 세 타령 요거 두 개만 딱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 서름 타령과 세 타령을 정말 추구장창 정말 네. 몇 년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지금도 그 뇌리 속에 그 기교 하나 타로 하나까지도 정말 정확하게 남아있는 네. 대목이 바로 서름타령과 세타령인 것 같아요.
1: 아, 그러셨군요. 선생님이 초창기 제자를 아마 그러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여성 제자분들 굉장히 많으시던데요.
0: 네. 지금은 좀 있죠.
1: 네.
0: 세바탕을 이렇게 다 배운 제자는 많지는 않고요.
1: 그렇습니다. 세바탕 네. 다 하신 제자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지금 그 적벽가 배우시는 분들 중에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죠?
0: 네, 네. 많아요. 네. 네. 여러분 계시고요. 그래도 이렇게 초창기에 이렇게 배울 수 있었던 게 저한테는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1: 네. 네. 아주 뭐 선생님과의 뭐 추억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긴 오랜 시간 축적이 되어 있으시겠어요. 지금은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시고
0: 네.
1: 그래서 제가 선생님 말씀만 해도 지금 눈물이 그렁그렁 울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0: 네,
1: 네. 네, 선생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애틋하고 아프신 것 같습니다.
0: 네.
1: 어서 쾌차하시기를 바라겠고 조금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0: 그렇죠.
1: 네. 네. 자, 그러면 선생님 그동안에 이제 긴 기간 동안 또 소리에 대한 수련과 학습을 해오셨는데 지금은 고창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판소리 전수관에서 후학도 양성하시고
0: 네.
1: 또 공연이나 뭐 스텝이나 이사로서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올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올해라고 하면은 좀 늘 하고 늘 달리고 있는데 항상 뭔가 마음속에 내가 뭔가 못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찾아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또 누뚱이를 또 출산하는 바람에 12살짜리가 아직 아이가
1: 네.
0: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 독립문화사업회 일도 열심히 하면서 또 앞으로 제가 못한 숙제에 대한 뭐 완창에 대한 부분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게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1: 네. 하실 일이 너무 많죠.
0: 네.
1: 또 아이도 기르랴. 엄마 역할에 아내 역할에 이것까지 하면서 소리꾼의 삶을 사는 것이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응원하고 있을게요.
0: 감사합니다.
1: 네.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청취자분들도 선생님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아 정말 이분의 소리 인생이 이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께 유혜은이란 소리꾼을 좀 알리시는 마지막 인사를 좀 해주실까요?
0: 유혜은 소리꾼 하면 그 소리꾼 굉장히 소리 매력 있다. 그런 매력 있는 소리꾼으로 남고 싶습니다.
1: 네, 항상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선생님. 앞으로 꾸준히 활동하시면서 많이 이름 알려주시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청취자분들께서 고창에 가면 유혜은 소리꾼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곡으로 선생님 어떤 곡 해주실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0: 네,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선생님께서 정말 갈고 닦아서 저한테 넣어주셨던 대목입니다.
1: 네.
0: 네, 세타령 들려드리겠습니다.
1: 네, 선생님하고 세타령 들으면서 오늘 여기서 아쉽지만
0: 네.
1: 헤어지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0: 더 정진하는 소리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응원합니다. 네, 그러면 적벽가 중 세타령 두 번째 곡으로 듣겠습니다. 소리의 유혜은 북반주에는 심준보입니다.
2: 그때여 조조가 목을 내려 사면을 살펴보니 그새 적벽강에서 죽은 군사들이 원조라는 새가 되어 모두 이 조승상을 원망을 하며 우는 뒤 이것이 적벽강 세타령이라고 하든가 보더라. 산천원 험준 험.

싸이고 저 원앙이끈 천난이 새가 어이 울야마는 적벽 화전어 죽은 군상 들던 공 개척동 불여귀랑 슬피 우는 첫 초혼종 여산굴량은 쇠지이는디 존 피도략이 한때로 군항 소탱 소탱 저흉년생 백만 군사를 자랑더니 비일 배운이 어흰 일공 예배종 예배종 저 배종새

머리 초평 대로를 마다하고 심산총이몸 고리가 꼭 저가마귀 가련 타주린

병에 좋다고 쑥국 쑥쑥국 장유는 화를 들고 살이 없다 톡

내가 마공 주려하느냐 너 후르쳐 바람내기

0: 이동 송태빈 구멍간공 오르며 때 흐르르르 내리며 꿈뻑 때 흐르르르 두드러 꿈뻑 찌꺽 때 흐르르르 우리는 초량 호구나 각세 소리 조조 같더니 탄시 이건당 오지 마라 우지 마라 각세들아 너무나 우치를 빠르라 너희가 모두 다 내 제장 죽은 원귀강 나를 보는 망어여서 우는구나
1: 적벽가중 세타령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유해은, 북반주에는 심준보였습니다. 판소리 초대석, 오늘은 고창을 중심으로 판소리 활동을 하면서 신재효와 진채선을 널리 알리고 계시는 소리꾼 유해은 씨를 모시고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시 후 판소리 초대석 손님과 함께 꾸미는 최판사의 명판결도 기대해 주세요. 바탕소리 전곡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매주 조금씩 만나보는 판소리 연속감상 시간입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는 명창들의 완창곡을 매주 이어가며 집중적으로 감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정숙 명창의 흥보가 13번째 시간입니다. 운초 오정숙 명창은 1935년에 태어나 2008년도에 타계하신 전 국가무형유산 춘향가 보유자이자 동초째 판소리를 전승한 명창이십니다. 동초째 흥보가는 사설이 매우 풍부하고 놀보에 박타는 대목이 잘 남아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 들으실 흥보가 음원은 신나라 뮤직에서 2001년도에 발매한 것으로 녹음 시기는 이보다 앞선 1996년도부터 7년 사이입니다. 그럼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 흥보가 중 첫째 박에서 노인이 나와 혼이 나는 대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오정숙, 북반주에는 김청만입니다.
2: 어찌하면 무사할꼬 저 혼자 궁량할제 천양반 호령하되 내 이놈 놀보야 이놈 구상전이 와 계신데 네 계집 네 자식들 문안도 아니하니 이럴 법이 있단 말이냐 강남 하인 이러느라 박통속이 관문되어 수십명 대답소리 동학이 어느 건 기꺼울하고 포기도 겁난 번쾌 같은 하인들이 몽치 들고 졸바 들고 꾸역꾸역 퍼나보니 놀보가 하인 없어 복지에 거울하는구나 여보시오 상전님 이 동제가 판촌이오 삼대의 조부와 객방으로 이 고장을 살려 와서 몸보 환장반 떼기에 보도다 사돈이 온 바 이 소분이 나거두면 소인은 고사하고 그냥 반들을 우세고지 방장 포장을 쳐부르러 아무 말씀 없으면 섭전으로 바치우리니 송양구이 추소서 네 아비 추상을 생각하면 기억

놓고 잡아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사랑한 마조떼에 거꾸로 매어 달고 대추나무 방맹이로 두 발목 복숭실을 깡깡 우려 때려가며 부려먹을 일이로돼. 차역인 자라. 그래, 공돈 속돈 바칠 테면 지체 말고 곧 바쳐라. 놀보여짜오되 얼마나 바치오리까? 너만한 놈을 다리고 타소를 다투겠느냐? 하더니 조그마한 주머니 하나를 내어주며 너야 전국 간에 뭘로 채우든지 이 주머니만 가득 채워오너라. 놀보놈 속마음으로 전양반 저 억지에 많이 달라 허거두면 일을 어찌할꼬 잔뜩 염려하였다가 주머니만 채우라니 어떻게 좋던지 아이고 예예 그려오리다. 주머니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가 엽전 가득 담긴 주머니를 그 주머니에다 대고 초로로로로로로로 부서놓으니 놀보 돈주머니는 홀쭉은 없어졌는디 새님이 준 주머니는 여전히 암무시랑 토 않고 가뿐은지라. 놀보 어이없어. 마, 요런 잡것 좀 보소여. 하더니 돈깨를 턱 열어놓고 돈깨미를 불어내요. 한 주물 넣어도 간데 없고 두 주물 넣어도 간데 없고 삼 주물 넣어도 간데 없고 다 주물 넣어도 간데 없대요. 싸돈이라 이러헌가 양돈으로 넣어보자. 한양을 넣어도 간데 없고 성냥을 넣어도 간데 없고 단양을 넣어봐도 아무 흔적 없어지니 뱃돈으로 넣어보자. 숨은 양식 묶은 돈을 한 다발 넣어도 간데 없고 열 다발 넣어도 간데 없고 주머니 생긴 뿐이 무엇을 넣을 양이면 주둥이를 쫙 버리고 산덩이도 들어갈 때 넣고 보면 생기는 듯 아무 흔적 간구 없는데 아이고 이게 무슨 주머니냐. 날 죽일 것이 생겼구나. 주머니를 들고 와서 양반 앞에가 없다네. 어쩌며 여보시오 상전님 이게 무슨 주머니인지 사람 죽일 주머니오. 아무리 넣어봐도 한강 투석

양반 호령하되 에라 이놈 간사하다. 공돈 속돈 받자 하면 몇 말량이 되겠으나 수말리 먼먼 길에 연거하기 괴롭기로 양쪽 배를 생각하여 주머니만 채워라니 아무것도 넣지 않고 이 소리가 웬 소린고. 내 저놈 매아 달고 방맹이로 우려라. 좌우에서 대답 소리 놀부 정신이 아득하여 그 자리 다시 없어지며 비난이다. 비난이다. 상전님 장헌통택 살려줘. 비난이다. 살려줘. 살려줘. 공돈 속돈 또 받지 이제 지왕지왕 버진원 찾을 수 없어. 네 소원이 그렇다면 네 할아비 양조부터 네 아비 내외하며 너희 연놈 자식까지 매명하에 3,000냥씩 21,000냥을 곧받쳐라. 만일 참말 허여서는 이놈 마치어 여기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뭔가 질색하여 목을 딱 꿈초리며 아이고 이제 분부대로 바칠 테오니 제발 그 주머니 좀 넣으십시오. 놀보

헐가로 전답을 잡혀다가 이만천냥 거르 바치었구나. 놀보가 송냥터니 상전이라 아니하고 생원으로 부르는디. 여보시오 생원님, 기왕 작처 헌 일이니 그 주머니 이름이나 좀 가르쳐 주옵소서. 어, 이걸 능청낭이라 흐느니라. 능청낭이요? 그 주머니가 사람 여러 죽일 주머니요? 이 주머니가 주머니를 짝벌겠니? 놀보가 질색하여 목을 딱 꿈초리며, 아이고 이제 분부대로 바칠 테오니 제발 그 주머니 좀 넣으십시오. 놀보가 밖에 나가 헐가로 전답을 잡혀다가 이만천냥 거르 바치었구나. 놀보가 송냥터니 상전이라 아니하고 생원으로 부르는디. 여보시오 생원님, 기왕 작처 헌일이니 그 주머니 이름이나 좀 가르쳐 주옵소서. 어, 이걸 능청낭이라 흐느니라. 능청낭이요? 그 주머니가 사람 여러 죽일 주머니요? 이 주머니가야 사람을 죽이는 주머니가 아니라 사람 아닌 놈만 꼭 죽이는 주머니다. 이놈 똑똑히 들어보아라. 천지가 개비어 건열호어 불충불효하는 놈들 우에 묻어 먹은 재물 뺏어가는 주머니다. 으에 으에 뺏어갔소. 어찌 다 세겄느냐. 하나라 양기세간 밥그릇 수저까지 몽땅 모두다 뺏어갔지. 그 세간은 전국간에 얼마나 듣더니까 돈만 해도 5억만냥 쌀과 보리가 500만 석이나 한편 귀도 못 채웠고 또 당나라 원자세간 큰 부자라 허였지만 모두 다 쓰는 보아도 번주머니도 못 되더라. 그 세간은 도통합이 얼마나 되더니까 돈은 초가 훨씬 넘고 쌀만 5,500만석 벼가 5,100만석이요 보리가 7,000만석 콩팥이 합쳐 20만석 참깨가 25,000석에 들깨가 2만석 차조매조가 30만석 옥수수가 3만석이요 피가 65,000석 지자인이 9만석에 수수가 7만석 고추가 가루로 8,000석이니 그렇게 뺏어다가 어디다 쏘겠시오? 인군에게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 우애하고 친구 구제 하는 사람 형세가 가난하면 그 재물 또나 죽어 부자. 나도 이놈 그 만보를 길게 개고 안 거두면 한 장 동안 한 번씩은 큰 비가 올지라도 우장하고 올 것이니 그리 알고 지내렸다. 천양반 돈을 집어 주머니에 넣더니 두어 걸음 나서더니 인홀불견이라. 박타던 역군들이 모두 다 무색하여 가기로 작정하니 놀보 만류하되, 여보소들, 아까 나온 그 노인이 상전이 아니라 은금이 변화하여 나를 시험한 것이니 아무 말 말고 박타서 둘째 통을 또 달려할지 놀보게 집 달려들어 여보여.

0: 이 방을 또 닫아는 집도 터도와 남겠소. 제발 지박 타지 맙시다. 놀부가 회를 내어 옆엔 내가 방정 맞은 소리를 꼭 한단 말이여. 잔소리 말고 가만히 닭 틀고 있어. 자, 그럼 어서 또 다시.
1: 판소리 연속 감상, 오늘은 오정숙 명창의 흥보가 13번째 시간으로 첫째 박에서 노인이 나와 혼이 나는 대목을 감상해 보셨습니다. 소리의 오정숙, 북반주에는 김청만이었습니다. 놀보가 탄 첫 번째 박에서 나온 상전은 놀보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전달했는데요. 네 이놈 놀보놈아, 네 할애비 덜렁세, 네 할미 허천대기, 네 애비는 껄떡세, 네 애미 빨땅예가 모두 우리 집의 종이었는데 병자 8월 과거 보려고 서울에 올라간 이후로 대개 사랑이 비었을 때 흉악한 네 아비놈이 가산을 모두 도적질해서 부지거처가 된 연후에 종적을 몰랐는데 제비편의 소식을 듣고 불언천리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곧 노비 신분이었던 놀보 가족이 어느 날 상전의 가산을 도둑질하여 도망을 갔다는 것이지요. 조선 후기에는 신분의 이동이 빈번하고 돈으로 신분을 살 수 있었던 시대였는데요. 이렇게 노비 신분이 들통나자 능천랑에 돈을 바쳐 송량을 하려던 놀보는 당시 시대가 신분을 사고 팔아 자본가들이 양반 행세를 했다는 시대적 정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오정숙 명창의 동초째 흥보가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3: 최판사. 답답한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로 우리 모두 풀어보세.
4: 최판사의 명판결.
1: 오늘 최판사님께는 운봉골의 유명한 다둥이 가족이죠. 박흥보 씨 아내분께서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저런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무슨 일로 최판사님을 찾아오셨죠?
5: 아, 최판사님. 요즘 세상이 저출생의 초고령 사회라지요. 게다가 맞벌이 증가로 다들 살기가 팍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들한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어미 마음으로 결혼한 자식들까지 끼고 살았더니 시아버지의 남편 손주로까지 이어지는 삼중 돌봄의 삶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저도 심장 수술에 무릎 관절 수술까지 받아 몸이 성치 않고요. 뇌종양 판정을 받은 남편은 얼마 전 허리까지 삐끗해서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어려운 생활이었죠. 지난 30년 동안 시아버지 간호에 매달렸었는데 이제 겨우 한숨 돌리나 했더니만 이번에는 남편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딸들이 아이 키우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있어야지요. 덜컥 손주들까지 맡게 된 게 아닙니까? 시아버지의 남편, 손주로 이어지는 이 돌봄의 끝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언제쯤 이 독박 돌봄과 다중 돌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흥보처의 속 타는 마음을 담아 노래합니다. 흥보처 힘들어서 흥보처 서러워서 흥보처 노래한다. 자식 육아 끝내놓고 돌아서 따돌아보니 시부모님 병간호라. 시아버지 돌아가셔 남편을 가녀오니 손주들 대령이요. 길러내고 돌보다가 툭툭 털고 돌아서 따돌아보니 웜에 도로 하나 가득 돌봄이라. 부어내고 대야내고 부어내고 대야내고 부어내고 대야내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1년 300

0: 시베리 그저 꾀역 꾀역 돌봄 도둑 이로구나.
1: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이지만 그래도 그동안 그 많은 자식들 돌보느라 애썼던 엄마의 삶은 누가 챙겨줄까요? 재판사님께 위로가 될 만한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 요즘 아무리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결혼 후에도 부모 곁에 머무르는 확대 가구가 증가하고 공동육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오롯이 여성 노인에게 전가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 돌봄은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일 텐데 어째서 오늘날 이 사회는 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조부모들을 돌봄 지옥에서 구출하기 위한 사회 시스템의 변화와 책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엄마니까 할머니니까 같은 가스라이팅으로 돌봄 강요를 중단하고 전국의 조부모들의 돌봄 노동을 공인 노동으로 인정해 월급과 휴가를 보장할 것을 명령합니다. 특히 다중 돌봄에 시달린 이 흥보처에게는 특별히 은금보화가 가득 든 박통 하나를 선물해 줄 것을 판결하는 바입니다.

오늘 석가탄신일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하루 보내셨겠지요? 내일 대체휴일을 앞두고 오늘은 더욱 여유로운 주말인데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에서 준비한 음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소리 나누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내일 휴일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리사랑꾼 최혜진이었습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내가 불가에 귀의한 것도 범패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연습을 하지요. 범패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가락을 잇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듯이 불교의 노래인 범패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기엔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범패는 악보로 옮겨 적을 수도 없어 직접 소리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훌륭한 재질을 지닌 젊은 제자가 많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범패 연구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1979년 9월 18일 동아일보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송암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범패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범패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범패 전승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조계종 어장 동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12살 되던 해 송암 스님이 이제 청량사에 3등 결제했던 것 같아요.

더요. 추운 겨울인데, 그러니까 석달 동안을 사중에 형님들이 범패를 배우기 위해서 송암스님을 모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신 게 40년 넘게 뭐 옆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 칭찬이 없으세요. 95년에 처음 칭찬 들어봤어요. 94년, 네, 우리 스님 8순이셨어요. 전 세계 스님 제자가 그리 많아도 스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고 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보여드리는 분은 제가 공부한 이래로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스님 팔순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절대 반대로 하셔요. 법당에 올리는 의식을 뭐 극장에 그 저작거리에 그렇게 내놓으면 부처님께 벌 받는다, 안 된다. 근데 스님 저는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집 세다고 이제 많이 혼났죠. 근데 사실 나는 스님한테 팔순 되시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극장도 다 예약을 했고, 스님 저 이렇게 준비하고 스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화도 안 내셔요. 그날은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이제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렛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있다 품평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

0: 나다. 5월의 국악인 영산제 예능보유자였던 송암 스님의 제자로 현재 조계종 어장이신 동희 스님의 기록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의 현장 박정경입니다. 불교에서는 범종, 목어, 운판, 법고 이 네 가지를 사물이라고 합니다. 범종은 부처님의 음성을 상징하고요. 목어는 물고기가 늘 눈을 뜨고 있듯이 늘 깨어서 정진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운판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짐승들을 위해서 치는 도구, 마지막 법고는 축생, 육지에 사는 모든 생명을 상징합니다.

상징하고 북소리가 널리 퍼지듯 불법을 널리 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저녁입니다. 날이 날이님만큼 불교의 좋은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오늘 연구의 현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마음이 청아해지는 대금소리, 헌천수로 오늘 연구의 연장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연주에는 이삼스님이었습니다. 연구의 현장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국악계를 포함해서 여러 분야의 흥미로운 연구를 찾아서 라디오를 통해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매주 새로운 초대 손님 모시고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 꾸며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0: 오늘은 북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북을 두드리면서 추는 춤은 참 다양합니다. 아까 불교 사물을 소개해드렸듯이 절에서 의식을 할 때 추는 법고춤이 있고 농악, 그러니까 풍물에서 북을 치면서 추는 춤이 지역마다 아주 다른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춤은 진도북춤입니다. 올해 초 민속원에서 출간한 박병천류 진도북춤의 저자이신 경상국립대학교 임수정 교수님이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임수정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연구의 네. 현장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네네. 아니 사실 우리 교수님은 정말 현장을 뛰는 예술가시잖아요. 그런데 연구의 현장에 모신 게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워낙에 연구를 많이 하시는 학자인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우리 교수님은 어떤 연구 또 어떤 활동하는 분인지 소개 좀 더 부탁드릴게요.
1: 예, 저는 전통 예술 분야 중에서 전통 무용의 그 전공 분야를 두고 있는데요. 그 전통이라는 것이 그 우리 역사와 철학과 문화와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담고

0: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춤사위만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문학적인 연구하고 예술학적인 연구가 같이 병행이 돼야 우리의 그런 전통유산의 개념으로 뭐 음악이라든지 춤이라든지 연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공연 활동뿐만 아니라 이런 연구 작업하고 병행해야 제가 하는 공연 활동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의 현장에서도 퍼포먼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더 어떤 깊은 의미를 담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연구도 지금 인문학적인 연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통 예술 중에서 전통 무용 쪽을 특화시켜서 그쪽에 담겨져 있는 그 음악 세계, 또 장단, 그다음 복식, 그다음 문화사적인 배경, 춤사위, 거기에 담겨진 미학적인 특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1: 맞아요. 보면 책도 여러 권 내셨을 뿐 아니라 학술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공연 현장에서는 너무나 열정적으로 춤을 또 보여주시는 임수정 교수님이세요. 우선 오늘 소개할 책, 박병천류 진도 북춤이에요. 책을 내게 된뭐 배경, 또 책을 내게 된 과정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0: 아, 제가 박병천 스승님께 입문한 게 1991년도예요.
1: 와, 네.
0: 그러면은 지금은 벌써 35년
1: 그러네요.
0: 그 세월이 지났습니다. 30년이라는 숫자는 한 세대를 의미하는 숫자이고, 이제는 제가 그 밑에 후학들에게 그것을 제대로 올곧게 그 맥을 이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스승님께 받은 그런 스승님께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계셨고, 그 다음에 지금 전국적인 분포로 추워지고 있는 박병천류 진도북춤에 대해서 제대로 이것을 역사와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남겨두지 않으면 이 맥이 틀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맥을 제대로 전승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예술적인 특징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그 예술 세계, 예술혼, 이런 것들이 후대에도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1: 아휴. 박병천 선생님과의 인연이 정말 너무나 오래되었고, 선생님의 어떤 춤 그런 영향을 정말 많이 받고, 또 그것이 임수정 교수님의 어떤 밑거름이 되신 것 같아요. 자, 진도북춤 이야기 하기 전에, 사실 우리 방송에서도 박병천 명의는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예인이자 스승이신 박병천 선생님, 우리 임수정 교수님께는 어떤 분인지 좀 한번 쭉 말씀 한번 해주신다면요.
0: 박병천 선생님께서 제가 맨 처음에 찾아뵙고, 선생님, 저 이거 북춤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선생님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게 너의 눈에는 춤으로 보이더냐. 그게 화두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당신이 추시는 북춤은 장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되고, 거기에 얹혀지는 음률, 이런 것들의 공부가 돼야 되고, 춤사위까지 얹혀져야, 그래서 저절로 나오는 게 그냥 춤이지, 눈에 보이는 춤사위로 추워진다고 이게 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장단 공부부터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예전에 전통 예인들은 다 이렇게 가무악을 총체적으로 학습을 하시고, 거기서 그 안에서 표출되는 것들이 어떤 작품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융합적인 에너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일생도 그러셨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그 식인구 세습무 집안이죠. 세습무 집안의 9대손이시기 때문에 그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 전통예술이라는 것을 해오셨던 집안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이제 진도 식인구의 보유자이셨으니까 그 음악적이라든지 장단이 굉장히 탁월하셨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그냥

이게 표출돼 갖고 나오는 그런 형태의 예술을 펼쳐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무용가들하고 좀 다른 거는 다른 무용가들도 뭐 음악적인 공부를 했겠지만 이런 장단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무쌍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철 선생님은 그 음악 진도시킨 곳의 악사로서 그 음악을 관장

0: 있고 장단의 변주라고 우리가 말하는
1: 네.
0: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태생적으로
1: 그냥
0: 갖고 계신 그렇죠.
1: DNA에
0: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속에서 그런 아주 독특한 예술일 우리 전통춤 유산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진도북춤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진도시킨 곳의 악사로서만 대단하셨던 것이 아니라 진도지방의 민속 예술 이런 것들을 다 중앙 무대에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하셨어요.
1: 네.
0: 그러므로 해갖고 민속예술 경연대 이런 거에 대통령상을 받게끔 하는데 연출을 하시고 지도를 하시고 혁혁한 공을 남기셨죠.
1: 네.
0: 그래서 지금 진도에서 남겨져 있는 국가무용 유산들, 뭐 강강술래 향토적인 뭐 지방 문화재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 진도
1: 네.
0: 망가라든지 다시래기라든지 강강술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무용유산이라든지 지방무용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게 혁혁한 공을 만들어내셨죠. 남도들노래도 그렇고 지금 보면 거문도 뱃노래, 진도망가, 강강술래, 진도시킨꽃 이런 것들을 다 유산으로 남겨서 지금까지도 우리한테 남겨주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께서는 감후하게 능통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북춤에도 굉장히 달인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이제 책을 썼듯이 박변종류 진도북춤이라는 그런 전통춤 유산 하나를 우리에게 남겨주심으로 해갖고 예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그 문화유산에 대한 그 중요성 그런 것들을 이제 후대에 남겨주셨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공부를 하고 또뭐 공연을 하고 후학을 지도하면서 그 유산이라는 것은 남겨진다라는 거잖아요. 후대에 그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해외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학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선생님이 갖고 계신 그런 감후하게 예술 세계를 많이 전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1: 사실 박병천 명인하면 오늘은 우리가 이제 북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많은 분들에게 박병천 명인은 물론 춤꾼이기도 하셨지만 음악인으로서 많이들 기억하시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장단, 소리, 춤, 교육 어느 분야를 뭐 빼놓지 않고 박병천 선생님이 이 민속 예술 또 진도의 문화를 뭔가 이렇게 넓혔다? 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병천 명인이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저력, 또 이분이 가지고 있던 예술적인 역량이 참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임수정 교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뼛속 깊이 이걸 체험을 하신 것 같아요. 자, 북춤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진도북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왜 북을 치면서 추는 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북춤이란 좀 어떤 춤이다. 북춤은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걸좀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전통춤에 지금 여러 다양한 레파토리들이 지금 추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북춤이라는 것은 타악을 연주하면서 그춤 사이를 결합시킨 독특한 형식이기 때문에 그냥 무용 동작으로 표현되는 춤과 달리 그 음악과 움직임이 융합돼 갖고 시청각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생동감 있고 그다음에 역동적인 미감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춤이라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북춤은 이제 외북춤과 양북춤으로 나눠지는데 채를 하나만 들고선 추어지는 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양손에 북채를 들고선 추어지는 양북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천 선생님은 이제 그 진도 지역에서 지금 뭐 전남 무용문화재로 지정된 북놀이를 보더라도 양손에 북채를 쥐고선 추는 형식이 이제 진도에서는 만연했으니까 이제 그런 그 향토적인 색채에 선생님께서 그 다양한 가락과 춤 사위 그다음에 어떤 공간 활용, 음향의 원리, 그다음에 전통

0: 동춤의 엇법과 미의식 이런 거를 담아내서 예술적인 춤으로 정착시킨 형태예요. 그러니까 향토적인 어떤 민속 놀이에서 예술화시킨 공연 예술화시킨 춤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1: 네네. 그러니까 박병천 명인이 이 진도북춤을 어떤 무대 예술화하기 전에 진도에 그렇게 양손에 채를 쥐고 추는 양북춤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진도에서 북춤이 추워지고 발달하게 된 어떤 이유나 뭔가 배경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0: 진도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섬 지역이기 때문에
1: 예.
0: 장구라는 악기를 만드는 것보다는
1: 네.
0: 북이라는 악기를 만드는 것이 수월했었고,
1: 아,
0: 예,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장구의 역할을 이제 북이 하게 된 것이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장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장구는 양쪽으로 넘겨서 치잖아요. 궁편, 채편이 있어서.
1: 예.
0: 그래서 이제 북이 장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손에 북채를 들게 된
1: 아,
0: 것이죠. 다른 지역은 이제 장구가 발달되다 보니까 장구의
1: 네.
0: 가락이라든지 이런 게 화려하니까
1: 예.
0: 북이 이제 베이스를 쳐주면서 그 가락을 단순하게 쳐주는 반면에 이제 진도는 특이하게 이 장구보다는 북이라는 것이 더 제작하기 수월했고, 재료를 이제 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섬이니까 다른 육지보다는 좀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제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양손으로 북채를 치는
1: 아,
0: 그런 이제 문화가 이제
1: 예.
0: 형성이 되면서 그게 독특한 이제 특징을 갖게 되죠. 그래서
1: 이유가 있군요.
0: 다른 지방은 이제 외북채로 하면은 한쪽 면만 두드리니까 음향이 생기지가 않아요.
1: 예.
0: 강류만 생기죠. 강하게 치거나 작게 치거나
1: 네.
0: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만, 여러분들 장구 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장구를 양쪽 궁편의 채편으로 넘길 때
1: 네.
0: 그때 음향의 변화가 생겨나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그거를 진도 북춤도 장구의 형식으로 쳤기 때문에
1: 아.
0: 음향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굉장히 독특하고, 거기서 가락이라든지 장구가락이 굉장히 다채롭잖아요. 그런
1: 네.
0: 것들을 북을 통해서 또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박병선 선생님이 그거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신 거죠. 그리고 선생님은 진도 식객풋곡뿐만 아니라 신청 예인이셨거든요. 신청의 예인이셨고, 아버님은 이제 신청의 당장을 하셨던 분이고요. 최고 대표자를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무동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제 농악, 신청 농악에 장구를 치거나 무동 역할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셨기 때문에 장구도 굉장히 탁월하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신청 예인들이 하시는 그런 북놀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서 자라나면서 이제 당신도 그거를 하면서 선생님께서 거기에 이제 머무르신 게 아니라 여기에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진도 19곳의 많은 원리들, 장단의 형성 원리들 이런 것들을 당신의 춤에 녹여내셨어요. 진도 북춤이라는 것에 녹여내셔갖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춤사위도, 그 세스모 집안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무녀들이 춤을 추잖아요. 국거리 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춤사위라든지,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장단의 그런 다채로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그 세스무 지방에서 내려오는 그런 예술적인 그런 것들을 아주 다 녹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명작이라든지 명화, 명품이 나오려면 다 그냥 갈아 넣는다는 말을
1: 아,
0: 하잖아요. 그 속에
1: 그러네요. 어느 하나가 아니라,
0: 그 요소들을 다 갈아 내서 뭐가 하나가 탄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형성된 게 박병선 선생님의 진도북춤이고, 지금은 이제 진도북춤이라고 그 무용계에서 추워지는 것들은 박병천 선생님 만드신 거예요. 정착시키신
1: 아,
0: 거고, 그
1: 굳이
0: 춤을.
1: 박병천이라고 붙이지 않아도,
0: 근데 이제 요새 제가 안타까워서 붙인 이유는 뭐냐면,
1: 네.
0: 선생님이 다 살아계실 때는 당연히 박병선 선생님이 그거를 정착시킨 거라고 사람들이 알고 그렇게
1: 네.
0: 하는데, 작고를 하셨잖아요. 2007년도에 작고하시고 이제 내년이 20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직접 배운 제자들이 아닌 상황에서는 진도북춤으로는 박병선 선생님이라는 존재를 몰라요. 그러니까 진도에서 그냥 추워지는 북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연 해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박병선 선생님 함자가 하나도 안 나와요.

0: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는 박병천 유라고 붙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1: 네.
0: 책 제목도 이게 진도 북춤이 박병천이란 존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술
1: 아,
0: 작품은 그
1: 예.
0: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체가. 근데
1: 네.
0: 이제 그분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평가가 안 되고 그냥 진도 북춤 그러면 진도 말씀드렸잖아요. 진도에서 추는 북춤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니까
1: 네.
0: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서 저는 스승님을 기려하고 그분이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예술혼을 갈아 넣은 작품이거든요. 예,
1: 네.
0: 그래서 진도 북춤 박병천이라는 존재가 영원히 잊혀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책을 냈습니다. 네.
1: 예. 아이고. 정말 이 책을 내게 된 여러 가지, 아까도 계기를 여쭤봤지만, 지금 말씀 중에 계속해서 어쨌든 이 책을 쓰게 된 목적도 이 책에 대한 열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진도 지역에는 북놀이, 북춤이 좀 발달했다. 왜냐하면은 장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북이 수월했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박병천 명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예술적인 기량 또 진도의 여러 가지 그런 토속 문화들이 융합돼서 이 북춤을 이제 공연 예술화 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신청이란 말씀도 주셨는데 신청은 그 과거에 그 지역의 어떤 예술인들을 또 관리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예술 활동 같은 것들을 또 관장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기관을 말씀하시는 걸로 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고요. 다시 북춤으로 조금 더 돌아와 볼게요. 선생님 책에 보면 뭐 북에 대한 내용, 뭐 복식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도 좀 있어요. 사실 북 그러면 우리가 떠올리는 북이 아마 청취자분들도 다 다르실 것 같거든요. 소리할 때 치는 북, 또 풍물할 때 치는 북다 다를 텐데 이 북춤, 박병천류 진도 북춤을 출 때는 어떤 북을 사용하나요? 좀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0: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풍물에서 치는 북 같은 경우는 크기도 크고 왜곡춤 같은 경우는 양손을 넘겨치는 게 아니니까 그 베이스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지만 그거를 올려줘야 되니까 북의 크기들이 좀 큽니다. 근데 그 진도북춤에 사용하는 박병천류 진도북춤에 사용하는 그 북은 몸에 매야 되거든요. 장구처럼. 예.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한 두치, 세치. 그러니까 지름이 뭐 36cm, 39cm 그 정도로 아주 큰 북은 아니에요.
1: 작네요.
0: 예. 그래야지 이제 이걸 넘겨치고 몸에 너무 무거우면 이춤 사이가 자유롭게 못 나오니까 거기에 적당한 크기에 저희가 북을 메고요. 그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는 줄북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줄북과 이제 못을 박아서
1: 징을
0: 징을
1: 박는
0: 박아서 하는 못북이 있는데 이제 줄북도 이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판소리 그 북처럼 그 징을 박아서 사용하는 그런 못북도 지금 두 가지 종류로
1: 다 사용하는군요.
0: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도 맨 처음에는 그 줄북을 사용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특화시켜야 되잖아요. 선생님만의 그런 걸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나중에는 그 못으로 박은 북을 만드셨어요.
1: 그 크기도 좀 작게
0: 작게만
1: 하고
0: 하고. 그래서
1: 최적화시켜서.
0: 최적화시켜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1: 좋습니다.
0: 그다음에
1: 복식 예예예.
0: 복식도 이제 남자 복식은 이제 선생님이 흰색 한복하고 이제 바지하고 이렇게
1: 예, 아주
0: 저고리하고
1: 소박하게
0: 바지하고 흰색으로 주로 이제 입으셨는데 여자 제자들이 왔을 때는 선생님이 흰색을 고집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은 여자는 조금 여성스럽게 입어야 되니까 그 제가 박병선 선생님 1991년에 뵙고 작고하신 게 2007년에 작고하셨으니까 그때까지 여러 공연을 올렸어요. 올렸을 때마다 선생님께서 이제 다채로운 그 복식을 저한테 추천을 하셨어요. 요번에 이거 입어봐라. 이거 입어봐라. 그러니까 여성 복식은 고정된 게 없었어요. 여성의 미감에 따라서 선생님이 이렇게도 한번 입혀보시고 저렇게도 입혀보시면서 어떤 게 적합한지 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 그러면 남자 복식은 어쨌든 아주 소박한 그냥 흰색 바지 저고리 입고 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띠 하나 두르시고

0: 주셨던 게좀 떠오르는데
1: 네네.
0: 어쨌든 좀 약간 소박하고 향토적인 느낌을 그래도 유지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 어쨌든 여성이 추는 진도복춤은 좀더 화려하고 좀더 이렇게 쨍한 색깔이 제가 좀 떠오르는데
1: 네.
0: 그렇게 이제 의상도 좀 여러 가지로 바꿔보시기도 하시고 결국은 공연에 최적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곡 하나 듣고 이어갈까요? 박병천 구음 다스름 음반에 수록된 음악인데요. 시나위살풀이 듣고 이어갈게요. 소리에는 박병천, 대금에는 박환영, 아쟁에는 이태백이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박정경 국립남도국악 원장이 진행하는 연구의 현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박병천 명인의 소리 아주 그리운 목소리였는데요. 시나위 살풀이 함께 듣고 돌아왔습니다. 대금의 박환영, 아쟁의 이태백 명인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연구회 현장에서는 경상국립대학교 임수정 교수님을 모시고 박병천류 진도 북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도 북춤으로 정말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 내용을 사실은 다 소개하기에는 시간의 한계가 있어서 조금씩 이렇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나 좀 중요한 부분 위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우선 진도 북춤의 뭐 음악, 반주, 악기 이런 부분 먼저 여쭤볼게요.
2: 네, 진도 북춤이 농악에서 형성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모북이라고 해갖고 예. 모내기 할 때 노동할 때 이제 풍물을 올려주지 않습니까?
1: 예. 네.
2: 그런 이제 영향 또 농악의 영향 신청 농악에서 예. 그 북추자들이 이렇게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농악과 또 뭐 노동할 때 그런 음악 같은데 이제 풍물을 올려주듯이 풍물악기 편성으로 돼 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이제 꽹과리 장구 그다음에 이제 징, 북, 태평소. 태평소 시나위에 맞춰서 하는데
1: 네.
2: 이제 박병천 선생님의 독특함은 그 진도 식힌꽃의 보유자셨고 그 음악에 있었잖아요. 음악도
1: 예, 예.
2: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구음에도 너무 능하셨으니까
1: 네, 네.
2: 국거리 중간에는 이제 구음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태평소가 가다가 또 구음 시나위로
1: 예.
2: 국거리 부분에서는 그 음악 반주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이제 그 풍물 우리가 사물이라고 하는 그 악기 편성에 태평소 시나위 혹은 구음 시나위
1: 예.
2: 이렇게 지금 반주로 진행이 되고 있죠.
1: 네.
2: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희 이렇게 반주를 맡아주실 때는 중간중간에 선생님 구음이 탁월하시니까
1: 아유.
2: 그 태평소 시나위가 쉬는 부분에 선생님
1: 예.
2: 구음을 또 넣어주시면서 흥을
1: 네.
2: 돋아주시고
1: 네.
2: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선율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타악 반주에
1: 네.
2: 네, 그렇게
1: 네.
2: 지금은 공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바로 이어서 진도 북춤의 뭐 내용이라고 하죠. 어떻게 진행되는 춤이다.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네,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정착해 놓으신 그 진도 북춤은 구성이 맨 처음에 입장을 합니다. 저희가
1: 예, 예.
2: 본격적으로 춤을 시작하기 전에 무대에 등장을 해야 되니까
1: 네.
2: 그때 이제 자진몰이 장단으로 올려주고요. 입장 자진몰이에 이제 무용수가 등장을 하면
1: 네.
2: 그 다음에 이제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국거리 춤을 추고 그 다음에 자진몰이 춤을 추고 그 다음 동살풀이
1: 네.
2: 춤을 추고 동살풀이 이제 안에 맞물려서 휘몰이 가락을
1: 예.
2: 이제 연주를 하고
1: 네.
2: 그 다음 나중에 이제 그 호성이라는 게 호랑이 성음이라는 뜻이거든요.
1: 아, 네.
2: 그래서 이제 호성을 어흥 어흥 하듯이
1: 예.
2: 그 북가락을 올려줍니다.
1: 예.
2: 그렇게 하고선 이제 마무리 국거리로 다시 마무리를 짓는데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정말 탁월한 구조예요. 탁월한 구조고 각각의 장단에
1: 네.
2: 다른 세계가 담겨 있잖아요.
1: 그러네요.
2: 예, 무속의 세계도 담겨 있고 농악의
1: 네.
2: 세계도 담겨 있고 그 노동의 세계도 담겨 있고 그러면서 신명의 세계까지 가니까
1: 예, 예.
2: 이 짧은 작품 안에
1: 네.
2: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선생님이 구성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진도 북춤이 지금 인기가 있는 거예요.
1: 맞습니다. 예.

0: 선생님 이 책을 보면
1: 네.
0: 장단의 이 가락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북춤 안에서 장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걸 설명한 대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좀 특징적이고 재미있는 용어 같은 것들이 좀 나와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
1: 네.
0: 보면 국거리 장단 칠 때 애기 어깨라는 말이 있어요.
1: 네네네.
0: 무슨 뜻인가요, 선생님?
1: 네, 이제 국거리 장단을 이제 치는데 그거를 이제 똑같은 분박으로 나누지 않고 살짝 어그러진다 그러잖아요. 엇박으로
0: 예,
1: 친다라는
0: 예.
1: 이제 근현 개념으로 애기 어깨를 선생님이 설명하시면서
0: 네.
1: 예를 들면 덩닥기닥 이거는 그냥 치는 거예요. 덩닥기닥 덩닥기닥 덩닥기닥 덩닥기닥 이러면 이제 그 분박에 맞춰서 그냥 치는 건데
0: 네네.
1: 국거리는 선생님이 넘실넘실 거려요. 그러니까 이게 흥청청 돼야 된다 그러셨거든요.
0: 예.
1: 그러려면 그렇게 치면 흥청되지 않는다. 너무 평범하잖아요.
0: 그냥 그렇죠. 그냥 정박이니까.
1: 그냥 정박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0: 예.
1: 선생님이 약간 덩닥기닥 덩닥기닥 덩닥기닥 덩닥 기닥 이렇게 덩닥 기닥 덩닥 기닥 하면서 아기를 없는 식으로 그 기닥을
0: 네.
1: 얹혀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0: 아, 네.
1: 덩닥 기닥 덩닥 기닥 덩 기닥 덩 그러면서 거기서 올라가잖아요.
0: 네.
1: 닥 기닥 닥 기닥 닥 기닥 닥 기닥 이게 아니라
0: 예.
1: 닥 기닥 이게 아니라 닥 기닥 닥 기닥 다는 끌어올리고
0: 네.
1: 위로 둥실 띄우고 다의 기닥을 얹히는 거거든요.
0: 느낌이 다르네요.
1: 근데 그렇죠. 평범하게 그냥 닭기닥, 닭기닥 이렇게 하는
0: 네.
1: 게 아니라 닭기닥, 닭기닥, 닭기닥, 덩닭기닥, 덩닭기닥, 덩. 그러니까 덩하고 다 사이를 약간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하고 기닥을 붙이는 거예요.
0: 네. 살짝 간격 차이.
1: 그렇죠. 간격 차이를
0: 차이인데.
1: 줄고 다를 더 띄우는 거죠.
0: 예, 예.
1: 예, 예. 그러므로 해서 이게 우리가 그 장단을 선생님이 굉장히 그, 많이 넣으셨어요.
0: 네.
1: 흥을 그 이제 넘실넘실되고 흥청청되는 느낌을 내실 때는 선생님 그 장단을 쳐주셨거든요.
0: 네, 그게 애기 어깨다.
1: 예, 예. 그래서 애기를 업듯이 다의 기닥을 엎어라
0: 네,
1: 이런 뜻으로서
0: 네.
1: 이제 애기 어깨라고 말씀하시면서
0: 네.
1: 국거리의 능청능청함
0: 네.
1: 그런 것들을 살리려면 그런 타법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0: 네, 네. 그 이 용어가 뭔가 이렇게 느낌을 확 직관적으로 전해주는 그런 비유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1: 네네.
0: 그럼 다음에 이거는요? 모실장단 이거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1: 이제 같은 장단을 쳐도
0: 네네.
1: 음량을 모르고 그다음에 강약을 갖추지 않고
0: 네네네.
1: 치는 장단을 이제 놀러 다니는 장단 마실 간다 그러잖아요.
0: 아,
1: 그게
0: 예, 예.
1: 이제 약간 이제 방언식으로 모실이라고 그쪽 지역에서는 쓰시는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놀러 다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모실 장단이다. 제대로 쳐야지 강약도 모르고 그렇게 음향도 갖춰지지 않고 그렇게 친다 이런
0: 이건
1: 식으로
0: 조금 안 좋은 거네요.
1: 안 좋은 표현이죠.
0: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1: 네.
0: 끌채라는 거는 뭘까요?
1: 이 끌채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장단의 그런 기법인데요.
0: 네네.
1: 예를 들면은 저희가 그 어떤 장단에서 다음 장단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0: 예, 예.
1: 그런 변화를 시킬 때 이거를 치고선 바로 그냥 그 다음 장단을 치면은 이게 끊기잖아요.
0: 그렇죠.
1: 예를 들면은 뭐 국거리 장단에서 자진머리 장단을 넘길 때 계속 국거리 장단 느낌으로 가다가 바로 자진머리로 가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끊기게 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미리 그 국거리 장단의 요소 뒷부분에 자진머리 장단의 요소를 끌어오라는 그러시는 거예요.
0: 네.
1: 예, 그래서 이제 덩기닥기 덩다르르 덩닥기닥 이게 이제 애기 어깨죠.
0: 아, 네네네.
1: 덩다르르 이렇게 쳤을 때
0: 네.
1: 그다음에 끝내놓고 덩덩 덩따 굶따 그러면 아래 음물 진다 그러셨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부드럽게 연결이 돼갖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0: 네네.
1: 이게 그렇게 치게 되면 딱 끊어지지 않느냐. 그러면은 소리도 그런 용어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0: 예.
1: 이게 청이 변화가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지
0: 네. 네.
1: 그게 뭐 전조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는데 이게 전조가 안 되면 그냥 딱 끊어지잖아요. 거기서.
0: 네, 네.
1: 그걸 비유하시면서 소리도 아래 음물 진다라는 말이 있다.
0: 네.
1: 장단도 이게 중간에서 끌어오지 않으면

0: 그게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덩기다기 덩다다닥 저정이 저정이 정짝 이렇게 이제 끌어오시면서 저정 저정 정 따공따 자진머리로 이제 넘어가게 하는
1: 넘어가는구나.
0: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자진머리에서 동사표 넘어갈 때도
1: 네네네.
0: 예. 따쿵궁고 궁따궁따 그다음에 정정 정따궁따 하면은 자진머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동사표를 색깔로 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쿵궁고 궁따궁따 정 다대로 쨍쨍쨍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리듬을.
1: 네.
0: 예. 그리고 이제 자진머리에서 국거리 연결할 때도 자자자자장 자자자자장 자정자정정짝 덩기다 이러면은 끊어지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자진머리 뒤에 국거리 색깔을 붙여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자자자자장 자자자자장 자정자정 국거리 붙이고 다시 국거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네.
0: 한 장단의 절반에 뒤에 색깔을 끌어와야 뒷장단의 색깔을 끌어와야 이게 자연스럽게 언제 넘어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넘어가지 한 장단 다 끝내놓고 다른 장단을 치게 되면은 이게 어덕이 진대라는 거죠. 그 아래옴미를 진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장단이 자유롭게 이게 연결이 돼야 처음부터 끝까지 일필휘지라 그러잖아요. 하나 딱 점을 찍고선 서예가가 끝까지 쓰면서 호흡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다
1: 맞습니다.
0: 연결이 되잖아요. 그게 정말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탁월하다고 느낀 게 이런 기법들이에요. 다른 춤을 보면 동살풀이를 그냥 딱 끝내놓고 휘모류로 연결돼요. 근데 선생님은 끌어오세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뭐 정정하고선 그 안에 또 휘모리를 끌어들이는 거죠. 동살풀이 안에. 그게 자유롭게 해갖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일관성 있게
1: 물흐르듯이.
0: 무르르듯이 해갖고 이제 마무리를 딱지. 이거는 선생님의 이런 탁월한 기법이에요. 어떻게 동사
1: 장단을 너무
0: 너무
1: 잘하시기
0: 잘하시니까
1: 때문에.
0: 그 원리를. 그러니까 흘림이 빨라지면 동살풀이가 되고 동살풀이가 빨라지면 휘모리가 된다라는 그 구조를 다 아신 거예요. 이분법 안에서. 그러니까 동살풀이 안에 휘모리를 끌어든다고요. 그 아무나 못하거든요.
1: 아, 이게 진짜 이 장단을 서로 이어가는 그 묘미가 있는 거군요. 좋습니다. 이제 장단 이야기가 어쨌든 자연스럽게 춤으로도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진도복중 박병천 선생님의 이 춤의 장단이 그러면 춤과 어떻게 서로 또 결합하고 이 춤과 이렇게 긴밀하게 이제 연결이 되느냐 이 부분이 또 선생님 책에 나와 있어요. 우리 박병천유 진도복춤의 장단과 춤의 구성 원리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제가 이제 책에 이제 정리를 이제 몇 가지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고 당기는 원리, 또 당기고 미는 원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거를 이제 박자가 정확한 박자에 딱딱딱딱 맞추는 것은 이제 서양식의 그런,
1: 박자
0: 박자
1: 개념,
0: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박자가 정확하면은 그게 이제 맛도 없고 멋도 없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발을 만일에 이제 디딜 때, 또한발한발 디딜 때 똑같이 딛지 말고 장단을 갖고 놀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박자는 정해져 있잖아요. 한 박자의 마디를 너무 정확히 하지 말고 이 마디가 늘어나면 그 다음 마디를 줄이면 되잖아요. 예, 그런 원리를 이제 쓰신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밀었으면은 뒤에는 당겨와야죠. 그래서 한 박자가 되는 것이고.
1: 아이고, 쉽지 않을 것
0: 예,
1: 같은데.
0: 그리고 이제 마디를 나누는 것도 처음에 빨리 했으면 뒤는 이제 늘려야죠. 늘려야 그 박자가 또 맞으니까. 그러니까 발을 디딜 때도 딴따쿵, 딴따쿵, 이렇게 딛다가도 정짜쿵, 정짜쿵, 저정 하면서 뒤를 늘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규칙적으로 가지 말라고
1: 가지
0: 말씀하시는
1: 말라.
0: 거예요.
1: 밀고 당겨라.
0: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발을 찍고선 이제 미리 들어야 다음 동작을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다. 그거를 그냥 덩따쿵, 덩따쿵, 세헨, 네헤 또 하나 이렇게 가지 말고 덩따쿵, 덩따쿵, 팔 들어서 기다렸다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당겨갖고 뒤를 늘려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고, 점점 어떤 동작을 가중시킬 때도, 이렇게 빨리 몰아가다가 그 나머지 박은 뒤로 가게 점점 몰아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밀고 당김에.

0: 그런 원리들을 춤에 많이 집어넣으셨어요. 예,
1: 네.
0: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제가 밀고 당기는 원리, 또 당겼으면 미는 원리, 예, 그렇게
1: 네.
0: 말씀드린 거예요. 예.
1: 네.
0: 아, 그러고 이제 뭐 연예적인 동작을 그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든지, 장단에 따른 어떤 춤의 표현이 달라져야 된다라든지, 그
1: 네.
0: 다음에 이제 즉흥성이 자신의 더듬이 춤에 나와야 된다든지, 그다음 태점을 사용해야 된다든지, 음향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1: 네.
0: 무대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1: 아, 네.
0: 능력까지 있어야지만 집가, 예술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 정말 뼛속까지 그냥 예술가이신 분이셨어요. 무대의 어떤 장악력까지 다 말씀하시고 보니까 막 포즈나 멋 이런 것도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박병천류 진도복춤 사실 할 이야기는 너무 많지만 이 예술성 미학 이 박병천 명인의 진도복춤은 정말 어떤 춤인가? 이 부분을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0: 예. 선생님께서 박병천류 진도복춤 그러면은 표현하는 말씀이 오묘한 가락의 오묘한 몸짓이다.
1: 아, 네.
0: 이거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 예.
0: 그렇게 오묘한 가락, 장단이 중요하다는 걸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1: 예.
0: 말씀드렸잖아요. 예.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장단이 오묘하니까 거기에 얹혀져서 오묘한 몸짓이 나온다.
1: 네.
0: 그러니까 장단을 기화로 해서 표현되는 게 춤이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 장단 오묘한 세계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아까 서양식 그거 말씀드렸듯이 그런 장단의 오묘함이 없으면 그렇게 그냥 뻣뻣하게 규칙적으로 쳐요.
1: 아, 네.
0: 장단의 그 드나듦이, 넘나듦이 있으니까 그게
1: 네.
0: 굉장히 오묘하게 보이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 네.
0: 그거를 가장 중시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향. 음과 양의 세계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음의 세계, 양의 세계가 조화롭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전통 예술 예인들은 다 음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음향 오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고, 장단 구성할 때도 음향을 대비시켜야 되고 조화롭게 이걸 형성시켜야 된다. 그렇게 한게 이제 몸짓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의 그 원리를 모르면
1: 네.
0: 진도복춤은 출 수가 없어요. 박병천류 진도복춤은.
1: 그렇군요.
0: 네. 그리고 이제 그 매짐기법이라고 해서 각 춤을 항상 넘길 때는 선생님이 가락으로 그걸 또 매지시거든요. 그것도 이제 가락의 탁월함 때문에 이런 구성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감의 기법이라는 거는 춤을 추면서 관객과 공감해야 되고 악사들과 공감을 또 해야
1: 아,
0: 되잖아요.
1: 중요하죠.
0: 예, 라이브로 연주해 주는 악사들은 너희 악사분들은 연주하세요. 저는 춤만 출게요. 이게 아니잖아요.
1: 아, 예.
0: 예, 그래서 그 판을 하나의 이제 공동 예술을 만들어가는 판으로 만드신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품앗이 장단이라는 게 이제 박편선 선생님 북춤에 유일하게 들어와요. 진도북놀이에는 그 형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품앗이 장단은 악사하고의 대화예요. 악사가 이제 꽹과리를 치면은 나는 듣다가 이제 북으로 화답하고, 예, 또 치면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악사하고 주고받는, 박편 선생님 공연하는 연주 모습 보더라도 악사하고 그 교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탁월하시거든요. 예, 그러므로 해갖고 당신 춤추는 무자만이 아니라 악사들도 그 춤판에
1: 같이
0: 같이 동참하게
1: 어우러지게
0: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객을 이제 건드리는 거죠. 그걸로 갖고선 관객에게 추임새를 일으키게 할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요소를 이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얼씨구 절씨구 뭐 호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흰몰이 하면서도 뭐 할수 있는 부분을 다 열어놓으세요. 추임새라는 그런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만 추는 게 아니라 그 판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해서 신명의 세계로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구조, 흥을 느끼게 하고 흥 속에서 점차점차 놀이의 그런 유희적인 측면에서 즐거워하다가 이 신명까지 감으로 해갖고 이제 북춤이라는 게 심장을 두드리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을 두드리면서 생기를 일으키는 거죠. 관객들에게도 생기를 일으키게 되고 또 활력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원초적인 생명력인 신명까지 이 사람들이 느끼면서 그 공연을 보면은 다이 몸이 살아나게 하는, 몸을 열리게 하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우주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이런 것과 다 맞물리는 이런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정말 거대한 춤이죠.
1: 아유, 우리 교수님 말씀만 들어도 저도 옆에서 같이 막 이렇게 약간 들썩들썩하게 될 만큼.

0: 정말 이게 저한테도 막이 뭔가 공감의 기법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1: 예,
0: 네,
1: 그래서 이제
0: 참.
1: 그 박병선 선생님 그 춤을 이제
0: 네.
1: 우리가 요약하면은 요약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0: 네.
1: 거기 음양오행이 들어가 있다
0: 예.
1: 그랬잖아요. 음양이라는 것은 이제 무극이 태극이 되고 태극에서 오행의 기질이 나타나면서 만물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만물이 나타나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면서 만물이 소생되는 그런 춤이잖아요. 박병선 선생님도 그 원리를 거기에 쓰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이제 공연을 하게 되면 그걸 느껴요. 막 봄에 꽃이 피고 막 여름에 폭풍 같은 걸 지나서 가을, 겨울 이 삼라만상의 세계가 다 펼쳐지면서 그 장단의 역동적인 기운, 변화무쌍한 기운들, 그다음에 그 먹과 흥과 놀이 뭐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되니까 그런 거대한 것을 이제 담고 있는 춤입니다.
0: 아휴, 정말 춤 하나가 담고 있는 철학과 미학이 정말 얼마나 깊고 대단한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 앞으로 사실 하실 일이 더 많으신 교수님이세요. 혹시 좀 의미 있는 활동 계획이 있다면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1: 내년이 그 박병선 선생님 2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지금 20주기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가 아는 사람은 알지만 당대에서 이제 활동하셨던 분을 못 보셨던 분들은 박병선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조명될 수 있어서 우리가 그한분한분 소중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조명돼야 할 분들, 그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덕을 보면서 사는 그런 그몇안 되는 많은 분들이 계셨죠. 예전부터 세면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한 분이시거든요. 예술계에 있어서, 전통 예술계에 있어서.
0: 맞습니다.
1: 그래서 이제 그런 선생님을 좀 제대로 기릴 수 있는 선생님의 그런 이제 예술적인 활동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남기셨던 그런 예술 세계, 예술 철학, 그다음에 이제 문화사적인 배경들 이런 것들이 다 살아나면서 이 춤이 그냥 춤 하나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아까 저희가 거대한 그런 무궁한 이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물이 변화되고 끊임없이 생성되는 그런 무궁한 이치를 담고 있고, 그다음 우리 역사를 지금 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작업들, 그춤 하나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춤. 그다음에 이거 춤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뭐, 진도 시킨굿이라든지, 강강술래라든지, 탁월한 많은 것들을 남겨놓으셨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예술이 예술만으로 그냥 이해가 되지, 그 안에 더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간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문화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지점에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0: 아유, 교수님 너무 의미 있는 활동 계속 이어가 주시길 바라고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경산국립대학교 임수정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연구회 현장은 박병천 명인이 평생을 바쳤던 우리 음악과 춤에 대한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천재의 예술가는 떠나도 그 흔적은 영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임수정 교수님이 보여준 스승에 대한 존경과 춤에 대한 열정이 박병천 명인의 예술을 현재로 또 미래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회 현장 마치면서 박병천 구음 다스름 음반에 있는 노래 중에서 언모리 축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역시 소리에는 박병천 명인, 대금의 박환영, 아쟁에는 이태백 명인이 함께합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요래지신이 하가무사야 소원성지발원인가 당산악발량 진일랑오동남 우상상기 보가 같이 점지

0: 남방에는 적재지신, 서방에는 백재지신, 북방에는 흑재지신, 중앙에는 황재지신. 열애지신이 하감못사소원속치바로니요 탕산악발양치.
1: 한국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뭔가를 원한다면 먼저 상대와 눈을 맞추십시오. 그의 말대로 한 다음부터 좋은 일만 생겼습니다. 세상에 어떤 소통 방식도 눈을 맞추는 것보다 나은 건 없습니다. 브라질 작가 파울로 코엘료의 산문집 흐르는 강물처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떤 소통도 눈을 맞추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는데요. 다들 바쁜 일정으로 여유 없게 사느라 정작 가까운 사람과는 눈 맞춤 자주 못하나 봐요. 오늘은요, 곁에 있는 사람과의 소통을 위해서 눈 맞춤 하는 거 어떨까요? 오늘도 함께 걸어요.

전지현의 대금 연주, 너의 눈인사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24일 일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일상에 쫓기듯이 바쁘게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의 변화를 미처 살피지 못해서 나중에 후회하게 될 때 있는 것 같아요. 눈을 맞춘다는 건 상대의 표정과 마음 그리고 작은 변화까지도 살피는 관심의 표현이니까 곁에 있는 사람을 찬찬히 바라보면서 눈 맞춤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길 가까운 곳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을 돌보며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강동구 치매안심센터의 홍종석 사회복지사와 함께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뒷자리 4510 쓰시는 분, 전 체질상 에어컨 바람을 쐬지 못하는데요. 몇 년 전부터 극한 폭염이 오면 저는 정말 맥을 못 춥니다. 여름이 정말 두려워요 하셨네요. 아, 그래요. 체질상 이 에어컨 바람이 매우 좋지 않은 그런 분들 계시죠. 그냥 부채 바람이나 선풍기 정도가 딱인. 근데 폭염 때문에 점점 힘들어지고 계시겠어요. 아이고, 올여름 좀 괜찮아야 할 텐데 뭐 그러긴 어렵겠죠. 닉네임 보뜰마을님, 불편을 감수하자 하는 맹소영 이사님의 말씀처럼 에너지를 남용하지 않는 절제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아, 기후변화와 에너지 분야는 더 늦기 전에 정말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걸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죠. 5월 10일이었나요?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의 맹소영 이사장님 이야기 듣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샵 0302 50원 100원에 유료 문자 또 무료로 이용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저희 다시 듣기 돼요.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고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에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닉네임 윤혜성님 신청하신 곡 준비했거든요. 유지숙의 소리 사설 남봉가 듣겠습니다.

0: 함께 걷는 사람들. 빠르게 나이 들어가는 사회를 살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치매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혹은 내가 치매면 어쩌지? 이런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분도 많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가까운 곳에서 치매 환자와 또 가족을 돌보며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강동구 치매안심센터의 홍종석 사회복지사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강동구 치매안심센터 사회복지사 팀장이시고 또 책도 쓰셨어요. 치매 가족들을 위한 책. 치매는 처음이지? 또 쓰신 작가님이시기도 한데 청취자분들께 직접 인사 좀 해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치매안심센터에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홍종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치매안심센터에서 일반 지역주민 그리고 치매가족 종사자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치매와 관련된 상담 그리고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과 상담을 바탕으로 치매는 처음이지라는 도서도 얼마 전에 출간을 해서 이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0: 만큼 보인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1: 네.
0: 모르면 용감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1: 네.
0: 그래서 그 치매를 잘 모를 때는 오히려 에이 뭐 그냥 뭐 기억력이 떨어진 거 아니야? 또는 뭐 어머니가 오늘 좀 그냥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 이럴 수도 있는 것을

0: 이런 분들에 대한 걱정도 또 많아지긴 했는데 좀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처음에는 저도 이제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제 그런 것들이 훨씬 많아지고 노후에 대한 뭐 간병 부담 이런 것들이 더 심했다면 조금 더 이제 최근에는 느끼는 게 정말 치매가 있는 분들도 주변에서 좀 더 관심과 이제 배려만 있다면은 좀 더 지역 사회에서 같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좀더 바뀌게 된것 같습니다.
1: 다행입니다. 제가 치매 안심센터인데 혹시 치매 안심센터에 근무해서 더 두려운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그 모르는 단계에서 조금만 알면 두려움이 생기지만 더 깊이 알게 되면 그게 그렇게 또 두려워할 것만은 아니구나. 또 방법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겠죠. 예전에는 치매 증상을 간과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환이다. 이제 나이 드셨다. 그냥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당연하지, 나이가 드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든가. 근데 이제는 오히려 조금만 기억력이 좋지 않아도 검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바뀌지 않았나요?
0: 좀더 아무래도 사람들이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이전보다 더 심해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전보다 검사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치매에 대한 상담도 이전보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뭐 고령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상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전보다 사람들이 이제 퇴행성 뇌질환이 이 치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전에는 7, 80대 좀 후반, 중후반 혹은 치매가 어느 정도 정말 좀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서 부모님들을 모시고 오는 가족분들이 많으셨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본인이 궁금해서 혹은 본인이 예방 차원에서 혹은 가족 중에서도 예전엔 자녀랑 많이 왔다면 최근에는 배우자랑 같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60대 초반 분들도 많이 검사나 상담을 문의하고 계십니다.
1: 예전에는 이미 진행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가 모시고 올때 이분은 이미 내가 병 걸렸어? 이것도 잘 모를 단계일 수도 있었잖아요.
0: 그쵸.
1: 근데 지금은 이렇게 스스로도 혹시 내가 치매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받고, 그리고 만약에 치매라는 진단을 받고 그러면, 뭐랄까, 이게 아직 완전히 치매는 아닌데, 치매가 나에게도 와서 이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더클것 같기도 해요, 초반에.
0: 맞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이제 초반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치매 검사 단계가 이제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기초 검사에서 이상 여부가 없으면은 이제 정기적으로 기초 검사를 받도록 안내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스로 느끼시기에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채널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가 진단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괜찮다 그래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시는 좀 불안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이런 정기적인 검사 등을 통해서 관리한다라는 건좀 좋은 측면이긴 하지만 좀 불안감이 이전보다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좀 앞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1: 왜 옛날에는 그냥, 아유,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도 자꾸, 어머, 어떡해. 내가, 이거 치매 아니야? 막 이러실
0: 맞습니다.
1: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은 2010년부터 강동구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 환자와 또그 가족들을 만나 오셨는데, 원래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돌봄.
0: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이제 관련 전공을 이수를 했고, 기존에는 이제 복지기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치매와 관련된 기관들이 그때 막 생기기 시작한 시점이어서 그때부터 치매 안심센터라는 곳에 근무를 하고 있고 이 치매 안심센터라는 곳은 보통 이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는 보통 치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인식 개선 혹은 치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담, 사례 관리 이런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좀더 중점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함께 입사를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신기한 건이 병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이렇게 경험하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우리가 어머님들이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 맨날 엄마는 허리가 아프다 그러지라고 할수 있듯이 이렇게 어르신이나 또는 돌봄에 관해서 일찍부터

0: 컴퓨터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전 되게 신기하고 그 특별한 능력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1: 처음에 제가 이제 근무했던 것이 노인복지관이었는데요.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노인복지관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사회활동 프로그램들 혹은 봉사활동 그런 여러 가지를 하시러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좀 더 그 안에서 뭔가 치매라는 질병이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었었는데 네. 치매라는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치매가 있으면 무조건 시설에만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초반만 하더라도. 근데 이게 아니라 좀 더 지역사회에서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어떤 코디네이터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치매에 대해서 돌봄에 대해서 어딘가에서 전문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던 중에 치매 안심센터라는 곳이 그때 당시 이제 초반에 만들어졌었고 그래서 이제 치매 안심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0: 네, 쉽지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치매 걸리신 분하고 관계를 맺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런 분을 돌보는 가족들하고 관계를 맺는 것도 쉽지 않고 네. 그래도 이 일을 이렇게 오래 지금 벌써 16년째 하고 네. 계시는 거잖아요.
1: 벌써 그렇게 된 거죠. 아니
0: 팀장님도 내가 벌써 이렇게 네. 약간 놀랍지 않으세요?
1: 맞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간이 그렇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원동. 왜냐하면 모두가 다 김병의 효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사회복지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긴 세월 동안 계속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네. 지역사회에서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만나 뵙는 치매가 있으신 혹은 이제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이제 치매로 진단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낙인이 생긴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의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치매로 진단받기 전 혹은 진단받은 후 그게 진료실을 들어갔다 나온 것밖에 없음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가족들이나 혹은 주변 이웃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치매라는 하나의 질병 혹은 환자로만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치매 환자로 봐야 되는 것이 맞는지 그냥 치매가 있는 사람, 우리가 이제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질병으로 보지는 않고 그냥 그렇죠. 그 사람이 그 병에 그냥 있는 사람이고 옵션인데
0: 일부 맞습니다. 그냥 일부분인데
1: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좀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 개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진짜 그러네요. 우리가 그 입안에 염증이 났다고 해서 넌 염증이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이상하게 뭐 내가 치매래 그러면 갑자기 치매가 앞으로 치매 환자 이렇게 치매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네. 부분입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아까도 뭐 잠깐 얘기를 해 주셨지만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치매 안심센터는 전국 256곳 보건소에서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영이나 위탁 등으로 해서 전국 256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치매와 관련된 상담 그리고 치매에 대한 검사, 그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에 따른 뭐 정상군, 경도인지장애군, 치매군으로 나눠가지고 비약물 치료에 대한 개입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치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 치매로 사실 진단받은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돌봄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결국에 돌봄이 필요할 수 있을 때 그거에 따른 상담 등 그다음 코디네이터 혹은 사례관리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해드리고 그리고 치매가 있는 분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공적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 자원이라고 하는 자원봉사자, 이웃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 혹은 그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굉장히 전반적이네요. 우리가 옛날에는 병에 걸려야만 병원에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에는 걸리기 전에도 많이 가잖아요. 안 걸리려고. 네. 그것처럼 치매 안심센터도 이렇게 확정된 분, 확진이 된 네. 분만 가는 게 아니라 네. 그 전에부터 가서 전반적인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곳이네요. 네, 치매는 처음이지라는 책을 쓰셨는데 저 이것도 놀랐어요. 사회복지사 일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바쁘고 고단한 네. 일인데 언제 책을 쓰셨어요?
1: 이 책은 이제 작년에 나왔고요. 작년 네. 이제 2025년 그 가을 정도에 이제 출간이 됐고.

0: 치매 전문 도서 치매 전문 출판사인 이제 디멘시아 북스를 통해 가지고 의뢰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추천을 해 주셔 가지고 좀 우연한 기회에 이제 치매와 관련된 그동안 상담이라든지 강연 활동은 계속 하고는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에 모아서 일반 사람들이 좀 볼 수 있게 관계 기관 사람들이 좀 혹은 일반 주민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들만 있었던 와중에 그런 좀 제안을 받게 돼서 이런 생각들이나 자료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저에게는 또 굉장히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1: 네, 왜 이제 상담하시다 보면 같은 말씀을 수천 번 반복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가족이 올 때마다.
0: 맞습니다.
1: 그럴 때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책이 있어서 책을 좀 미리 읽고 오면 좋은데 뭐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0: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정부가 많이 이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아마 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당장 그 상황이 아니면은 그게 보이지 않고.
1: 맞아요.
0: 네, 또 제도라는 게 좀 쉬울 수도 있지만 그런 쪽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면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1: 네.
0: 그래서 가족이나 주민은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고 대신에 이제 관계기관 종사자분들은 꼭 이런 도서를 봤으면 좋겠고 혹은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도 좀 어느 정도 부양 부담에 있는 부분이 좀 괜찮아졌을 때 좀 더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이런 책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 많은 분들이 미리 준비하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있지 않으면 안 하게 돼요.
0: 맞습니다.
1: 네, 운동도 그렇고 이런 어떤 돌봄에 대한 지식도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음악을 네.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아우, 그 책이 경기도 우수 출판물로 선정도 됐더라고요.
0: 네. 책이 그래도 좀 잘 좀 많이 잘 나와서 그런지 그래도 네. 좀 여러 곳에서 많이 또 찾아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좋은 기회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1: 아유, 뒤늦게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김에라의 해금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로 In Loving Memory 듣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1: 강동구 치매안심센터의 홍종석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가족 입장에서는 그 부모님이 좀 전과 달라 보이면 치매 생각을 좀 먼저 하게 되죠. 되게 죄송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제일 먼저.
2: 일단은 저희 쪽에도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님이 치매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너무 완강하게 거부를 한다. 나는 괜찮은데 왜 자꾸 환자 취급을 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또 실제 저희가 이제 치매 검사에 대한 안내나 실제 검사를 뭐 복지관이나 경로당, 주민센터 여러 곳에서도 이제 진행을 할 때도 많은 분들이 나는 치매 환자가 아닌데 왜 이런 검사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치매 검사는 치매로 진단받지 않으신 분들에게 예방 차원에서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가족분들께는 꼭 말씀드리는 게 부모님이 치매 검사를 거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왜 자녀들에게 이제 공부하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자녀가 공부를 책상에 앉아서 바로 시작하면은 뭐 그러면은 정말 이제 굉장히 특이한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2: 그래서 이렇게
1: 그렇죠. 되게 특이한 네. 거죠.
2: 그래서 부모님이 치매 검사를 거부하는 것은 건강을 염려하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것이지만은 그것을 절대 강요하지 말고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거를 또 가족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최근에 좀 제일 많이 안내 드리는 방법인데요. 제일 좋은 것은 배우자님. 이제 배우자님께서 보통은 이제 아버님들이 검사를 많이 거부하시곤 합니다. 아무래도 네, 어머님들도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이제 아버님들이 좀 많이 거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아버님들에게 검사를 거부하거나 혹은 어머님이 검사를 할 때 배우자께서 오늘 내가 좀 치매가 걱정이 돼서 내가 치매 검사 받으러 가려고 하니 당신이 나의 보호자로서 좀 같이 가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동행을 한 김에 부부가 같이 좀 받으시는 형태가 가장 최근에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지혜로운 방법이네요. 네. 네. 근데 우리가 그냥 쉽게는 왜 화를 내시는 거야? 아니면 검사해서 아니면 좋은 거지 이렇게 했지만 네. 화 나실 것 같아요.
2: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그 화는 사실 두려움의 표현인 거잖아요.
2: 맞습니다.
1: 네. 내가 진짜 검사를 받았는데 치매라고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 당신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2: 불안감.
1: 네. 그게 화로 그냥 표현되는 게 아닐까. 자식에게 뭐 화가 난다기보다는
2: 그렇죠.
1: 네, 그런 걸 것 같아요. 검사 어떻게 하는 거예요?
2: 네. 치매 안심센터에서 진행되는 검사와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검사는 프로세스가 동일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치매 안심

0: 센터를 통해서 검사를 하면은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1: 아.
0: 일반 개별적으로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하게 되면 그냥 일반 건강보험에 따라 가지고 비용이 나오는 게 또 차이점인데요.
1: 비싸죠.
0: 사실 치매는 검사나 치료비보다 돌봄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단비 자체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비용, 특히 이제 치매랑 암을 많이 비교하는데 암과 비교했을 때는 검사나 치료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1: 보통은 어느 정도일까요?
0: 보통은 이제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네네. 비급여가 아닌
1: 네.
0: MRI나 CT 특히 MRI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PET 그런 거 추가 검사를 했을 때 이제 비용이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보통 50만 원 안에서
1: 네.
0: 되고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가면은 20-30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이 될 수도 있다.
1: 네.
0: 이 정도로 추정해서 말씀드리는데 대신에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신 치매인 줄 알았는데 치매가 아닐 수도
1: 네.
0: 있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은 그 해당 의사와 상담을 해보셔야 되십니다.
1: 다른 질병 때문에
0: 그렇죠.
1: 뭐 요즘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진단을 받게 되거나 하면 가족들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누가 돌보지?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외자녀도 많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런 것 때문에 이 돌봄에 대한 걱정이 또 굉장한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치매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무서워하고 무서워한다기보다 이제 두려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공포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치매라는 질병보다도 돌봄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내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대변을 혼자서 못했을 때 혹은 내가 나도 모르게 길을 잃어버리고 누군가를 못 알아보고 또 다른 모습들을 보였을 때 내가 돌봄이 필요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돌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라고 저희는 꼭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0: 네. 그렇죠.
1: 네. 이걸 처음에는 어떻게 나 혼자 해야 되나 이 생각부터 들 텐데 요즘에는 많이 좋아져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 책에서도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 이거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얘기 좀 해주세요.
0: 네. 치매와 관련해서 치매와 돌봄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치매 가족분들께 이제 안내 드리는 게 크게는 돌봄 제도 그리고
1: 네.
0: 이제 경제적 지원 제도, 세 번째로는 권리 보장 제도인데요. 그중에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돌봄 제도고 돌봄 제도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서 이제 모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대상이시고 이런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경증이라고 하더라도 치매 경증이라고 하더라도 장기 요양 보험의 대상이 되실 수 있고요.
1: 네.
0: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쪽으로 직접 방문하시는 등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플도 나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어플을 통해 가지고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그리고 그 왜 나머지도 얘기해 주세요.
0: 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당사자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그때는 꼭 가족이 같이 있으면서 환자의 상황을 얘기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보통 괜찮나요? 어떤 것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어르신들께서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실제로는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제 거동도 힘든 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가족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왜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그래서 그때 가족이 여러 상황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공단 직원이 간 이후에는 장기 요양 의사 소견서라는 거를 병원에서 받아오게 하는데요. 그 소견서까지 접수가 되게 되면은 공단에서 등급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등급이 나오게 되면은 이용할 수 있는 거는 크게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그리고 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가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1: 네.
0: 거기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방문 요양이라 그래서
1: 네.
0: 일주일에 5일에서 6일 하루에 3시간 정도씩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찾아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주 야간보호 서비스라는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하는 게 대표적인 제가 서비스입니다.
1: 네.
0: 방문 요양은 약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고요.
1: 네.
0: 주 야간보호 서비스는 약 한 달에 40만 원 전후 가 발생되고 마지막으로 시설 서비스라고 하는 노인 요양 시설 혹은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일반 사람들은 이거를 요양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 네.
0: 요양병원이랑은 다릅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

0: 경우에는 한 달에 약 1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4인실에서는 그 정도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1: 갑자기 그런 생각 들어요. 진짜 취하면 안 취했어 이러시잖아요. 그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들도 나 할 수 있어 하는 게 사실은 약간 진짜 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낯선 분들 앞에서는 할 수 있어
0: 맞습니다.
1: 라고 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이 물론 막상 그 현장에 있으면 우리 아빠 왜 그래? 이럴 수 있는데 약간 떨어져서 생각해보면 그냥 마음 아파요.
0: 맞습니다.
1: 네. 가족들이 이제 또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언제쯤 요양시설을 알아봐야 하나. 언제까지 내가 돌봐드릴 수 있고 언제부터는 이제 정말 시설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 결정하는 것도 참 힘든 것 같거든요.
0: 맞습니다.
1: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저는 우리나라에도 일본의 케어 매니저 제도처럼 돌봄에 대한 코디네이터를 좀 더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혹은 그런 전문기관, 전문 직종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가족들의 여러 가지 판단으로 해가지고 시설에 대한 입소 여부를 많이 결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의 현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치매 안심센터와 장교양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과 함께 언제 시설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좋으냐라고 하면은 저는 꼭 말씀드리는 게 미리 초기부터 시설에 대한 준비를 해놓으시라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준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설은 평생 동안 들어갈 수도 있고 괜찮아지면 회복되면 다시 집으로 오실 수도 있는 곳이기는 하는데요. 시설을 알아볼 때 많은 분들이 갑자기 참다 이젠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시설을 많이 결정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입소할 수 있는 시설 하루 이틀 한 몇 주 안으로 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들이 집 알아볼 때 하루 이틀 만에 계약하고 결정하지 않듯이 내가 평생 살아갈 부모님이 평생 살아갈 집이라는 생각으로 초기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직 시설 안 갈 건데 라는 생각은 당연히 그렇게 가지시는 것은 괜찮으시되 미래를 준비하는 뜻에서 시설을 미리 좀 이런 곳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곳을 찾아보면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 언젠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보통은 많은 분들이 대소변이 어려워지시거나 그래서 돌봄이 많이 필요해 주시는 특히 대변 관리가 안 됐을 때 혹은 치매 등으로 인해 가지고 가족이 좀 더 돌보는 시간이 많아지거나 배회나 실종의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을 때 그때 시설들을 생각하시는데요. 네, 그것 때문에 죄책감도 많이 가지십니다.
1: 너무 이해할 수 있는 게 근데 뭐가 어렵냐면요. 급히 알아보면 마음에는 안 들지만 날짜가 맞는 대로 그냥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도 생기는데 또 미리 알아보는 친구들 중에는 알아보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데 기다리라는
0: 맞아요.
1: 뭐 언제까지는 여기가 자리가 없습니다. 그쵸,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처럼 막 약간 뭐 줄 서 있는 것 같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는 더 복잡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걱정도 좀 들긴 했어요.
0: 맞습니다.
1: 치매가 있어도 익숙한 일상과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고 중요한 건 존중과 이해다라는 말을 책에 쓰셨는데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모습은 어떤가요?
0: 제가 지역사회에서 많이 만나뵙는 분들은 결국 치매로 인해서 많은 지지체계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틀리다 보니까 치매로 진단받고 10년이 넘었는데도 그 초기 증상 그대로이신 분들도 있고 갑작스럽게 악화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오히려 초기 증상에서 그대로 머물러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셨습니다. 실제 치매 유병률 조사라는 보건복지부 통계조사에서도 중증 치매 환자는 100명 중에 약 2, 3명 정도 퍼센트고 그 외에는 초기와 중등도 치매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이었던 거는 이웃, 종교기관, 주변 사람들이 그냥 요 어르신 잘 지내는지 매일 보던 사람이 안 보이는데 어떤 상황인 건지 어떻게 보면 동네 수명처럼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그런 문화가 공적 자원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었고 공적 자원과 그런 비공식 자원이 함께 개입이 됐을 때 치매가 있어서 조금 불안하지만 불행하지는 않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1: 이 가족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뭔가요?
0: 가족들은 이제 치매

0: 가 있으신 분이 혼자서 내가 우리들이 일을 나갔을 때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 혹은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닐 때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면은 내가 그것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데 가족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주변에서 그냥 좀 더 멀리서 지켜보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족한테 알려도 줄 수 있고 이런 모습들이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화로 된다고 하면은 좀 더 불안감을 낮출 수가 있겠죠.
1: 나중에는 그 부모님 관찰하는 카메라들
0: 홈캠처럼
1: 달아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좀 우리 부모님이 괜찮으신가.
0: 맞아요. 근데 그건 집 안에서만 되다 보니까 대부분은 집 안에서 있으면 너무 답답하니까 그쵸. 보통 나가서 있고 나가서 있을 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는 기본적으로 저는 초기 때 그런 것들을 대비하라고 안내를 드리는데요.
1: 미리.
0: 네.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을 해놓으시면은 치매로 진단받았을 때 외부에서 받든 치매센터를 통해서 받든 등록을 해놓으시면은 기본적으로 경찰청 서버에다가 지문 사진 사전 등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실종이 돼서 핸드폰도 없고 신분증도 없을 때 지구대에서 지문 조회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종 예방 물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옷에다 붙이는 인식표라든지 혹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배회감지기를 또 문의를 하세요. 그런데 배회감지기가 크게는 충전을 하는 워치형이 있고 충전형이 있고 충전하지 않고 태그형 제품이라고 해서 그거는 배터리 교체형인데 1년 이상 배터리가 갑니다. 위치를 찾는 거는 이 GPS형보다는 충전형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이제 소형이고 금액도 부담 없기 때문에 장교양 등급을 받았으면은 복지용구 업체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민간 제품으로도 이 배회감지기 태그형 제품을 해놓으면은 아직은 우리 부모님이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라고 하는 분들도 미리 대비해 놓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1: 이러다 우리 나중에 진짜 칩 어디 쪽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음악을 한 곡 듣겠습니다. 롬의 옛 이야기 듣고 또 이야기 나눌게요.

0: 로움의 옛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가까운 곳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을 돌보며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강동구 치매안심센터의 홍종석 사회복지사 팀장님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치매가 개인의 병이라기보다는 사회가 같이 고민하는
1: 네.
0: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요?
1: 맞습니다.
0: 네.
1: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질병 이름으로 된 법이 이제 크게 두 개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암관리법, 하나는 치매관리법. 치매관리법은 이제 2012년, 11년, 12년에 이제 시행이 돼서 치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총체적인 관심을 가지는 이제 정부에서 법도 만들었고, 또 5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관리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관심도 가지고 있고, 특히 전국적으로 256곳의 치매 안심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확실히 치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치매와 관련돼서 언제 어디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치매 상담 콜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1899-9988이라는
0: 네.
1: 치매 상담 콜센터가 있는데 그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중무휴 전문 상담원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상담 콜센터를 꼭 이용을 하고 그곳을 통해서 치매 안심센터를 연결받을 수 있도록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뭐 18세부터 99세까지 누구나 99세 팔팔하게 살 수 있다는 이런 번호인가 봐요.
1: 맞습니다.
0: 네.
1: 그 번호예요.
0: 네. 1899-9988.
1: 네.
0: 요즘에 너무 혼자 사는 분이 많아지면서
1: 네.
0: 그 어르신들도 혼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고립 이런 게 좀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1: 네,
0: 사회는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그런 거 어떻게 좀 막을 수 있을까요?
1: 네. 이 사회적 고립은 치매의 위험성으로도 굉장히 크다라고 WHO 사회연결위원회에서도 발표를 했고
0: 네.
1: 얼마 전에 이제 란셋위원회라는 곳에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치매 위험 요인으로 해서 무려 5%를 사회적 고립으로도 이제 꼽았는데요. 앞으로의 사회는 더 사회적 고립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는 모두 다 이제 예측은 하고 있는
0: 네.
1: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런 공적 자원이라든지 AI 이런 거 발달도 당연히 좋지만 사실상 사람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관심을 가지고 내가 모르는 타인과의 어떤 관계와 소통을 통해 하는 문화가 조금씩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언젠가 내 부모님, 내 가족 그리고 내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관심 가져주는 관심과 관계가 많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앞으로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이제 어르신들이 좀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치매에 걸리면 내 삶은 끝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 하시지 않나요?
1: 네.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0: 네.
1: 치매 검사도 그래서 거부하고 내가 치매 네. 진단을 안 받으면 그냥 치매 환자 아니니까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도 하시죠.
0: 근데 어때요? 이전의 삶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렇죠. 이제 통계 보건복지부에서 치매 유병률 조사 통계를 했을 때도 중증 치매 퍼센트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약 2, 3명 정도이기 때문에 초기와 중기가 많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치매 안심센터의 주 사업 중에도 조기 발견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조기 검진 사업.
0: 네.
1: 초기에 발견을 해서 현재 나와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중에서는 증상 완화제가 있기 때문에 증상 완화제를 통해서 초기에 잘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그냥 노화에 따른 깜빡깜빡함인지 이 치매로 인한 깜빡깜빡함인지 모를 만큼도 수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살짝 불편한 점이 있으면 조금 주변에서 배려해주는
0: 네.
1: 그런 문화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슬로우 계산대 같이 뭔가 빠르게 계산하는 사람은 빨리 계산하지만 천천히 계산하고 도움이

0: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사회가 서로 배려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도 이전보다 괜찮아졌지만 앞으로는 더 치매가 있어도 나이가 들어도 좀 더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1: 우리 팀장님이 뭐 대부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마무리로 앞으로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또는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이렇게 팀장님이 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있으실까요?
0: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치매 안심센터를 꼭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 그리고 이제 지원 등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한편 정기적으로 치매 검사도 받으시는 한편 치매가 있는 분들도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문화 그리고 사실상 우리들이 나중에 언젠가는 다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맞는데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시설에 갔을 때 어떤 환경이면 좋을지 시설에 있는데 내가 이 시설이라는 곳이 절대 나쁜 곳이 아닌데 우리들은 지금 요양시설 가라 그러면 아무도 좋아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안전을 위한 통제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을 서로가 배려하는 문화가 됐을 때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 시설에서 나와서 동네를 돌아다녔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어떠면 좋을지 않을지 그리고 통제된 곳 안전이 중요한 것보다 그 당사자의 삶, 치매가 있는 분들이 혹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요양시설을 가더라도 내가 키우던 반려동물과 같이 올 수 있고 그리고 시설이 개방되어 있어서 마치 카페처럼 어떤 문화 공간처럼 사람들이 오가고 있고 시설에 있는 분들이 불편해서 외부로 나가는 게 힘들다면 그 사람들과 그런 공간에서 같이 교류했을 이런 지역사회와 함께 개방된 그런 돌봄기관들이 보다 지금보다 많아지는 그런 문화와 환경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치매가 있어도 좀 더 돌봄이 필요해도 불편하지 않는 환경에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폐쇄가 아니라 개방이 네.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그리고 너무 불안해하면 그게 오히려 더 건강을 망칠 수 있으니까 그쵸. 조금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0: 맞습니다.
1: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 오늘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동구 치매안심센터의 홍종석 사회복지사 팀장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금현 앙상블의 기억의 숲 흐르고 있습니다. 치매는 모두가 함께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 삶의 문제라는 거 그리고 또 혼자 감당할 게 아니라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사회와 연결돼 있으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거 그런 생각 한 번 더 해봤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보이는 마음 그게 바로 돌봄의 시작일 거예요. 이 곡 들으면서 저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함께 걸어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우리에겐 부처님 또는 석가모니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그분. 사실 석가모니는 석가족에서 나온 성자를 칭하는 것이고 그의 본래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였죠. 고대 인도 소왕국의 왕제로 태어난 그는 부족할 것 없이 성장하고 결혼의 아들까지 얻었지만 늘 삶의 허무함과 고통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급기야 29살에 집을 뛰쳐나오기에 이르죠. 성문 밖에서 병든 자들의 괴로움과 죽은 자의 모습을 목격한 그는 자신이 직접 겪지 않은 괴로움과 죽음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하게 됐는데요. 지금 우리 주위에도 타인의 아픔에 공감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이들을 우리는 살아있는 부처라고 부르죠. 오늘 부처님 생신을 맞아 세상 곳곳 살아있는 부처 같은 이들 모두의 행복을 빌어봅니다. 5월 24일 일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안비치 왜 여러분의 소리 찬불과 탑돌이로 출발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안비치 외 여러분의 소리 찬불과 탑돌이 함께 들으면서 5월 24일 일요일 풍리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풍리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이 석가탄신일이라 내일 하루 더 대체 공휴일로 쉴 수 있으니 평소보다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풍류를 즐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샵 0302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겨주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구학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바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반가운 사연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잠시 소개해드릴게요. 해바라기님, 안녕하세요. 화창한 날씨가 좋네요. 오늘도 질청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승승장군님, 안녕하세요. 풍류음악 덕분에 더 편안한 일요일 오후 보내네요. 아쟁산조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때이른 초여름 날씨네요.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2987님, 더워도 국악방송, 추워도 국악방송, 언제나 국악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럴 때 추임새가 나오는 거죠. 얼씨구 좋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여러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지난주 주옥같은 사연 보내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께 오늘도 감사 인사드리고요. 쉽고 편하고 즐겁게 알아갈 수 있는 좋은 풍류음악 잘 선별해서 전해드릴게요. 앞으로도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노근하지만 평화롭고 안식이 어린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있습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탭 클릭하시고요. 풍류가 좋다 페이지 찾아오시면요. 다시 듣기 메뉴가 있거든요. 바로 다시 듣기 누르시면 저와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인 거 아시죠?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도전해 주세요. 오늘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 푸짐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 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푸짐한 선물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사연 꼭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좋은 선물 전해드릴게요.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안숙선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 구음신화의 감상하시겠는데요. 구음신화에는 무가나 춤의 반주를 위해 목구성으로 아아아나, 아니나 또는 너흐 등의 음절을 가사 대신 부르는 육자배기 토리 소리에서 유래되었어요. 주로 굿 연행에서 불렸고요. 근대에서는 판소리 명창이 무대에 올라 기악 합주 신하이와 함께 부르거나 장구, 진 반주에 맞춰 단독으로 부르기도 한답니다. 오늘은 안숙선 명창의 소리로 구음 신하이 감상하시겠습니다.

우리 국악방송 애청자 여러분께서 특히 올해 자주 청해 주시는 곡이 있습니다. 바로 회심곡인데요. 오늘날엔 주로 민요 명창들이 많이 부르지만 원래는 회심곡도 불가의 소리였습니다. 불교의 대중적인 포교를 위해 알아듣기 쉬운 사설로 만들어진 노래죠. 돌아올 회의 마음심. 불교에서 말하는 회심이란 사악한 마음을 돌려 착하고 바른 길로 돌아간 마음을 뜻하는데요.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가 지었다는 회심곡은 선행하여 극락에 갈 것을 권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회심곡의 한자를 돌아올 회가 아닌 니우칠 회로 적기도 하는데요. 마음이 바른 길로 돌아오려면 잘못을 니우치는 것이 먼저일 테니 어떤 한자로 적으나 의미는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죠. 처음엔 불교의 포교를 위해 탄생한 노래니 주로 탁발승들이 꽹가리를 치며 회심곡을 부르고 다녔다는데요. 이를 소리꾼들이 배워서 부르며 대중적으로 속화되기 시작한 거죠. 오늘날엔 고사연불로 불리던 회심곡과 민요 명창들이 부르는 회심곡, 또 지방의 상여소리 등에 삽입돼 불리던 회심곡 등 여러 버전의 회심곡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설도 조금씩 다 다르지만 추각해보면 결국 부모에게 효도하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야 죽어서 극락에 간다는 내용이 기본 줄기를 이룹니다. 오늘날 경기 소리꾼들이 주로 부르는 회심곡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각각 불가조와 소리조로 불리고 있는데요. 두 유형 모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설법하는 부모 은증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불가조 회심곡은 축원 덕담 사설이 길게 나오다가 부모 은공과 탄생, 죽음, 저승, 지옥, 극락에 대한 얘기가 단계별로 길게 이어지고요. 이를 더 짧게 축약한 소리조 회심곡은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부모 은공으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청춘 가고 백발 오니 애달고도 슬프도다 라며 늙어 죽어지면 만나게 될 사후세계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세월이 금방 가고 저승이 가까우니 세상천지 동포님네 회심곡을 허수 말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할 일을 합시다 라고 교훈적인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전병훈의 소리, 회심곡 불가조 함께 들었습니다. 이 회심곡의 사설이 부모 은중경을 바탕으로 구성돼서 어버이날 즈음에 특히 많은 분들이 청해 주시는데요. 본래는 불교의 포교를 위해 만들어진 노래였다니 오늘 석가탄신일을 맞아 회심곡의 사설 내용을 노랫말 봄풀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착한 마음으로 살기를 권하는 내용은 사실 종교와 관계없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회심곡이 많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싶네요.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잠시 후 2부에는 푸짐한 선물이 걸린 2부 첫 곡 맞히기 이벤트 계속됩니다. 2부가 시작되고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 모두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먼저 1부 마지막 곡으로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 관악영산의 상 중 상영산부터 중영산까지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0: 하고 자신만의 진정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또 누군가는 가족을 기다리며 따끈한 저녁밥을 짓는 시간. 그리고 그 저녁 밥상을 향하는 행렬이 길 위를 가득 메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게 설레면서도 조금은 지치는 시간. 저녁 밥상보다 먼저 만날 수 있는 음악 밥상이 있습니다. 맛깔나는 음악과 매일 다른 주제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며 허기진 마음 든든히 채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에서 만나요.
1: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오늘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고성옥의 소리 이효도 산하였습니다. 이효도 산하는 제주도 어업 노동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민요죠. 해녀들이 바다로 물질하러 나갈 때나 배에 노를 저을 때 부르는 노래였어요. 오늘도 정답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지난주 발표와 마찬가지로 추첨을 통해 다음 주 선곡 게시판에 올려서 알려드릴게요. 계속해서 많은 응모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꼼꼼히 챙겨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받으실 당첨자분들은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문자로 받으실 주소와 성함 꼭 보내주세요. 지난주에도 첫곡 마치기 이벤트에 응모해 주신 많은 분들 계셨는데요.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2775님, 유지숙 슬비 타령입니다. 유지숙님 노래는 다 좋아요. 네, 그렇죠.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슬비 타령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바라기님, 정답 유지숙 슬비 타령. 저도 타령 한번 배워보고 싶네요. 요즘 정년이 보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아, 네. 여성 국극을 다뤘던 드라마였죠. 저도 정년이 참 재미있게 봤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승수장 의원님, 정답 술비 타령. 술비가 그물에 연기라는 닷줄이군요. 이제 술비 타령을 들으면 제대로 압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영미님, 술비 타령.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 많은 정답 사연 보니까 곡이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는 풍류음악이 나오면 어깨가 덩실덩실 들썩거리기도 하고 앞으로는 좀 더 재미있고 편한 풍류 잘 선별해서 여러분과 함께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풍류가 좋다 될게요.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음악 한 곡 듣고 풍류 사전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필기의 대금, 강백천류 대금산조, 김동표 가락 감상하시겠는데요. 김동표 가락이란 스승인 강백천에게 배운 김동표가 세월이 흘러 또 다른 후계자에게 자신의 가락을 추가하여 전승케 한 가락을 말합니다. 강백천류 대금산조의 특징은 변조나 변청을 사용하지 않은 신하이제 대금산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필기의 대금 연주로 감상하시고 저는 풍류사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아버지, 그런데 자진한잎이 원래는 가곡의 형태인 삭대엽을 우리말로 풀어 쓴 거라고 풍요사전에 나왔었잖아요.
1: 그래, 그래. 그때 그랬잖아. 맞아. 그리고 지금은 가곡의 반주 음악들을 기악곡으로 연주하는 모음곡을 자진한잎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지.
0: 와, 그럼 가곡은 엄청 빠른 노래인가 봐요. 빠를 삭자를 쓴 삭대엽이 원형이라는 말이에요?
1: 아마 그거는 말이야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곡이 어떤 음악인지 자세히 알고 싶거든 말이야. 아, 오늘도 풍요 사전을 함께 펼쳐보자꾸나. 네, 오늘도 풍요 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가곡은 시조시를 노랫말로 얹어 부르는 우리 전통 가악의 한 장르인데요. 거문고, 가야금, 세피리, 대금, 해금, 장구 등 관현 악기와 장단 악기까지 두루 갖춘 실내악 반주가 따른답니다. 민요나 판소리 등이 악보 없이 구전으로 전승된 것과 달리 가곡은 노래 악보뿐만 아니라 반주 악기들의 악보까지 전해져 오는 앙상블 음악인데요. 이 가곡의 역사는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악보로 남겨진 기록은 16세기 고악보에 수록된 만대엽부터 확인됩니다. 17세기에는 만대엽, 중대엽, 삭대엽으로 분화됐다가 후에 만대엽과 중대엽은 너무 느려서 인기가 없어지고 결국 19세기 이후 삭대엽만 살아남게 되는데요. 이 삭대엽으로부터 또 다양한 변주곡이 파생돼 오늘의 가곡 한바탕이 완성된 거죠. 이 가곡을 또 다르게 부르는 아명도 있는데요. 만년 장환지곡, 만년이나 긴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곡이란 뜻입니다. 현재 전승되는 가곡의 악곡들은 남창가곡 27곡, 여창가곡 15곡이 있습니다.

이준하의 노래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여 버들은 감상하셨습니다. 이 곡이 가곡의 여러 악곡들 중에서도 가장 느린 곡인데요. 삭대엽의 두 번째 변주곡이라 이삭대엽 또는 이수대엽이라고도 읽죠. 빠를 삭자가 쓰인 삭대엽의 변주곡이 이렇게 느리면 삭대엽보다 더 느려서 인기가 없어 사라졌다는 중대엽과 만대엽은 얼마나 느렸던 걸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이삭대엽은 더 느리게 변주가 된 거고요. 가곡 한바탕의 후반부에는 한결 빠른 속도의 파생곡들도 있답니다. 5월

24일 일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리가 좋다. 아이고 벌써 아쉽지만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어요. 정대석의 검은고, 정대석제 검은고 산조 중 진양조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리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산스크리트어 샤카무니를 음역한 건데요. 샤카족의 성자라는 뜻입니다. 샤카무니의 무니란 말에는 고행자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왕자로 태어난 석가모니가 그 지위를 버리고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었으니 그에게 고행자란 호칭이 붙은 건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석가모니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기까지에는 수많은 고행, 긴 수행의 시간이 있었을 텐데요. 부처님 오신 날, 스스로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라. 스스로를 진리의 등불로 삼아 그 진리에 의지해 살아가라 라는 석가열의 마지막 설법 내용을 생각하면서 산책길 문을 엽니다. 이 시간 첫 곡으로 불교 영산제를 올릴 때 영산 작법 절차 중에 하나, 대직찬 때 부르는 소리, 영산 대직찬 보내드립니다. 박송암 스님의 소리와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범패 중에서 영산제를 올릴 때 행하는 영산작법 절차 중에 하나, 대직찬 때 부르는 영산대직찬 들으셨는데요. 박송암 스님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대직찬은 중직찬, 소직찬과 함께 영산 삼직 중에 하나인데요. 부처님에 대한 찬탄과 귀의를 노래하는 음악입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석가여래의 마지막 설법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스로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라. 스스로를 진리의 등불로 삼아 그 진리의 의지에 살아가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석가모니는

정반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왕자로 태어났지만 우리 인간의 삶이란 생로병사의 고통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되고 마침내 왕족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를 하죠. 고행의 연속과 긴 수행 끝에 마침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자가 됐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그의 고행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의 마지막 설법, 스스로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라. 스스로를 진리의 등불로 삼아 그 진리에 의지해 살아가라 하는 말. 남의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진리를 의지하라는 부처의 뜻 오늘 다시 새겨봅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이 제공하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악산책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청취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코너 함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에 음악 문화의 여백, 수요일에 열릴 무대 펼칠 소리, 목요일에 이 시대의 예인, 금요일에 생각의 향기와 같은 코너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창작한 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그리고 일요일 오늘은 전곡 감상 코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대금독주 가진 영산 회상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소정 김정수 대금독주 가진 영산 회상이란 음반에 수록된 음악입니다. 이 음반은 대금 연주자 소정 김정수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6년에 발매한 음반인데요. 대금독주 가진 회상 전곡을 연주해서 대금소리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음악을 대금소리로 온전히 듣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봅니다. 오늘 들으실 가진 회상은 정상지곡이란 아명으로도 불리는데요. 이 음악을 연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음반에서는 현악영산회상의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떠리, 상현도들이까지 연주하고 여기에 밑도들이와 돌장을 거쳐서 다시 현악영산회상의 상현도들이 사장으로 이어져서 하현도들이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까지 연주한 후에 뒤풍류 음악인 천년만세 세곡 계면가락 도들이, 양청 도들이, 우조가락 도들이까지 연주하는 가진 회상입니다. 오늘 가진 회상은 소정 김정수의 대금 독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김정수는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 7기생인데요. 지난날 대금의 명인 고 녹성 김성진에게 대금 정악을 배우셨습니다. 국립국악원 연구원을 거쳐서 1980년대부터 축의예술대의 국악과 교수로 재직하신 바 있습니다. 연주자로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셨는데요. 한국창작음악연구회 회장과 KBS 국악관현악단의 초대 악장을 역임하셨고요. 1988년에는 한국청소년국악관현악단, 1996년에는 서울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하기도 해서 국악관현악 발전에도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오늘 상령산부터 우조가락도들이까지 이어 연주하는 가진회상 대금 독주 듣겠습니다. 소정 김정수의 대금 연주고요. 전체 연주시간 70분 8초입니다.

현악영산 회상에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떠리, 상현도들이, 밑도들이와 돌장, 상현도들이, 사장, 하현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까지 이어 연주한 음악이었죠. 가진회상 전바탕 들으셨는데요. 전체 연주시간 70분 8초였고요. 소정 김정수의 대금 독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6년에 소정 김정수 대금 독주 가진 영산회상이란 이름으로 발매한 음반에 담긴 음악으로 들어보셨습니다. 대금 연주자 김정수는 1998년에 KBS 국악대상의 대상, 그리고 1999년에 KBS 국악대상 공로상과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에서 오늘은 대금 독주로 듣는 가진 영산회상 전곡을 듣는 시간으로 함께 하셨고요. 이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진주 건무 반주 음악 듣겠습니다. 진주 건무는 조선 후기에 건무가 유행되는 현상과 맥을 같이 해서 발생한 걸로 추정되는 춤입니다. 진주 지역의 교방과 권번을 통해 이어진 춤인데요. 교방 권번 전승이라서 여성들의 춤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춤은 무대 규모에 따라서 인원수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짝수로 추는 춤입니다. 오늘 진주 건무 반주 음악을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연불로 시작해서 자진 타령으로 마무리한 음악 진주건무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이번에 탑돌이라는 음악 준비했습니다. 탑돌이란 말, 탑을 돈다는 말인데요. 바로 오늘 음력 4월 초파일의 행사에 탑돌이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전국의 사찰에서 탑돌이 행사를 할 텐데요. 탑을 도는 행위는 부처의 뜻과 그의 공덕을 노래하는 행위고요. 궁극적으로는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불교일의 하나로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대중화 흐름에 따라서 의례적 기능 외에도 하나의 놀이처럼 확산이 됐습니다. 탑돌이를 할 때는 원래 불교의 사물인 범종이나 운판, 목어, 법고를 치면서 범패와 연불만 했었는데요. 이후에 여기에 사면육각을 연주하기도 하고 여러 민요풍의 노래까지 곁들여서 확산이 됐습니다. 오늘 들으실 탑돌이는 민요풍의 노래로 새로 만들어진 음악인데요. 이춘희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전국 사찰에서 탑돌이를 하겠네요. 탑돌이를 할 때 부르는 민요풍의 노래 탑돌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보유자 이춘희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경기민요 노랫가락 듣겠습니다. 전태룡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음력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오늘 전국 여러 사찰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펼쳐질 테고요. 또 연등놀이라든가 탑돌이와 같은 불교 행사도 펼쳐질 텐데요. 오늘 석가모니가 왕족의 지위를 버리고 고행을 선택해서 스스로 깨달은 자가 되기까지의 그 노정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그의 마지막 설법, 스스로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라. 스스로를 진리의 등불로 삼아 그 진리에 의지해 살아가라 라고 한 말도 다시 한번 더 새겨봅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이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음의 환한 등불 하나 밝혀놓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1원 FM 106.9MHz, 목포 진도 1원 FM 94.7MHz, 남원 1원 FM 95.9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MHz, 제천 단양 1원 FM 90.1MHz, 충북 영동 1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아침마다 비교적 같은 시각에 손이 가는 것들이 있죠. 책상 위 안경, 출근 가방, 그리고 회사에 도착해서 마시던 따뜻한 커피 한 잔,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 가운데 커피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뭐 꼭 맛이 좋아서라기보다 그 한 잔을 마셔야만 몸이 각성하면서 하루가 제대로 시작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커피를 거의 끊는다거나 조금만 드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유, 커피 마시니까 속도 좀 불편한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잠도 잘 오지 않더라고요. 이러면서 말입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졸음을 부르는 물질의 작용을 막아서 우리 몸을 깨워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갑자기 커피를 끊으면 두통이 오거나 몸이 무겁고 괜히 짜증이 나고 또 집중이 잘 되지 않는 일, 그런 일도 생깁니다. 그건 몸이 그동안 의지해온 리듬을 새로 맞추는 과정인데요. 습관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나를 버티게 해준 것이 언제나 내 몸에 꼭 맞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젊은 날엔 커피 한 잔으로 밤을 새우고 일을 밀어붙이면서 피로를 잠시 덮어두기도 했지만 이제는 몸이 먼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유, 커피 좀 줄여주세요. 아, 좀 줄이자고. 오늘은요, 뜨거운 물 한 잔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무엇을 더 채워야 하루가 시작되는지 보다 무엇을 덜어내야 편안해지는지 가만히 살펴보는 그런 아침이면 좋겠네요.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경기민요 본향 노랫가락입니다. 소리의 한명순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경기민요 본향 노래가락이었습니다. 소리의 한명순이었습니다. 오늘은 5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창 일을 많이 할 때는 커피가 하루의 신호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죠. 출근해서 한 잔, 오전 일이 밀려오면 또 한 잔, 점심 먹고 잠시 졸릴 때 한 잔. 뭐 몸이 원해서라기보다 일이 시키고 습관이 시키고 분위기가 또 시켜서 그래서 마신 날이 많았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시면 속도 쓰린 것 같고 또 밤잠이 그래서 커피를 아예 끊거나 오전에 한 잔 정도 이렇게 줄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평소 많이 마시던 커피를 갑자기 딱 끊으면 우리 몸이 많이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뭐 두통이 생기거나 피로감이 커지고 괜히 집중도 안 되고요. 기분이 가라앉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커피를 끊은 뒤 하루 이틀 사이에 가장 불편하고 일주일쯤 지나면 차츰 나아진다고 하니까 커피를 줄이고 싶은 분들 단번에 끊기보다는 조금씩 줄여가시기 바랍니다. 아, 익숙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월요일 순서 안내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그리고 건강 더하기까지 함께 하겠고요. 2부에서는 전국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풍경소리, 그리고 세대 간의 차이를 이해해보는 주민번호 1234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길타령 듣겠습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오늘부터는 연주자들에게 음원 녹음 기회를 제공하고 또 고품질의 방송 음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온 국악방송 새 음원 시리즈 가운데 엄선한 곡들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현대시를 평시조 선율에 얹어 들려주는 특별한 음반 변진심의 현대시조 가운데 한 곡 준비했고요. 함께 감상하실 곡은 중월이시죠. 성불사의 밤입니다. 성불사 깊은 밤의 그윽한 풍경 소리.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식구인데요. 이 작품은 시인 이은상의 시에 곡조를 얹어 시조창으로 새롭게 풀어낸 노래입니다. 특히 오늘 들려드릴 중월이시조는 평시조보다 중간 호흡이

호흡이 조금 더 깊고 길어서 담담하게 흘러가면서도 짙은 여운을 남기는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이 노래를 들려주실 분은 가객 변진심 명인입니다. 변진심 명인은 어린 시절부터 노래 잘하는 학생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때 처음 시조를 배운 지 불과 한 달 만에 무대에 올랐는데 당시 어른들이 김오라 명창 같은 소리 뭐 이렇게 감탄할 만큼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제시조의 맥을 지키기 위해 직접 경제시조 보존회를 세워서 후학 양성과 보급에도 힘써왔습니다. 변진심 명인 집안의 다섯 자매가 모두 국악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곡에서 검은고 반주를 맡은 변성금 교수 역시 친동생입니다. 자, 새벽 고요한 시간 성불사 풍경 소리처럼 잔잔히 번져오는 시조 한 수 들어보시죠. 노래의 변진심, 검은고의 변성금, 장구의 김광섭입니다. 중월이시죠. 성불사의 밤입니다.

견진 신명인의 목소리로 중얼이시조 성불사의 밤 듣고 오셨습니다. 현대시와 전통 시조창이 만나 낯설지 않으면서도 깊은 여운을 남긴 귀한 음원이었는데요. 도들뼈 누리음악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악방송이 정성껏 기록해온 새 음원 시리즈 가운데 의미 있는 한 곡씩을 골라 매일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요. 대금 신화위입니다. 대금의 김동표, 구음의 조순애, 장구의 김향옥입니다. 14분의 긴 호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0: 대금 시나위 듣고 오셨습니다. 대금의 김동표, 구음의 조순애, 장구의 김향옥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건강검진표에 적힌 숫자들 가운데서도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신경 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흔히 LDL을 나쁜 콜레스테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부릅니다. LDL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고 HDL은 혈관에 남은 콜레스테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 식습관을 통해 LDL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살펴보는 일이 중요해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식탁에서는 어떤 음식들이 LDL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까요? 먼저 양파입니다. 양파는 혈관 청소부라고도 불립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혈관 벽 손상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푸른 생선도 좋습니다. 고등어, 꽁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또 딸기에도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과일은 당분 문제가 있으니까 적당량으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견과류와 아보카도처럼 불포화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강황도 혈관 건강을 생각할 때 관심 있게 보는 식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음식 하나만 믿기보다는 짠 음식은 줄이고 튀김보다는 굽거나 찐 음식을 고르고 채소와 생선을 자주 곁들이는 식습관이 더 중요하겠죠.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습관, 식습관을 통해 조금씩 변화해 나갑니다. 잘 아시죠?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단가 어화세상 실황 음원으로 듣겠습니다. 소리의 이임래, 북의 이태백입니다.
1: 아들 누구나

0: 한가 헐쩍 가끔 틈타 가면서 놀아 모세.
1: 단가 오화 세상이었습니다. 소리의 이임내, 북의 이태백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일부 마무리 곡입니다. 서도 작가 장한몽인데요. 소리의 이은관입니다. 17분의 긴 호흡입니다.
2: 옛날 옛날 태양의 청기 좋고 총명한 미남 학도 이수리는 불행하게도 일찍 부모를 잃고 할 수 없이 아버님의 친구 되시는 심상옥씨 집에 가서 양육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 심상옥씨의 무남동료 여동딸인 심순애와 우연히 뜻이 맞아가지고 사랑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놀겠다. 사랑 사랑 사랑아 화둥둥의 내 사랑.

깊어도 우리 둘의 사랑이 변할 수가 있을 소냐. 이렇게 두 사람의 애정은 나날이 깊어가는데 어느 날 심순애가 동창생의 생일 잔치에 갔다가 우연히 김중배라 하는 사람을 눈에 띄우게 되는데, 이 김중배로 말할 것 없으면 장안에 큰 부자여 아주 호색탕하라. 아이 심순애의 아리따운 모습을 보더니 그냥 이 김중배가 당장 그 자리에서 녹초가 돼가지고 사랑의 욕정이 불타오르는데, 여자 좋은 거다. 그렇지, 여자도 돈만 있으면 후려낼 수 있지. 돈돈감돈 돈, 돈, 돈, 돈.

말랐지 이중배 주머니가 말을 쏘냐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10냥짜리 지폐 100냥짜리 지폐가 그들 그리고 놀아란다 아 이렇게 돈을 가지고서 이제 심순애를 한번 후려내 볼 작정인데 어느 날 심순애 아버지를 살살 깨워가지고서 그 심순애 아버지의 그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을 알아채려가지고 큰 돈을 줘가지고서 사업을 도와준다네 심순애를 갖다 아내로 삼겠다고 살살 청혼하니까 이 심순애 아버지는 그냥 주책이 없이 이 청혼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심순애 아버지는 예 순애야 저 이리 오느라 예, 순애야. 그걸 여기 앉아라. 그, 저, 너, 뭐, 그, 돈 잘 쓰고, 너무너무 그 잘생긴 그, 김중배라 하는 사람 잘 알고 있지? 예, 잘 알고 있삼나이다. 예, 너, 네가 거두절묘고 그 사람한테는 네가 시집을 가야 되겠다. 아니, 아버님, 이게 벼랑간 무슨 말씀이 오니까? 예, 내가 네 사정을 모르겠냐마는 우리 집 사정이 이루고 보니 아무 소리 말고 그 사람

아버지한테로 내가 시집을 가라. 아니 아버님 이게 충만했습니까? 예, 충만했지. 내가 너한테 쓸데없는 말을 했느냐. 어서 가라, 어서 가. 아이고 아버님,

그것이 불가한단 말이오. 돈이야 돌고 도는 돌아가는 풍선이오. 천만금을 다 주어도 제 사랑을 못 팔아요.

자요. 수리를 쳐버리고서는 딴 곳으로 시집을

돈이란 말이요. 돈이야 돌고 도는 돌아가는 풍선이요. 천만금을 다 주어도 제 사랑을 못 팔아요. 한정월소 고이생기 제 마음은 못 팔아요. 낮에 갈 곳은 오로지 수일이란 두 글자요. 수일이를 처마리고선 딴

이렇게 호령이 떨어지니 심순엔 할 수 없이 사랑하는 이수일 혼자 두고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김중변의 집으로. 사랑이

내 어차피 맺지 못할 사람이라면 차라리 내가 울고 내가 웃으리. 이렇게 된 나머지 김중배와 심술의 사주가 오고 가고 김중배의 마음은 한없이 한없이 즐거웠습니다만은 심순의 마음은 끝없이 끝없이 원망스러웠다. 월세가 고요한

마지막 이별의 이수일과 심수일 울면서 헤어지는 두 사람의 슬픔이야 가련하기

자신이 돈을 탔네. 김중백에 시집을 가는 건 아니옵니다. 수일씨를 공유학시키라는 부모님의 자룩한 뜻이오니 가히 없은 심순애를 천만 번 용서하시고 이국유학을 가시어서 부디 공부 잘하시고 그리에 환영하소서. 순례야 순례야 사장 말씀을 그리 말하라. 이수일이가 농독한가 그래도 대장부라 학교만 졸업하면 너 하나야 못 먹이고 너 하나야 못 입히랴. 허영의 누나도 마음이 흐려있으니 정신 한번 가다듬어 다시 한번 생각해라. 부딪히는 술성몽 와그득득 부여자고 심순애가 느껴온다. 가시는 적빈하고 부모는 늙으시고 아들 없는 이 딸이니 군세인들 오죽하리. 김중배가 이런 말이 조카 평생을 시켜주고 당신을 이국유학을 시켜준다기 오늘이 된 일이니 한번 용서를 못하시겠소. 빈접다 내 친부야 천금이신 중한 내 몸 돈 받고 파는 내 꼴 참아진정 못 보겠다. 몸도 하나 만두 하나 여자의 귀한 것은 철개가 웃음인데 한 몸으로 두 남편을 어찌 주성 본단 말이냐. 돈이야 돈 돈 좋단 말을 들었건만 이렇게 좋은 줄 안 몰랐다. 창찬의 밝은 달빛 너는 내 맘을 할로다. 순해야 순해야 김중배의 노리개야 돈을 팔린 살덩이야 살았어도 산송장아 부디 평안히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이다지 대동강 이별은 한없이 한없이 슬펐습니다. 그 후 심순애는 김중배네 집으로 시집을 가고 이수리는 어느 곳에서 무엇하고 있느냐. 이수리는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뺏겼으니 돈을 벌어야 사랑의 원수를 갚겠다는 결심하여 돈을 벌어보는데 돈이 되면 그냥 피와 눈물도 없이 그냥 돈을 긁어보는데 돈! 아, 돈이다! 돈 벌어야 내가 산다! 돈이야! 돈이야! 돈이야! 돈, 돈, 돈이로다. 이 세상에 제일 돈. 벌고 도는 돈, 돈. 울리고도 웃기는 무섭고도 돈, 돈. 이 출간장 다 녹이는 야속하게도 무지한 돈. 돈 벌면 내가 이기고 돈 못 벌면 내가 진다. 돈 때문에 사랑 떠진 돈에 진 사나이다. 돈 벌어야 내가 산다. 돈이야, 돈이야.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이렇게 이제 그냥 돈을 벌어가지고 큰 부자가 됐지만 역시 첫사랑의 심순애는 도저히 잊어

볼 길이 없었습니다. 이때 또한 심순에도 김중변의 집으로 시집을 갔지만 밤낮 생각나느니 수일시의 생각뿐이다. 수일시에 대한 일편단심의 순결을 지키지 않니 한승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하루는 지척이 철로다 한 곳에 살면서도 어찌하여 못 보는 것 푸른달이 떠오르면 귀뚜라미가 슬피 울어 상사이랴 그대의 생각 그리워 못 살겠네 이때에 심순아는 고대광슬 높은 집에 금환줄 늘여놓고 호의 호수에 담아대고 김중변을 쳐버리고 수일시 있는 곳에 손살같이 찾아간다 김중배야 김중배야 악마야 김중배야 부디부디 잘 있거라 심순아는 돌아간다 수일시 있는 곳에 손살같이 찾아가서 수일시 수일시 심순애가 왔어요 심순애 이 무정한들 내 마음에 불을 질러놓고 야속하게 떠나더니 왜 또 왔단 말이냐 수래야 응 수래야 수일시 수일시 모든 것을 용서해요 부모님의 그 뜻을 가역질을 못하여서 저질렀던 과거야요 모든 것을 용서해요 순애야 순애야 그 나불나불대는 그 초두관을 닥치고 저 허궁중천에 떠있는 저 달을 치어다보라 10년 후 저 달이 흐리거든 이 수리가 너를 원망하며 피는 물을 흘린 줄 알았다고 응? 수일씨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수일씨 용서해주세요 응? 응? 순애야 순애야 산산하고 냉정하고 야속하고 심순아야 황금의 눈어도 사정없이 떠나더니 이제 와서 웬 말이냐 보고 싶다

어서 빨리 물러가! 이렇게 타박을 맞은 심순애는 허둥지둥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 어머니, 나는 가요. 불효여식 이 세상에 났다가 여자 노릇 못하오으니 차라리 황천에 가서 나만 못한 이내 한이나 풀겠습니다. 어머니, 나는 가요, 나는 가요. 순애야, 순애야, 울지 말아요. 그래도 순이가 마음을 들어 다시 돌아올라니까 기다려보자. 이렇게 한숨과 눈물로 세월 보낼 때 이때 이수리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큰 부자가 됐지만 역시 첫사랑의 심순애는 도저히 심순애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 모든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서 심순애의 집을 찾아가겠다. 순애를 거둔다 거둔다 잡아내고 심순애 있는 곳에 손자같이 찾아가서 순애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우아했다 첫사랑이 어떠가는 나든 이제 깨달았다. 순애

1부 마무리곡 서도잡과 장한몽 듣고 오셨습니다. 소리의 이은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풍경 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또 월요일 코너 우리 사이의 거리를 조금 더 가까이 좁혀보는 주민번호 1234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으로 가보겠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홀에서는 현악 앙상블 조이 오브 스트링스의 공연 메타모르포시스 영산회상이 열립니다. 조이 오브 스트링스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주 예술감독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제자들과 창단한 현악 앙상블입니다. 바로크 음악부터 현대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여 왔는데요. 이번 무대는 좀 더 특별합니다. 한국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새롭게 작곡한 창작곡 세 편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김인규 작곡가의 강강술래와 메타모르포시스 영산회상, 김준호 작곡가의 무화가 연주될 예정입니다. 조이 오브 스트링스 단원들과 국악 연주자들이 협연합니다. 예를 들면 강강술래는 대금, 피리, 해금, 아쟁 같은 국악기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가 함께하는 10중주로 편성했고요. 강강술래의 리듬감과 생동감을 신뢰하게 언어로 풀어냈다고 하니까 우리 장단의 결이 서양악기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나는지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공연의 중심에는 영산회상이 있습니다. 영산회상은 한국 전통기악곡의 정수로 꼽히는 음악이죠. 영산회상을 다섯 악장으로 묶어 24명의 체인버 오케스트라가 새롭게 들려준다고 합니다.

소의 숨결은 플루스로 피리의 소리는 오보에와 트럼펫이 대금의 넓은 울림은 클라리넷으로 또 거문고의 깊은 음색은요 더블 베이스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받아낸다고 합니다.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홀에서 열리는 현악 앙상블 조이 오브 스트링스의 공연 메타모르포시스 영산회상 전통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또 클래식 무대를 즐겨 찾는 분들께도 새롭게 귀가 열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세령산 듣습니다. 연주의 임동창입니다.

세령산이었습니다. 연주의 임동창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3 소유 들려드립니다. 해금 연주의 안수련입니다.

3 소유 들으셨습니다. 해금 연주의 안수련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내 구름 되거든 자네 바람 되게입니다. 이 곡은 시조의 운율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시에 전통 가곡의 어법을 더해 만든 곡입니다. 구름과 바람처럼 자연과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우정과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잔잔하고 다정한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곡, 내 구름 되거든 자네 바람

대게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노래의 황희종, 연주의 유기준 외 여러분이고요. 10분의 긴 호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내 구름 되거든 자네 바람 되게. 노래의 황희종, 연주의 유기준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여기 남자와 여자, 2000년대생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세대와 성별을 구분하는 숫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1234. 1부터 4까지 얼핏 간단한 숫자지만 여기에는 수백, 수만 가지의 생각과 시각차가 존재하는데요. 가깝고도 너무 먼 우리의 거리를 주민번호 1234에서 좁혀가겠습니다. 서서히 여름 기운이 차오르는 요즘입니다. 이때 문득 생각나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바로 얼음을 사각사각 갈아 만든 시원한 팥빙수인데요. 여러분 기억 속의 빙수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커다란 양은 그릇에 얼음 수북이 갈아 넣고 단팥 한 국자에 쫀득한 떡 몇 개 올려서 숟가락 서너 개 푹 꽂아 놓고 여럿이 도란도란 나눠 먹던 기분 좋은 추억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요, 이 빙수를 먹는 풍경이 참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혼자서 빙수를 즐기는 이른바 혼빙족이 대세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빙수가 어지간한 점심 한 끼 값을 훌쩍 넘고 또 호텔 빙수는요, 10만 원을 넘나들다 보니까 주머니 가벼운 청년들 사이에서는 4천 원대 1인용 컵빙수가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 빙수, 그걸 그렇게 정없게 혼자 먹나, 여럿이 싹싹 비벼서 나눠 먹어야 제맛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계실까요? 사실 이 빙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이미 신라 지증왕 때 얼음 저장을 담당하는 빙고전이라는 관청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후 조선시대에는 한강의 얼음을 채취해 용산 서빙고, 성동구 동빙고, 창덕궁 안 내빙고에 보관했다가 여름철 화채를 만들어 먹기도 했죠. 지금처럼 단팥을 올린 형태는 아니었지만 1876년 고종 때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김기수는 그의 기행서 일동기유에 빙수를 처음 먹은 소감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치 산과 같으며 오색찬란한 빛깔을 띠는데 먹으면 달지만 폐부까지 서늘해지니 괴이하도다. 참 문장 한 줄에서도 시원함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요즘 청년들이 혼자 빙수를 즐기는 그 속사정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소세원의 사계 여름 들으셨습니다. 가야금의 지혜리, 장구의 김웅식이었습니다. 주민번호 1234. 오늘은 빙수야 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팥빙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제과점이나 다방에서 여름철 기호식품으로 팔리던 빙수. 이 빙수는요, 1970년대 냉장고가 보급되면서 본격적으로 대중화됐습니다. 게다가 2010년대에는 고소한 콩가루를 얹은 인절미 빙수가 나오면서 남녀노소 전 세대에게 사계절 내내 사랑받는 명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진화해온 빙수인데 요즘 젊은이들이 커다란 대접 대신 자그마한 1인용 컵 빙수를 손에 들고 홀로 걷는 모습을 보면 실속 있어 보인다고 할까요? 어딘가 쓸쓸해 보인다고 할까요?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장기화된 고물가 시대를 팍팍하게 버텨내는 우리 청년들의 애환이 숨어 있습니다. 지갑은 얇아지고 먹고 살기는 힘겨운데 비싼 디저트를 나누자니 주머니 사정은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점점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달콤하고 시원한 위로 한 모금까지 통째로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 마음, 바로 가성비 좋은 컵빙수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도 또 타인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삶의 작은 행복을 영리하게 챙기려는 요즘 세대들의 생존 방식인 것 같습니다. 비록 모양과 먹는 방식은 조금 달라졌어도 머리가 띵하도록 시원한 얼음 한 입으로 삶의 고단함을 잠시 씻어내고자 하는 마음, 예나 지금이나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네요. 자, 지금까지 주민번호 1234였습니다. 자, 주민번호 1234 이어서 흥 듣습니다. 연주의 김계희 외 여러분입니다.

흥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김계희의 여러분이었습니다. 주민번호 1234 오늘은 시원한 빙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민번호 1234에서는 세대 간 성별 간의 시각차를 알아보고 각기 다른 생각들의 간격을 점점 좁혀가 보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혹은 이해하고 싶은 주민등록 뒷번호 자리 1, 2와 3, 4의 문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마무리 곡입니다. 본주 아리랑을 주제로 한 환상곡 듣겠습니다. 연주의 북한 국립교향악단입니다.

오늘의 마무리 곡 본조아리랑을 주제로 한 환상곡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북한 국립교향악단이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이죠. 조금은 여유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인데요. 자, 오늘도 저와 함께 멋진 주문 외치면서 하루를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 가장 젊고 푸른 날 마음껏 누리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안녕하세요. 창호에 드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어느 집이나 비닐봉지로만 가득 찬 서랍 하나쯤 있으실 텐데요. 분명 쓸 데가 있어서 모으는 건데 어째 서랍 속은 빈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봉지들이 늘어날 뿐이지요. 정리 전문가들은 비닐봉지를 아까워하지 말고 차라리 서랍을 텅 비우라고 충고합니다. 집에 텅 빈 서랍이 하나만 있어도 마음이 꽤 여유로워진다고요. 나름 머리 써서 꽉 채우며 살아온 시간들이 어쩌면 한낱 비닐봉지 같은 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일상에도 하루에 한두 시간 텅 빈 시간을 꼭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2026년 5월 25일 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5월 25일 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어이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한국노래운동 1세대를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 박치음의 노래였습니다. 노자와 장자의 핵심 사상을 잘 녹여낸 노래였죠. 노래 제목은 나의 별에서 너의 별.

10가지였습니다. 집에 비닐봉지 그냥 어떻게 쓸지 모르겠고 일단은 모아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쌓아두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종이 가방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 전문가들은 봉지가 없어서 곤란을 겪더라도 서랍을 일단 비워보라. 그게 낫다. 이렇게 조언을 한다고 합니다. 뭔가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여유를 준다고 하니까요. 월요일 아침, 그러나 휴일입니다. 오늘 일정도 좀 넉넉하게 비워두시고 아 맞다 비닐봉지 서랍 비우라고 했지 라는 생각하시면서 한번 쫙 비워내는 시간 저희와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호의 드린 햇살 오늘도 쾌적하고 편안한 자리 비워놨으니까요. 2시간 함께 하십시오.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도 있잖아요. 스마트폰 앱 덩덕쿵 이거 다운받으시면 방송 청취와 무료 사연 쓰기 둘 다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사연 나눠주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국의 정서가 담겨있는 노래 두 곡 듣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남국이라고 하면 일본의 남단 오키나와도 있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 필리핀이 있습니다. 또 태평양 쪽으로 쭉 넘어가면 괌, 사이판, 하와이까지 있는데 그 정서가 담겨있는 노래 두 곡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자, 핫지와 에리가 함께 연주하고 부르는 바다 보러 가자를 먼저 들려드리는데요. 이 곡에서는 황혜리 씨의 맑고 투명한 보컬 추가로 하치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소박하고 따스한 그의 목소리까지 어떻게 두 사람의 목소리의 결이 맞닿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이어드리는 음악은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하와이안 커플인데요. 역시나 따뜻한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시원한 여성 보컬의 목소리까지 겹쳐집니다. 두 곡 듣죠.

하츠와이리의 바다 보러 가자에 이어서 하츠와이리 두 커플보다는 좀 더 모슬렘 목소리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하와이안 커플까지 듣고 왔습니다. 가사 중에 샤방에 샤방에 요거 나오던데 한때는 요 샤방 샤방 샬랄라 이런 표현 정말 많이 썼었죠. 어떤 노래가 그 당시에 유행하던 정서를 담아낸다라는 것도 이 노래 통해서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름 휴가 준비도 이제 슬슬 해야겠군요. 6월, 7월 한 두 달 정도 남았잖아요. 여름 휴가 기분 더 내기 위해서 저기 태평양에서 되돌아오지 말까 봐요. 두들쟁이 탈의 노래 남방 돌고래 이거 들을 거거든요. 두들쟁이 탈의가 이 노래를 만든 이유는

환경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에 의해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많은 정서를 이 노래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죠. 남방 돌고래 두들쟁이 탈해의 연주입니다.

제주도 민요 오돌또기를 어쿠스틱 기타와 가야금으로 서정적으로 풀어낸 음악 창작 집단 더 늠의 둥그대 당실 들려드렸습니다. 그에 앞서서 두들쟁이 타래의 남방 돌고래도 함께 들어봤어요. 돌고래는 포유동물이잖아요. 포유동물 중에서도 가족 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돌고래는 한 마리를 만나는 게 아니라 돌고래 가족들을 함께 만나게 되는데 그 와중에도 돌고래 한 마리가 포획되기라도 하면 가족이 해체되는 엄청난 슬픔을 느낀다고 해요. 인간도 그런데 인간과 비슷한 감정을 돌고래들이 느낀다고 합니다. 아주 특별하죠. 자, 이번에는 남도 작가 화초사거리를 원나경의 해금연주 김태영의 장구연주로 들어봅니다.

원나경의 해금 연주, 김태형의 장구 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화초사거리였습니다. 자, 5월 25일 월요일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국악의 선율을 금빛으로 물들이다 주식회사 미인골드에서 전통 디자인 식용금박 티골드 세트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2부에서 퀴즈 함께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에는 책 선물도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웃기는 사교육 코너의 주인공 송내관이 새 책을 냈습니다. 송내관의 재미있는 한국사 기행인데요. 지구의 탄생부터 대한민국 현대사까지 어렵게만 느껴졌던 한국사를 머리에 쏙쏙쏙 들어오게 만든 아주 쉽고 재밌는 책입니다. 책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책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금요일까지 무려 10분께 책 드립니다.

0: 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첫 번째 소식인데요. 서류도 소득증빙도 요구하지 않는 느슨한 복지망이 의외로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느슨한 복지망,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죠.
1: 네, 그냥드림 시범사업인데요.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했어요.
0: 오.
1: 네, 그냥드림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도입해서 지금의 정부 출범 이후에 강하게 추진해온 핵심 약자 복지 브랜드입니다.
0: 예. 그러니까
1: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거주지 인근의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하면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1인당 오.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받습니다. 그동안은 뭐 서류 내고 뭐 자격이 돼야만 뭘 받을 수 있었는데 그냥 받는 거예요.
0: 아, 좋네요.
1: 예, 그래서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시범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총 7만 8천여 명이 이용했고 이 중에 만여 명은 읍면동 복지센터로 연계돼서 심층 상담을 받는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위기가구가 1,553가구였어요.
0: 맞네요.
1: 예, 당장 먹거리가 급해서 찾아온 사람들 10명 중에 한 명을 복지 안전망 안으로 편입시켰다. 예, 이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건데요.
0: 예.
1: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복지 제도는 이 증빙 서류, 내 소득이 얼마인지, 내 직업이 어떻게 됐는지, 재산, 건보료 막 이 신청 자체가 되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0: 예.
1: 그래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취약계층들이 이 기초보장급여 나라에서 준다는데 왜 신청을 안 했느냐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기준이 엄격해서 신청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제일 많았고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워서 제도를 잘 몰라서 라는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0: 그런 분들을 이제 복지의 범위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냥 드림 시범사업.
1: 예, 맞아요. 문턱을 아주 낮춰주는 거고.
0: 예.
1: 원래는 자격 따지고 준다라는 건데 순서를 뒤집어서
0: 오.
1: 복지 체계 안으로 끌어들인다라는 거고 그 복지부가 이번 달부터 그냥드림 사업장을 더 확대해서 본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다만 전국 확대 과정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도 남아 있어요. 시범 사업 기간에 그 현장에서는 어떤 뭐 비난 같은 거 논란이 있었냐면 어렵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공짜로 가져간다.
0: 아.
1: 예,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뭐 애초에 왜냐하면 그냥드림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이기도 해요.
0: 예.
1: 아무나 다 주면 어떡해.
0: 어허.
1: 이건데 이번에 또 효과를 보니 생각보다 발굴된 가구가 되게 많았다.
0: 그러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다.
1: 예, 네. 그러면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서로 배려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당장 라면도 없고 생리대도 없는 청소년들 뭐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고.
0: 그렇군요.
1: 예, 또 애초에 그냥드림 사업이 왜 나오게 됐냐면은 뭐 라면을 못 먹어서 일주일 굶어서 편의점에서 훔쳤다 이런 기사들 많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예. 또 이렇게 앞으로는 전국으로 더 많이 확대를 하게 된다면 이제 상담 체계로 연결되지 못한 나머지 이용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 이런 것들도 좀 더 과제로 풀어 나가야 되겠고요.
0: 네.
1: 단순히 물품만 주는 이렇게 먹을 거 돈만 주는 게 아니고 지역 사회 돌봄 체계하고 어떻게 연계 시스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가 사업 효과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0: 네, 복지 문턱을 낮춘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AI 가짜 영상 문제가 이제는 공공행정 현장까지 혼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살펴보죠.
1: 네, 주민센터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AI 가짜 영상을 찰떡같이 믿고
0: 예.
1: 이거 원래 해주는 거라고 하는데 왜 여기만 안 해주냐
0: 아하.
1: 하면서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업무량이 크게 늘었다는 토로가 나오고 있어요.
0: 이야, 이런 일도 생기는군요.
1: 네, 지난달에 주민센터를 찾았던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재난지원금을 수백만 원 준다는 유튜브를 내가 봤다. 근데 실제로는 절반도 안 되더라.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0: 아하.
1: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0: 아, 그럼 또 이걸 또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되는
1: 네.
0: 거잖아요. 주민센터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1: 그러니까 안 그래도 주민센터 이 민원인 상대하는 거는 스트레스가 커지는 업무고 요즘에 막 되게 공무원들 보호하자 이런 거 있었잖아요.
0: 있잖아요.
1: 근데 여기에다가 가짜 영상까지 해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또 추가된 거예요.
0: 아이고.
1: 그 전에 우리가 아랍뉴스에서도 이제 뭐 가짜 의사가 등장해서 잘못된 건강 정보 알려주고 영양제를 소개한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0: 예.
1: 지금 뭐 성형수술 관련해서도 가짜 영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또 저도 되게 놀랐던 게

0: 이제는 AI 가짜 영상 아예 네. 방송사 로고를 새겨놓는 데도 있어요.
1: 기존 우리나라에 있는 방송사 로고를요?
0: 네. 너무 이거는 간이 큰 것 같은데.
1: 그러네요. 너무 큰 불법을 예. 저지르는 것 같은데요.
0: 방송사 로고 있고 인터뷰 영상 올리는데 등장인물이 모두 AI로 만든 가상인물이고 그 방송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근데 이거 언론사 사칭이잖아요.
1: 그렇죠.
0: 예, 저작권 침해뿐만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책임까지 질 수 있는데 좀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있고. 전문가들은 법과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다 잡아내고 뭐 이렇게 벌금하고 할 수는 있지만 일단 그러려면 또 판별 기술이 또 필요하잖아요.
1: 그렇겠네요.
0: 그게 받쳐줘야 되고 또 이건 각자 또 아, 모든 정보를 보고 이제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자세. 이게 오히려 유익한 시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우리 스스로도 모든 정보를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자세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기술은 발전하는데 인간은 더더 필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잠을 못 자면 다음 날 더 자야 된다. 이거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 네. 같은데요. 실제로 이게 사망 위험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0: 네, 중국 칭화대 수명은 연구팀이 영국 바이오뱅크 참가자 8만 5천여 명의 57만일치 수면 데이터를 분석해서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했습니다.
1: 예.
0: 연구 참가자들이 막 그 손목 밴드, 수면 측정하는 거, 밴드 차고 생활을 했는데 하루 평균 6시간 26분을 잤대요.
1: 예.
0: 근데 참가자 중에는 뭐 누구는 평소보다 적게 자고 누구는 평소처럼 자고 뭐 이랬겠죠.
1: 예.
0: 근데 그 수면 부족, 평소보다 좀 잠을 덜 잤던 사람이 절반 가까이 다음 날 밤 1시간을 더 자는 방식으로 잠을 보충해봤습니다.
1: 네, 오늘 못 잔 거를 내일 1시간 더 자는 것으로 보충한다.
0: 네, 그래서 좀 서두가 길었는데 결과만 예. 말씀드리자면
1: 예.
0: 수면이 부족했는데도 보충 수면을 취하지 않은 사람, 더 자지 않은 사람은 수면 부족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향후 8년간 모든 원인으로 사망할 확률이 15%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연구 자체를 굉장히 오랜 기간 했을 것 같네요.
0: 네,
1: 요 결과를 보여내기 위하여.
0: 그래서 반면에 짧게 잤어요. 내가 비록 바빠서 잠은 잘 못 잤지만
1: 예.
0: 다음 날에 좀 더 잤어. 이런 경우에는 평소와 거의 같은 수준의 문제없는 그런 사망 위험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지점은 주말에 몰아서 자는 방식이 아니라
1: 네.
0: 주중이라고 하더라도 잠을 못 잔 다음 날에 최대한 빨리 1시간, 30분 이렇게 더 자는 방식인 거예요.
1: 와.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단위로 하루를 살고 있는데
0: 네.
1: 그 24시간 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잠을 자줘야 된다는 거네요.
0: 그렇죠. 뭐 정원되면은 이틀 뒤에 좀 더 잘 수도 있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빠르면 더 좋다.
1: 건강에.
0: 예. 그래서 수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급성 수면 부족을 회복 수면이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 가장 좋은 건 사실 매일 충분히 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1: 좋아요. 그게 좋죠.
0: 그런데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아, 그냥 주말에 길게 자지 뭐. 이렇게 됐는데
1: 곧 주말이니까.
0: 네. 너무 이제 포기하지 않고 다음 날 30분이라도 조금 더 채워주고 이런 것도 크게 도움이 되겠구나. 좀 저도 생각을 전환해보기로 했습니다.
1: 좋습니다. 굉장히 바쁜 날은 어쩔 수 없더라도 유난히 잠이 부족했던 날이 있다면 다음 날 1시간 혹은 30분이라도 더 일찍 눈 감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0: 예, 연휴인 오늘도 낮 더위가 찾아옵니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 13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 25도에서 30도로 예보됐는데요. 대구, 안동, 전주 등 남부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제주에는 산발적으로 비 내릴 확률도 있는데요. 기압골 발달과 이동 속도에 따라서 강수 시점이 조금 바뀔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휴 맞아서 외출하실 분들은 자외선 차단에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RR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죠.
0: 네, 고맙습니다.
1: 보내드리면서 포엠 콰르텟의 웡이 자랑 듣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요즘 진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김광진 씨인데요. 최근에 TV 출연도 많이 하고 또 단독 공연, 개인 콘서트도 1년에 몇 번씩 하더라고요. 요즘 아주 물이 오른 그런 싱어송라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광진 씨 히트곡이 주르르르르르 진짜 많은데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음악들은 다 발라드입니다. 마법의 성, 편지, 진심 이런 노래들 정말 명곡이죠. 그런데 밝고 경쾌한 좀 템포가 있는 노래들도 굉장히 좋은 노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곡 오늘은 비타민 요 노래를 좀 들려드려 볼까 싶은데요. 흥겨운 리듬감에 펑키한 연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김광진 씨 특유의 와 이 노래는 가요인가 팝인가 가요의 장점 팝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특유의 멜로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래가 진행되면서 제 목소리만 듣기엔 좀 서운하시죠? 이런 느낌으로 여성 코러스가 아주 적절한 비율로 아주 산뜻하게 이렇게 자리하는 것 그렇게 멜로디가 전개되는 것이 이 노래의 아주 큰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후반부 가면요 남녀 래퍼들이 랩도 하고 있는데요. 이 노래가 나온 게 2002년 밀레니엄 스타일의 지금 생각하면 조금은 올드스쿨인 스타일로 랩을 하고 있는 것도 아주 반갑더라고요. 자, 김광진의 비타민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마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엔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선왕님이 오시리고 욕지도 전왕봉 선왕님이 오시리고 제주 한라산 선왕님이 오시는구나.

요 집에서는 성주로다. 선왕 성주와 이동심하여 오실 적에 선왕 수부도 다 모시리고 각도의 선왕님이 오.

화가호소 1년 12달 360날로 안가태평무수되길 백사여이 시켜주고 눈에는 안 보이고 수족에는 안 잡혀도 선영이야 사해신령 다 따라 참석을 하시

이한철의 창호이들인의 쌀 2부 첫 곡 황민왕의 여러분들의 소리와 연주로 축원 듣고 왔습니다. 자, 창호와 함께 퀴즈 풀러 넘어가야죠.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창호 주말 잘 보냈지?
1: 네. 어제가 부처님 오신 날이어갖고 할머니랑 절에 갔다 왔다요.
0: 오호, 그랬구나. 점심 공양도 하고 왔어?
1: 네. 나물비빔밥이 됐다 맛있어가지고 두 그릇이나 먹었어요. 암튼 지가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과 관련된 퀴즈를 갖고 왔어요. 바로 문제 드려요. 이거는 부처님 오신 날 하면 떠오르는 행사인데 등불을 밝혀가지고 세상을 환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대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기도 한 이 불교 행사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달맞이, 2번 연등회, 3번 풍등회, 4번 불꽃놀이. 거미주! 불을 밝히는 등 모양이 연꽃 모양이던데. 그래도 모르시겠음 그냥 찍어보세요.
0: 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과 관련된 퀴즈네요. 올해 이 행사는 지난 16일 토요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는데요. 국가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인 이 행사는 무엇일까요가 문제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면 딱 떠오르는 행사예요. 보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달맞이, 2번 연등회, 3번 풍등회, 4번 불꽃놀이입니다. 창호가 결정적인 힌트를 줬습니다. 불을 밝히는 등이 연꽃 모양이다 라고 말이죠. 자,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전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김현성과 움직이는 꽃이 노래합니다. 종로에 오색 꽃비가 내리는 날.

0: 종로에 옷에 꽃비가 내리는 날, 김현성과 움직이는 꽃이 연주하고 노래했습니다. 자, 창호의 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과 관련된 퀴즈를 냈습니다. 올해 이 행사가 지난 16일에 종로 일대에서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었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 하면 딱 떠오르는 이 행사는 무엇일까요? 보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달맞이, 2번 연등회, 3번 풍등회, 4번 불꽃놀이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7428님, 에헤헤이, 제가 딱 다녀왔습니다. 지난 16일 토요일에 이 행사 말이죠. 2번 연등회 라고 하셨고요. 6423님도 와, 부처님 오신 날의 행사는 연등회 말고는 떠오르질 않습니다. 정답 맞죠? 라고 하셨습니다. 맞겠죠? 창호로부터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2번 연등회였어요.
0: 그랬구나.
1: 한철이 삼촌, 요새 연등회에선 지가 좋아하는 캐릭터 모양 등도 막 나와가지고 더 재밌다요.
0: 그러게,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연등회도 시대를 맞아서 계속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 아주 멋져. 올해는 로봇 스님도 나왔다고 하던데.
1: 네, 진짜 신기했어요. 암튼 이제 소년 삼촌 만나러 가야죠. 그리고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국악방송

0: 거 맞죠?
1: 맞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국악방송 홈페이지 가시면 창호에 드린 햇살 선곡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도 문자 드리니까 저희 문자에 꼭 답장해 주시면 됩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0: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1: 안녕. 창호 보내면서 마주와 장서윤이 함께한 로투스 듣습니다.

마주와 장서윤이 콜라보한 노래 로투스 듣고 왔습니다. 자, 월요일 오늘은 아하 좋아서 하는 밴드의 뮤지션이자 또 심리상담사인 소년씨와 함께 마음 상담하는 날이에요. 바로 만나보죠.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가까울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는 관계들, 도대체 알 수 없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소년의 심리상담소, 마음이 그럴 수 있지. 자, 오늘도

0: 아, 진짜
1: 엄청납니다.
0: 돼요.
1: 예.
2: 하십니까, 혹시?
1: 하고 있습니다.
2: 우와, 좋으시겠네요, 상황이.
1: 나쁘진 않습니다.
2: 우와, 부럽습니다. 바로 만나보죠.
1: 폭무에 관한 얘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 좋습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는 것 같아.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껴. 이 얘기인데요.
1: 네.
2: 오늘도 사례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셨네요.
1: 네.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2: 예.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2살.
2: 그럴 수 있지. 자, 오늘도 심리상담사 소년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나요?
1: 아, 요즘 굉장히 핫한 시장 있죠.
2: 어떤 네. 시장이죠?
1: 네, 주식시장.
2: 아, 진짜 네,
1: 엄청납니다.
2: 돼요.
1: 엄청납니다. 예.
2: 하십니까, 혹시?
1: 하고 있습니다.
2: 우와, 좋으시겠네요, 상황이.
1: 나쁘진 않습니다.
2: 우와, 부럽습니다.
1: 그 주식시장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포모라는 예. 단어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2: Fear of missing out인가요?
1: 네, 맞습니다. 예. 그 포모에 관한 얘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 좋습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는 것 같아.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껴. 이 얘기인데요.
1: 네.
2: 오늘도 사례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셨네요.
1: 네.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2: 예.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2살 남성입니다.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고 초등학생 딸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몇 달 전부터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2: 오.
1: 이유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식 때문입니다.
2: 원래
1: 저는 투자에 큰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월급 받으면 생활비 쓰고 남은 돈은 적금 넣고 가끔 ETF 정도만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회사 점심시간만 되면 다들 주식 얘기해요. 누구는 미국 AI 관련 주식으로 얼마 벌었다. 한국 반도체 주식이 하루 만에 몇 퍼센트가 올랐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친구들 단체 채팅방도 온통 주식 얘기뿐입니다.
2: 그렇겠네요.
1: 처음엔 그냥 다들 운이 좋네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2: 그래요?
1: 퇴근길에 유튜브를 많이 보는 편인데 지금 안 사면 늦는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2: 마밤.
1: 10년 아니 1년 뒤에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종목.
2: 아, 이런 거 진짜 많이 떠요.
1: 네, 진짜 많이 뜨죠.
2: 뭐 광고인 것 같긴 하던데요.
1: 이런 영상들이 계속 떠요. 결국 저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에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2: 하셨군요.
1: 처음엔 겁도 나고 해서 소액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가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계속 주식 앱을 켜게 되고
2: 아이고.
1: 새벽에 미국 증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투자 금액도 자꾸 커지고 있어요. 오르는 걸 보면 더 늦기 전에 사야 해. 내리면 내렸으니까 오를 거야 하면서 계속 삽니다.
2: 어떻게든 살 이유만 계속 생기는 거네요.
1: 네. 그렇게 시작한 주식으로 네, 뭐 저도 조금 벌었습니다.
2: 근데
1: 아주 조금.
2: 좋네요, 뭐.
1: 아주 조금 벌었습니다.
2: 아주 조금요? 네. 네.
1: 이게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큰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조금 번 저는 뒤처진 기분이 듭니다. SNS에선 다들 성공한 투자자처럼만 보이고 유튜브만 봐도 이때 샀으면 인생 바뀌었다라는 말이 막 넘쳐납니다. 저만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대출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머리로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죠. 그런데 마음은 자꾸 조급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주식이 올라도 우울하고 떨어지면 더 우울하다는 겁니다.
2: 예.
1: 오르면 영끌까지 해서 그 돈을 주식에 넣었으면 지금 얼만데 지금이라도 영끌해서 넣을까? 떨어지면 폭락장 조짐이 보인다더니 내가 탄 게 막차였나 보구나. 지금이라도 정리할까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예전에는 소소하게 사는 제 삶이 나쁘지 않았는데 요즘은 자꾸 제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월급은 적게만 느껴지고 일에 집중도 되지 않습니다. 뉴스를 안 보면 불안하고 보면 더 불안합니다. 주식을 안 하면 기회를 놓치는 것 같고 본격적으로 해볼까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저처럼 이런 조급함과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2: 지금 네. 이 사연 듣는 우리 애청자분들 오.

0: 이건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뉴스 보니까 생명보험 무료 30조를 해야겠다 그러더라고요. 생명보험 진짜 안전한 그렇죠. 그런 예. 자산인 건데 그것보다는 야 여기 둘 이유가 없어 그냥 주식해야지 하면서 해약한 그렇죠, 그렇죠. 금액이 30조. 이 엄청난 주식
1: 거의 열풍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약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인데.
0: 그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네. 그 사연 속 주인공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흔히 포모라고 부르는 거고요.
0: 예.
1: 네. 포모라는 게 뭐 시작할 때 말씀하셨듯이 Fear of Missing Out 이것의 약자로 FOMS 모아서 포모라고 하는 거고
0: 네.
1: 직역하면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바꿔보면 소외 공포증, 고립 공포증 등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0: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남들 다 하는데 내가 안 하고 있으면 네. 진짜 뭐를 많이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맞아요. 면이 있잖아요.
1: 네. 이 포모란 말이 사실 댄 하먼이라는 마케팅 전략가가 만든 용어예요.
0: 뭐 의학 용어나 주식 용어 이런 거 아니네요.
1: 네. 이게 마케팅 용어가 사회심리학적 용어로 확장돼서 쓰이기 시작한 건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포모가 진단명이나 병명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0: 예.
1: 그러니까 자신이 해보지 못한 가치 있는 경험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근데 이 실제로 다른 사람이 실제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0: 예.
1: 그냥 나는 못한 좋은 경험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느껴지는 불안감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오, 그러니까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사람의 어떤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네. 사게 만드는
1: 맞아요.
0: 예. 그 전략을 위해서 생겨난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오. 그런 용어였고요. 그런데 이 포모를 느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0: 예.
1: 뭐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시장이 급등하고 주변 사람들은 다들 부자가 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보고 있으면 조급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포모로 인해서 판단력이 흔들리고 일상을 망가뜨리는 상태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0: 맞아요. 포모가 심각해지면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1: 이게 일상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심각하게 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0: 예.
1: 그런 분들은 불안장애나 강박장애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0: 예.
1: 특히 주식 투자로만 좀 좁혀갖고 문제를 봤을 때 충동조절 문제라든지 행동중독 쪽 문제 그런 문제랑도 관련이 돼 있을 수 있고요. 지난 시간에 경조증 얘기했었잖아요.
0: 예.
1: 경조증 증상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주식 투자할 때 과대 확신, 지나친 낙관 같은 문제를 갖고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럴 때 위험한 투자 안 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는 게 꼭 필요하고요.
0: 맞습니다. 자, 투자는 정말 조심조심히 하셔야 되고요. 뭐 분산 투자라고 하잖아요. 뭐 네. 공격적으로 주식을 하시는 면도 있겠지만 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뭐 정기 예금이나 적금이나 이런 쪽으로도 잘 펴서 맞습니다. 이렇게 투자하셔야지 네. 안전합니다. 네. 자, 추천곡 한 곡 들어볼까요? 흥부가 중에서 놀보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을 갖고 오셨네요.
1: 네. 포모랑 관련된 노래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0: 예.
1: 딱 떠오른 게 놀보가 딱 포모인데
0: 딱이다 딱.
1: 네. 흥부가 좋은 일이 딱 생기고 나니까는 자기도 뭐 뭐라도 해보려고 예. 질투하고 그런
0: 일부러 막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잖아요.
1: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가져와 본 노래입니다.
0: 아하, 알겠습니다. 자, 포모라는 의미 살려서 들어보면 더 좋은 감상법이 되겠네요. 흥보가 중 놀보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 박동진 명창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들어봅니다.
2: 그런데 참말로 흥보가 부자는 대부자대. 아, 우리 살림은 거기다 댄 게 젖방 구석도 안 돼야. 놀보 마누라가 심술이 나가고 워마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됐는고. 아, 이 사람아 부자 되기 전에 쉽대. 아, 흥부는 제비 새끼 다리 한 마리 부러진 걸 있어줘갖고 부자가 됐대야. 아, 그런데 우리 동네 제비 안 많은가? 나는 제비 다리를 100마리만 잡아서 그냥 작신작신 문지르면 천하 갑부가 되겠다. 이놈이 제비를 몰라 나갈라네. 그런데 요새 내가 제비를 본 지가 오래거든. 그렇지. 밥이나 좀 싸줘서. 이놈이 밥을 싸갖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제비 낯바닥을 몰라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때가 벌써 삼동인데 제비가 없지. 이놈이 답답하고 환장하고 써서 동네 사람들 부역을 시키

0: 는디 삼시 먹고 단양식 술 담배 점심 사주고 이님이 제비를 몰라 나가는디 이 제비 몰라 나가는 곡주는 옛날 양반 광대 즉권 삼득씨가 마련했던 것이었다. 꼭 오늘날까지 한 400년을 내놓는디 꼭 이렇게 부르던 것이었다. 제비 한다. 그때 춘절을 생각하니 사과를 초파리 연연하며 제비는 몰라간다 폭회심매진 그 물을 재활해쳐들어 빼고 제비 몰래를 당한다 방당산으로 나간다 수양분들이 간진 꾀꼬리 제비인가 남병원 자기 가치만 모아도 제비인가 오심 지금 열병이 피들기만 봐도 제비인가 오심 연비여 천이 손에게만 봐도 제비인가 오심 동창호야 차전집이야 이편은 화두봉 저편은 우두봉 큰 목마진 목 방등산으로 올라가 건물을 통창호야 저전집이야 네가 어디로 행하느냐 그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 집은 천화길이 지은 집이라 황건이 동경하지 좋은 내 집으로 들어와서 보물 박씨를 보라 당가 천하 부자를 뒤하려 보라
1: 주봉신의 북장단 박동진의 소리로 흥보가중 놀보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 듣고 왔습니다. 아 마음이 그럴 수 있지 심리상담사 소년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포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 흥보가 속에도 이런 대목이 있는 거 보면 네. 인간이 느끼는 고유의 감정인 것 같기는 해요.
2: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고
3: 그렇지.
2: 남이 좋은 일이 생기면은 일단 부럽잖아요.
1: 네.
2: 그건 뭐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1: 맞아요. 그 사람의 어떤 심리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이 포모라는 감정 왜 생기나요?
2: 포모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정서는 불안이거든요.
1: 예.
2: 이 불안은 사회적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결핍감이 만들어지고 그 결핍감으로 인해 자기 가치감이 떨어져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단계 흐름의 중간 과정을 어떻게든 멈추면 포모도 같이 줄어들겠죠.
1: 나를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이 증상이 좀 덜하겠네요.
2: 네, 그 나를 남과 비교한다는 게 사회 비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걸 줄이는 것 자체가 요즘 세상에 너무 어렵습니다.
1: 오.
2: 사회 비교란 거는 사람이 자기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건데.
1: 네.
2: 예전에는 비교를 해봤자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 정도였거든요.
1: 그렇죠. 뭐 그 정도의 뭐 사람들의 소식을 내가 접하게 되는
2: 그렇죠.
1: 거니까요.
2: 그런데 요즘엔 SNS 때문에 비교 대상이 너무 넓어졌어요.
1: 아, 그 몰라도 되는
2: 그렇죠.
1: 멀고 먼 사람. 관계 속의 사람들의 일상까지도 네. 내가 보게 되는 거니까요.
2: 그렇죠. 그 SNS를 끊고 살면 속이 편한데 그게 또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SNS 속 내용들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거든요.
1: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SNS를 보다 보면 다들 다른 사람들은 성공하고 맛있는 것만 먹고
2: 맞아요.
1: 근사한 옷만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2: 화려한 장면들만 보여주는 게 자신의 SNS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상대적으로 나를 딱 거울에 비춰봤을 때는 아, 나 이거 좀 아닌데 이런 생각
2: 그렇죠.
1: 다들 하게 되죠.
2: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SNS 속 장면들은 편집된 장면들이라는 거예요.
1: 예.
2: 미디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의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심지어 뉴스도 마찬가지죠. 그 의도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능동적인 선택과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1: 예.
2: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휘둘릴 수밖에

0: 네, 맞습니다. 그이 상향비교가 때로는 동기부여를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런데 지나치면 이게 열등감이나 수치심, 불안감 같은 것들을 만들어버리거든요.
1: 예.
0: 부정적인 정서가 느껴질 때, 결핍감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이걸 더 키우지 않도록 하려면은, 아, 내가 지금 한쪽 측면만 보면서 과도하게 상향비교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시고 그 비교를 좀 멈춰보시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아, 상향 비교를 하는 나 자신을 좀 발견하고 나 자신으로부터 한 걸음 뚝 떨어져 나와서 아, 내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런데 멈춰도 이미 부정적 정서는 생긴 상태잖아요.
1: 예.
0: 근데 결핍감, 상대적 박탈감이 이미 느껴져서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럼 이 정서를 또잘 정리하지 못하면 나만 뒤처졌다는 자기 위축감으로, 자기 가치감 위축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1: 예.
0: 그래서 결핍감을 다룰 때 불안으로 인해 인지 왜곡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많이 하시는 왜곡된 사고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라는 파국화 사고가 있고요. 지금 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승자, 못 들어간 나는 패자라는 식의 흑백 논리. 내가 보고 싶은 정보만 보는 선택적주의, 주식이 오른 뒤에 저건 당연히 오르는 종목이었는데 내가 왜안 샀지? 네,
1: 나를
0: 이렇게 생각.
1: 자책하게 되는.
0: 그렇죠. 이게 사후 확신 편향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왜곡된 사고들을 수정하지 않으면 결핍감이 자꾸 커져요.
1: 오,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다면 이거는 실체하지 않는 내가 좀 과하게 불안 때문에 과하게 해석하고 있는 거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파국화. 난 가난하게 살게 될 거야. 혹은 뭐 흑백 논리라든지 선택적 주의, 사후 확신 편향. 아, 내가 저걸 왜 몰랐을까? 뭐 이렇게 자책하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0: 네, 이런 자책을 자꾸 하시면은 결국 후회와 자기 비난으로 이어지고 자기 비난 때문에 자기 가치감이 떨어지게 돼요.
1: 네.
0: 네, 그런 문제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내가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잘 점검을 해보시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 생각을 좀 바꿔보는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1: 결국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기준을 갖는 거겠네요.
0: 그렇죠. 자기 기준을 확실하게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중요한 투자를 즉흥적으로 하지 않으셔야 되고 급하게 사거나 팔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1: 예.
0: 그럴 때한 10분 정도만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 쉬고 내쉬면서 안정감을 되찾으신 뒤에 결정을 하시면 불안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을 줄이고 이성적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1: 예.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없잖아요. 남들이 얼마 벌었는지보다 내 삶의 리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요즘처럼 외부 요인들이 급변하는 시기일수록 내 가치,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그리고 내 삶의 리듬에 맞춰서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할수 있는 힘과
1: 네.
0: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단단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1: 단단함이라는 표현이 아주 좋네요. 남들보다 늦춰질까봐 조급해하는 마음. 그런 거 없어도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추천곡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곡 가지고 오셨을까요?
0: 결국에 다돈 문제인 것 같아서
1: 예.
0: 넥스트의 머니 가져왔습니다.
1: 오, 넥스트의 돈이네요.
0: 네.
1: 넥스트의 머니 들으면서 소년의 심리 상담소 마음이 그럴 수 있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3주 후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넥스트의 머니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음악에서도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소리들 많잖아요. 돈 타령을 한번 들어볼까요? 곽동현과 이신혜가 함께한 돈 타령 들으면서 저도 끝인사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내가 불가에 귀의한 것도 범패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연습을 하지요. 범패는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내가 불가에 귀의한 것도 범패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연습을 하지요. 범패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가락을 잇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듯이 불교의 노래인 범패도 어느 정도 경

0: 이제 이르기엔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범패는 악보로 옮겨 적을 수도 없어 직접 소리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훌륭한 재질을 지닌 젊은 제자가 많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범패 연구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1979년 9월 18일 동아일보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송암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범패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범패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범패 전승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조계종 어장 동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12살 되던 해 송암 스님이 이제 청량사에 3등 결제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사중에 형님들이 범패를 배우기 위해서 송암 스님을 모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신 게 40년 넘게 뭐 옆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 칭찬이 없으세요. 95년에 처음 칭찬 들어봤어요. 94년 내 우리 스님 8순이셨어요. 전 세계 스님 제자가 그리 많아도 스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고 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보여드리는 분은 제가 공부한 이래로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스님 8순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절대 반대로 하셔요. 법당에 올리는 의식을 뭐 극장에 그 저작거리에 그렇게 내놓으면 부처님께 벌 받는다, 안 된다. 근데 스님 저는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집 세다고 이제 많이 혼났죠. 근데 사실 나는 스님한테 팔순 되시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극장도 다 예약을 했고 스님 저 이렇게 준비하고 스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화도 안 내셔요. 그날은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이제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렛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있다 품평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

0: 만나다. 5월의 국악인 영산제 예능보유자였던 송암 스님의 제자로 현재 조계종 어장이신 동희 스님의 기록입니다.
1: 가지 염불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천도를 모시는 염불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 거기에는 당신의 소홀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6월 1일 월요일 밤 9시 평생 수행으로 범패를 닦아온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한번 들으면 가슴까지 울리는 장단, 사물놀이의 진짜 매력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무대가 찾아옵니다. 사물놀이 2서의 음반 발매 기념 공연 사물놀이 완판이 6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펼쳐집니다. 사물놀이 2서는요, 위연승, 문도연, 박현기, 그리고 진승훈 이렇게 4명의 연희자로 이루어진 팀이고요. 전통예술이 오늘의 감각 속에서도 살아 숨쉬는 예술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무대를 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오랜 시간 세계 여러 무대에서 연주되어 온 사물놀이 대표 레퍼토리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연은 문극과 비나리로 시작해서 삼도 설장구가락과 삼도 농악가락 그리고 신명나는 판구까지 이어질 예정이고요. 사물놀이 특유의 힘있는 장단과 호흡, 현장에서 더욱 생생하게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 장단의 흥과 생동감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 사물놀이 2서의 사물놀이 완판, 6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6월 5일 국악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특별한 축제 국악위크가 올해도 서울 남산국악당과 서울 도남원국악당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국악위크는요, 전통예술 공연은 물론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까지 함께 마련돼 세대 구분 없이 누구나 국악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지는데요. 특히 올해는 전통의 소리를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낸 공연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6월 5일과 6일 서울 도남원 국악당에선 사이, 소리, 숨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 공연은 소리와 소리 사이의 여백, 그리고 사라져가는 소리를 바라보는 시간에 집중한 무대인데요. 연주자들이 서로의 호흡과 작은 변화에 반응하며 흐름을 만들어가고 관객 역시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현재의 순간에 머무는 경험을 함께하게 됩니다. 예술감독은 원일이 맡았고요. 노래 김보라, 검은고 황진아, 생황의 한지수, 그리고 명진 스님의 싱잉볼 명상이 더해져 즉흥성과 명상적인 분위기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6월 7일 일요일엔 2016 도남은 전통생활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종로문화재단 생활문화동아리 종로랑과 함께하는 행사인데요. 전통예술을 조금 더 가깝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공연과 체험, 아트마켓까지 다양하게 마련됐습니다. 오후 1시부터 7시까지는 마당에서 전통생활 아트마켓이 진행되고요. 또 오후 5시부터는 여러 팀이 출연해 무용과 창작, 국악, 연극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악의 날을 맞아 마련된 특별한 프로그램들, 주말 나들이처럼 편하게 즐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내용은 서울 남산 도남문 국악당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전 시림 연정국악원 2016 시즌 공연 국악 앙상블 불세출의 밤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시립 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동해안 5곳곳의 장단과 정서를 기악 중심의 무대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인데요. 대전시립 연정국악원과 국악 앙상블 불세출이 국악의 날을 기념해 함께 마련한 공연이기도 합니다. 2006년 결성된 국악 앙상블 불세출은 전통의 어법 안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밤전은 동해안 세습무들이 오곳곳을 부르던 향토 은어로 이번 공연에선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어루만지는 구세 정서를 음악으로 담아냅니다. 또 공연은 정화하다, 넋이로다, 밝혀주다 이렇게 세 개의 장으로 이어지고요. 국악기의 깊은 선율과 배우들의 움직임이 어우러져 구세 흐름을 보다 자연스럽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국악의 날을 기념해 마련된 특별한 무대, 밤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와 함께 우리 전통이 가진 깊은 울림을 느껴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